사랑과 같은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이 세 번째 이성의 뇌에 있는 각성 중추를 자극하는데 좋은 문학 작품과 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오늘 산책길에서 그런 음악, 자진한잎 중에 계면두거를 새롭게 연주한 음악 듣겠습니다. 권성택의 집박,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진한 입중에 계면두거 들으셨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의 새로운 변성, 새로운 방식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3월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녹음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에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생명의 뇌이고요. 두 번째 중간 뇌가 이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세 번째 뇌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대뇌피질부가 있는 전뇌로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죠.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인간 고유의 뇌라서 인류의 뇌, 인간의 뇌, 이성의 뇌라 부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추론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정의, 평등, 사랑 이런 걸 생각하는 부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게 한 게 바로 세 번째 인류의 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려고 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세 번째 이성의 뇌의 역할인데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도 이 세 번째 뇌 담당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일도 세 번째 뇌를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입니다. 중거라고 하는 이름, 중간 부분을 높게 들어 노래한다 해서 중거라 부르는데요. 중간이라 해도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고요. 초장의 12번째 박부터 높이 들어서 노래합니다. 산촌의 조용한 밤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다소 쓸쓸한 서정을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산촌의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시비를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에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11일 열고 하늘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오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여름이네요. 오늘 수군가 중 한 대목을 들려주시면 기운 차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오늘 기운이 없으신가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 기운 차리신다고 하니 후반부에 수군가 중에 한 대목 골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생방송은 왠지 더욱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또 더 반가운 마음 저도 드네요. 네, 두 분 오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 처용무 반주음악입니다. 신라시대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처용설화인데요. 처용설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헌강왕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울산 지역에 해당하는 개운포 바닷가로 왕이 놀러 나갔죠. 그런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주변이 어두워지자 일관이 말하기를 이건 동해 용의 짓이라서 좋은 일을 베풀어야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왕이 마침내 용왕이 아니라 왕이 용을 위해서 절을 짓도록 명했고요. 그러자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죠. 처용은 달밤에 거리에 나와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성과 짝을 맺도록 하고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역신이 와서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범하려 하자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그 모습에 감화된 역신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고는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이후에 역병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처용의 형상을 그려서 문간에 붙여놓으면 그 집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처용이 춘 춤이 처용무라 전해지는데요. 그걸 보아서는 원래 1인 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춤이 조선시대에는 다섯 방위에 해당하는 오방 처용무로 확대되고요. 학무연화대무와 합설해서 학연화대 처용합설무로 큰 규모의 춤이 됩니다. 오늘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재천에 이어서 신라성대 수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염불, 산하천리곡을 부르는 후대창사, 그리고 끝곡 웃도들이까지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서 처용무 반주음악이었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로 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지초실리님께서 그와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어느 직업이나 공부에 열심히 하고 노년의 대화가 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쇠구슬처럼 늘 서로 부딪혀서 굴려야 녹슬지 않듯 뇌도 그런 것이겠죠 하는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뇌라는 것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할 때 더 많이 개발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오늘 누군가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감정이든 이성이든 뇌가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동해서 동의하기도 어렵네요.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처용은 화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분노 대신 관용과 예술로 상대방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낸 거죠. 처용의 이야기가 오늘 유난히 큰 울림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을 들으셨네요. 처용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역신이 와서 아내를 범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노로 유발이 될 텐데 정말 말씀대로 관용 그리고 예술로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죠. 오늘 마들째님께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으로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우리 정악 보허자 계통의 음악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보허자가 조선 후기 무렵 풍류방에서 현악기 위주로 연주되기 시작하는데요. 1572년에 옛 악보인 금합자보에 이 음악이 수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합자보에는 보허사란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옛 이름 그대로 보허자라고 표기하다가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보허사란 곡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이 특별히 우리 문인들의 애호곡이라서 여러 거문고 악보에 수록돼 있습니다. 거문고 가야금 양금의 현악기로

반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오늘 이 3종의 악기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하는 보허사 듣겠습니다. KBS 국악 반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36님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제 일요일 가진회상 전곡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니 긴 곡을 구름에 달가듯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잘 감상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가진회상 합주로 할 때 상현하고 밑도드리로 갈 때 다른 악기들은 밑도드리로 하는데 세피리는 밑도드리로 하나요? 윗도드리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정하기 나름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밑도드리 연주는 다 밑도드리를 연주하는데요. 간혹 새롭게 하고 싶어서 웃도드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밑도드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문화의 여백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만나보려고 합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에 수록돼 있는 박송암 스님의 삶에 대해 쓴 글인데요. 부처님께 달리 무엇을 공양하랴 범패 박송암이란 제목입니다. 이 글은 1980년대에 스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월간 음악동화에 명인 명창을 찾아서에 수록됐던 거라서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던 1980년대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스님이 74살 때이던 그 당시 이야기인데요. 글을 발췌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범패인간문화재 박송암은 전혀 노쇠해 보이지 않았다. 오척 단신이지만 혈색 좋은 동안에다 먹물빛 승복 안에 감추어진 어깨가 실로 탄탄해 보였다. 산새 소리를 뒤로하고 경내를 벗어나 사저로 내려가는 동안 스님은 사뭇 어울리지 않게 그날 오후에 열릴 아마추어 야구 결승대회 결과를 어찌 예측하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저 노구의 야구라니 나날을 그렇듯 젊게 산다는 것인가. 스님의 사전은 두 채의 집이 니은자 형국으로 앉아있는 아담한 규모였다.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은 송암 스님은 범패란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인 영산제 등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즉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 공양인 것이라고 문외한인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종류에는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이 있으며 그중 바깥채비는 짓소리와 헛소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 열자를 개송하는데 하루를 끌라 하면 하루를 끌고 한 시간에 하라면 한 시간에 하고 또 30분에 마치라면 30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범패라고 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잘라 정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천마디 또는 만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범패의 특징이었다. 범패는 봉원사에 입적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당시 봉원사에는 범패 스님들이 많았고 그 방면에 명인들도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 노장으로 이월하 스님을 꼽았는데 운 좋게도 송암은 월하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어찌나 진도가 빨랐던지 너무 서두른다는 꾸중을 달고 살았다. 가르치는 스님이 도리어 더 미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범패는 예나 지금이나 악보나 서책에 의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0: 있습니다. 구전심수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어서 습득이 어렵고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 동음집도 있었고 체보한 악보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거듭 되풀이되다가 정한 데 없이 굴곡을 이루고 단성 선율로 나가면서 유장하기가 장강 같은 그 깊고 그윽하고 청아하며 유연한 변패의 맛을 악보가 다 그려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따르자면 제 소리와 제 맛을 내기가 지난할 수밖에 없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21살 때였다. 기회는 늘 우연을 빙자해 오는 것인가. 큰 재는 을에 종일 계속되기 마련이었다. 그날도 밤 11시쯤 되자 종일 범패를 부른 어산 스님들이 모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영산제의 절차항 중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운수 상단 권공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범패를 가르치고 제를 지휘하던 스님인 어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몇 스님이 음을 틀려 화음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음을 틀린 스님이 쫓겨났다. 어장이 송암을 불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30여 분 계속되는 동안 그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불러냈고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것이 바로 송암이 범패승으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정식으로 데뷔한 기회였다. 내가 소리를 한번 냈다 하면 다른 소리가 다 죽어버렸어. 내 성음이 유난스러웠지. 소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청량하고 유려한 성음을 지닌 송암은 그 후 각종 제에 불려다녔고 바쁜 범패승의 길을 순탄하게 걷게 되었다. 그때가 아마 38살 때였을 게야 극단 청춘극장에서 소리를 했어. 용수를 쓰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라가며 내가 회심곡 한바탕을 부르면 아래 위층 관객들이 울음바다를 이루고는 했어. 1973년에 범패 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고 1977년에는 42표 가운데 38표라는 절대다수의 표를 획득해 봉원사 주지에 선임되었으나 한사코 사양하고 오로지 범패에만 전념해왔다. 신림동 장안사의 오송강, 봉원사 이수길 두 스님에게 범패를 전수시켰고 김구해, 마이룬, 이원명 등 여러 스님에게도 범패를 지도해왔다. 새벽에 일어나면 범패를 구음으로 흥얼거리며 뒷산을 산책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 일과 중 가장 보람 있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아직도 몇 시간 계속되는 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지녔다고 미소 지었다.
1: 지신을 저

터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의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생

가서 산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내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술인데 요술의 당 문무주공 삼강오륜 팔조먹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삼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용이 어찌 볼까.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 덮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가문이라.

때는 내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제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생사 아니 봤다 불생불멸 하옵시니 극락세계가 제2

삼 들어보소 대장경의 이런 말삼 불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공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네 이고등락 하옵시고 사로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수라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범패의 화청 들으셨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범패의 명인이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에 수록돼 있는 박송암 스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 달리 무엇을 공양하라 하랴 범패 박송암이란 제목으로 쓴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에 계시던 1980년대 스님이 74살 때의 이야기라서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는데요. 스님은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의 손자이고요. 그의 부친이 봉원사에 승적을 둔 운허 스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는데요. 13살 때에는 봉원사 앞에 간이 이발소를 차려서 봉원사 스님들의 머리를 깎는 일도 하셨고요. 경성호텔 사무원, 또 화공약품을 수입하는 무역중개회사, 또 양복점의 사무원 등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나이 19에 봉원사에 입적했습니다. 범패는 봉원사에서 배우셨고요. 평생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송암 스님 범패를 종종 들려주셔서 스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 반갑습니다. 송암 스님께서는 절대음감을 가지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셔서 범패를 아주 빨리 배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금과 아쟁해금 석대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삼중주 듣겠습니다. 발현악기 가야금 그리고 찰현악기인 아쟁과 해금 이 세 악기의 어울림이 궁금한데요. 오늘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산조 삼중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곤조곤 펼쳐나가는 진진한 대화 같은 그런 연주였죠. 세 분의 조화가 참 멋스러웠는데요. 산조 삼중주였습니다.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아주 예쁘게 핀 나팔꽃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연휴를 보내고 온 탓에 오늘이 마치 월요일처럼 느껴지네요. 힘찬 한 주 보내서요. 올해 처음 핀 나팔꽃 보내드려요 하셨습니다. 아주 예쁘게 핀 보랏빛 나팔꽃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 마당에 나팔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보라색, 진분홍색, 또 분홍색, 때론 파랑색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색깔도 예뻤지만 이 나팔꽃이 한 낮 시간이 되면 지잖아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팔꽃 보는 재미가 꽤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육구사사님께서 그런 어린 추억을 상기시켜 주게 하는 그런 사연과 꽃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검정콩님께서 빈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유유히 떠다니는 주인 없는 종이배에는 무임승차 개미들의 천태만상일까요? 잘도 흘러가네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 들려드린 음악 감상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세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수군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세계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이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등장인물로

오는 별주부 토끼 용왕이 있고요. 또 어전회의에 등장하는 여러 어류들 그리고 별주부가 육지로 가서 보게 되는 다양한 동물들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제시가 되죠.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내용에 몰입하게 되죠. 오늘은 수군가 중에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수군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세계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이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등장인물로는 별주부, 토끼, 용왕이 있고요. 또 어전회의에 등장하는 여러 어류들 그리고 별주부가 육지로 가서 보게 되는 다양한 그 간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용왕이 어전 회의를 소집합니다. 토끼를 데려올 신하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 회의 대목까지를 이면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이때여 남의 용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의 용왕을 청내허니 군신빈객이 천승만기였다. 주육의 장기시여 이삼일을 즐기시더니 영의 천의 여풍을 복중에 과히 세어 우연 특병하여 각가지로 약을 다 써도 효용 보지를 못할제 진세상간에 조그만한 태간이 약이 된다 하오기에 용왕이 토끼를 구할 길 없사와 혼자 앉아서 자탄을 하시는디 왕왕 전하다

제 벽에 만규만금백군이구말리오 제

0: 보니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간 곳이었겄다. 이때 용왕이 수구조정 만조백관을 일시의 영을 내려놓으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도로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 뒤 이런 과관이었겄다. 성상은 그 성진은 도 판선비노 추수고징어 할땐팍 대대산동대로 모 방청사조계 해운공방계 평사청어 군수해 구정다몽어 조부장조구 부별당 정창의 승례 정다리 가오 자우나조리 금군보조 상순치논치준치 삼치병치 가재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박박박박박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의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치.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 지졸 면면 상구하여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장가부은 지량이로 납작고 폭파지기 모두 다 대본고로
1: 다 좋다

0: 살짝 당근 면복이 면 주일 삼기 끝까지 채무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는지 보내지를 못합니다.
1: 아이 좋지.
0: 수문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청헌 현자오대 얘기나
1: 글쇼
0: 장수구대하고 호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에 까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달 살림 농돌이 입각기다 물에다 봉병 탐식으로 덜덜 생겨 남물려대로 죽거든면 인간의 이질백질 섰사배아 피난디약으로 먹싸가구니 보내지는 보들이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희노호양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천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주

0: 것이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가 밉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다 내 쫓아라. 방첨사 조계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계는 철가 백구하고 방신체도 고르간도 싸우라.
1: 좋다.
0: 예그를 났으되 과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며

0: 속에는 혀줄을 물고 서로도 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 없이 묻고 죽게가 된지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하이. 하이.

0: 다시오.
1: 나
2: 다치
1: 상소를 올리거나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2: 그렇지.
1: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은 그리 하여라.
3: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전회의를 소집하자 수국의 여러 신하들이 모였는데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별주부가 자청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 하고 상서를 올렸네요. 별주부가 토끼의 얼굴을 모르니 화상을 하나 그려달라 하고 청하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이었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저도 식물 사진 보내드려요. 엄마가 키우시는 식물 화분이에요.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세요 하셨어요. 양증맞은 화초들이 참 예쁘네요.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 연주 농부가 듣겠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인구회의 연주였습니다. 5619님께서 앞서 감상한 수군가 제를 문의하셨는데요. 강도근제 이난초 바디 수군가입니다. 또 육자백이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날 범패의 명인 박송암 스님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19살에 봉원사에 입적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범패를 배우셨고 평생을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범패를 부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에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진솔한 분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연민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법칙이다. 그 법칙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비록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아 번역가의 책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걸음을 늦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목인의 노래 할머니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아, 긴 횡단보도에서 신호는 아주 짧고 또 불편한 다리를 이끄느라 횡단보도를 중간밖에 건너지 못한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고요. 그럴 때 차 안에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장면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돌아서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끝까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까지.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랑이 측은지심에서 시작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상대를 돕게 하고 스스로를 희생하게 하는데요. 연민과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문화회관의 시즌 프로그램인 싱크넥스트 기획자 중 한 분입니다. 조휘영 P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연 기획 제작 PD가 된 이야기부터 또 올해 싱크넥스트 프로그램 소개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에서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변에서 잔증변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기억조각.

0: 202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독특한 공연예술제를 선보였습니다. 경계 없는 무대, 한계 없는 시도를 모토로 시작된 싱크넥스트인데요. 지난 4년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넥스트는 어떻게 동시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조휘영 PD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 1팀에서 예. 공연기획제작과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조휘영 PD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1: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0: 조휘영 PD님 앞에 붙는 타이틀이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획자 중 한 분이다. 맞습니까?
1: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저도 놀랐어요. 이런 수식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정도 감량이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0: 오늘 좀 풀어주시면 아마 청취자들도 네.

0: 아,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놀랄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PD로 계신 건데요.
1: 네.
0: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1: 주로 이제 저희는 기획 제작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0: 네.
1: 한 편의 공연이 처음부터 이제 기획되고 섭외되는 단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연 한 편이 제작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의 PD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아, 또 때마침 바로 이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2630번 쓰시는 분께서
1: 네.
0: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나갔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을 다 통틀어서 PD를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PD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아,
1: 네,
0: 그렇습니까?
1: 세종문화회관에는 저희가 하는 싱크넥스트처럼 기획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은
0: 네.
1: 세종문화회관 이제 서울시 산하 예술단들 총 7개의 예술단들이 있는데 그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만드는 PD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래도 한 2, 30분 정도의 PD님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심히 공연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0: 네,
1: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디님의 전 이력이 꽤 흥미롭습니다.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소위 공대생에서 이렇게 공연 예술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신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특별한 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저는 공대생을 나왔으니까 이과를 전공했던 그리고
0: 네.
1: 정말 그냥 얌전히 공부만 했던 모범생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이었던 건 맞는데
0: 네.
1: 그 전부터 뭔가 이제 뭐 피아노를 오랫동안 쳤던가 아니면
0: 아.
1: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뭔가 뭐 예술의 전당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공연을 많이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뭔가
0: 네.
1: 어떻게 말하면 공연예술의 조기 교육인 거죠. 이렇게 관람을 좀 열심히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공연장이라는 공간이 막 엄청
0: 낯설지는
1: 생경하거나
0: 않아.
1: 낯설지는 않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었던 것도 있었었고
0: 네.
1: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에서 뭐 전공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공연예술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온 거는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저를 이제 이과생 친구로 알던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한게 놀랍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0: 네.
1: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공연예술로 뭔가 다시 어릴 적에 있던 관심사로 돌아온 느낌도 있고 저한테는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뭐그 애초에 예를 들면 대학 전공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생명공학을
1: 그쵸,
0: 하셨지만
1: 그쵸.
0: 뭐 바로 공연예술 쪽으로 오셨을 법도 한데 또 중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들른 것도 어떻게 된 일일까요?
1: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국립극장이라는 또 공연장에서 잠깐
0: 네.
1: 이제 이 업무를 이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0: 네.
1: 그때 퇴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방향을 좀 찾아볼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 업계에 오래 있고 싶어서 이 업계의 스펙트럼을 쭉 보았을 때 뭔가 전통이랑 공연을 다루던 국립극장에서 아예 반대되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또 그런 선택도 있었었고 흔히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핑크 블러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0: 네.
1: 별칭으로 부르는데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었어가지고 그 너무 멋진 회사니까 그 회사 행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한번 뭔가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0: 네.
1: 할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또 영광이었고
0: 그러면
1: 그 시절 되게
0: SM에서도 PD 같은 역할을 하신 건가요?
1: SM에서는 콘텐츠 마케팅실이라는 부서가 안에서 이제 뭔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에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뉴미디어 사업이라고 부르는 뭐
0: 네.
1: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의 IP를 조금 더 뭔가
0: 그러니까 좀
1: 가공해서
0: 마케팅
1: 그쵸
0: 쪽에
1: 맞아요
0: 가까웠네요.
1: 맞아요 그런
0: 오.
1: 일들을 했었습니다.
0: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종문화회관으로 정착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그 SM도 역시 대중문화이니까 그 대중문화를 알리는 조금 더 글로벌리하게 알릴 수 있고 대중들에게 좀더 넓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역할을 했다면 세종문화회관으로 와서는 지금의 이 공연 기획 제작 PD를 하게
1: 그쵸.
0: 되었단 말이죠. 요 과정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이게 어쨌든 저도 시작이 공연장이었다 보니까
0: 예.
1: 항상 만나는 게 로비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제가 마케팅하는 공연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재밌게 보고 나오는지를 계속 로비에서 볼수 있었던 시간이 또 앞단에 있었었고
0: 네.
1: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었었고 한창 이제 저희가 담당했던 것 중에 유튜브 플랫폼도 있었고 어쨌든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서 이제 그거를 잘 조회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0: 그렇죠.
1: 것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 신기하죠. 뭐 뮤직비디오나 흔히들 이제 작헌이라고 얘기하는 자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0: 조회수가 정말 10분 만에 막 몇백만이 뛸 경우가 많은 거죠. 막 네. 댓글도 몇만 개씩 순식간에 달리고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걸 보다가 이 숫자가 저한테 너무 이제 막연하게 오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숫자 뒤에 누가 정말 이거를 당연히 봐주시니까 조회수가 찍히는 건 그쵸. 맞는데
1: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0: 그쵸. 그리고 순간. 이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어떤 약간의 공허감이 온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 시점에 아 뭔가 다시 아날로그 감성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면대면으로 좀 보면서 그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1: 피드백을.
0: 실시간 피드백이 오는 그 현장에 좀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다시 과감히 공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 와, 굉장히 도전 의식이 충만하신 분이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취향이나 뭐 취미 같은 것이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나의 그 업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그 흐름 안에서 잘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네네.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유영 PD님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다면 그 공연 예술의 매력, 그 정수는 뭘까요? 피디님에게.
0: 가장 큰 거는 현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성이라는 게 공연예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현장성이 많은 거는 맞는데
1: 네.
0: 또 이제 공연장이라는 어떤 극장 그 안에 어쨌든 공연예술은 되게 독특하잖아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딱 그 한정된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 공연예술을 딱 즐기고
1: 그렇죠.
0: 또 끝나면 또 휘발되는 특성도 있고 공연예술이라는 게
1: 네.
0: 그런 현장성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어쨌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걸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오는 도파민들 이런 자극들
1: 네.
0: 이런 게 계속 뭔가 이 업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 있게 하는 주된 원동력인 것 같기는 해요.
1: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고 뭐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더 열정으로 이끄는 도파민
0: 그쵸.
1: 네, 에너지로
0: 당연히
1: 네.
0: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스트레스도 네. 상당하고 이 공연을 또 어떻게 잘 팔아야 하나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뭔가 공대생에서 이쪽 길을 택할 때 저희 부모님을 설득할 때 제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유일하게 나는 게
1: 뭘까요?
0: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받을 거다.
1: 네.
0: 근데 이왕이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비교적 잘 대처하고 의연하게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의 발언이 지금까지 쭉 오는 거기는
1: 와.
0: 한데
1: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런 삶의 철학을 이미 다 깨달으셨었네요.
0: 얼마나 공연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면 제가
1: 그러니까 간절함이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셨군요. 자, 이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PD의 역할로까지 이제 그걸 업으로까지 삶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OTT나 TV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PD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상이 되죠. 네. 유명한 PD도 떠오르니까. 그런데 이런 공연 예술, 극장의 PD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디까지의 그 업무의 범위가 가능한가? 요 얘기 좀 해주실까요?
0: 기본적으로 방송계 PD랑 공연계 PD랑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1: 네.
0: 방송도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PD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 그렇죠.
0: 예산 편성부터 어떤 아이템으로 기획을 하고 싶고 이제 그거에 맞는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티스트들을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제작진들 가령 이제 뭐 방송에는 뭐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저희로서는 뭐 무대 디자이너, 조명 네. 디자이너 이런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나의 프로덕션이라는 걸 꾸리고
1: 네.
0: 이제 그거에 대한 연출까지는 뭔가 이제 방송계에서는 PD님이 연출까지 하시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라면은 어쨌든 공연계는 연출도 극작도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기획제작 PD는 딱 그 프로덕션을 꾸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주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출의 영역까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방송계 PD와 극장에 있는 PD의 큰 차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0: 어느덧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프로그램이 된 이 싱크넥스트 제작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니까 싱크넥스트가 무엇이냐 이거 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쵸.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일단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5년 차가 된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네. 이제 이렇게 섭외도 해주시고 많은 대표성을 점점 더 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즐겁게 요즘 임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이 2018년에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라는 블랙박스 극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극장을 프로시니엄 극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와 정다르게 뭔가 객석을 언제든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걸 저희가 이제 보통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칭하는데 18년 말에 이걸 열어놓고선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이 공간을 재밌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세종문화회관 내부에도 있었는데 네. 뭔가 대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여기를 소극장에서 연극 뮤지컬 하듯이 비교적 평이하게 이 극장을 바라보셨던 거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객석도 막 다 없앨 수도 있고 저희 수납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객석을 만들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앨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한 공간인데 어쨌든 이거를 21년에 안우상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 공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이해하는 건 극장에 있는 PD들이다. 그러니까 네. PD들이 좀 주축이 돼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컨템퍼러리한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주셨고 네. 이제 곧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음 세대의 관객 아니면 다음의 아티스트, 다음의 공연예술 이제 넥스트에 싱크로나이즈, 싱크해보자 해서 이제 싱크넥스트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시대에 뭔가 거창하게는 담론이라는 표현을 동시대 담론을 이끌어내면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치열한 예술을 하는지를 네. 이제 한데 모은 여름 시즌을 만들게 되었죠.
0: 그러니까 이 싱크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에 지금 5년 차 맞습니다.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매년 여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트렌디한 맞습니다. 가장 컨템포러리한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예술 경험 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특이했던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주제나 아니면 그런 공연 네.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잘 펼치지 못했다면 이 싱크넥스트에서는 그런 공연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장르의 융합까지 예, 네, 이루어지는 그런 예술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맞습니다. 예.
0: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래서 기획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주문이 왔을 때 PD들이 이 공간을 가장 잘 아니까 한번 기획을 해봐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런 게 구현될 수 있을까? 왜냐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혹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1: 많았죠. 이제 네. 21년 말에 처음에 이제 미션을 받고 당장 22년 7월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한 3, 4개월 전에 티켓을 오픈을 하니까 티켓을 오픈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여름 시즌 10주를 채울 프로그래밍을 이미 다 정리를 해서
0: 그렇죠.
1: 어떤 공연을 할지를 정하고 공연의 티켓 가격까지 정해서 오픈을 한다라는 건데
0: 네.
1: 그걸 4월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 이제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0: 네.
1: 물론 첫해 때는 그래서 사장님이랑 당시 계셨던 본부장님이 이런저런 아티스트분들 섭외도 직접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비교적은 용이하게 첫 시즌 오픈을 할 수는 있었었죠. 근데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없던 하나의 거대한 시즌을 만들라는 거 어쨌든 뭐 사람들은 시즌 내지는 공연 예술제라고 표현도 해주셨고 축제 페스티벌이라고도 봐주시니까
0: 네.
1: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0: 네.
1: 두려움은 사실 어떤 실무자에게든 있잖아요.
0: 근데 네.
1: 그게 또 컨템퍼러리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저조차도 이전에 내가 컨템퍼러리 예술을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본 경험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친숙하고 익숙한 경험은 아니었던 거죠.
0: 네.
1: 근데 이걸 내가 기획자, 제작자가 돼서 관객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부담감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죠.
0: 네.
1: 네.
0: 그러나 해내셨어요.
1: 정신을 차려보니까 5년 차가 되어 있고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즌을 아시고
0: 예.
1: 이제 먼저 아티스트 분들이 싱크넥스트 섭외 가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시즌이었다라고 먼저 화답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0: 고무적입니다 요즘.
1: 네. 아 제가 근데 요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올려지긴 했으나 예를 들면 새로움, 도전, 실험 이런 키워드와 얽힌 게 싱크넥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낯섦,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또 대중성을 가져가야 관객이 또 이 새로움을 접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0: 제가 이걸 어디서도 뭔가 저의 개인 SNS에서 썼던 적이 있었던 표현인데 예. 뭔가 극강의 마이너함과 절정의 대중성 사이에서 외줄 탄다라고 제가 이 시즌을 어디서 표현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게 뭔가 너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컨템퍼러리하다, 너무 동시대적이다라고 가면은 관객분들은 너무 예술적이야, 예술성이 너무 높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달리 말해보면 그거는 뭔가 내 돈과 내 에너지를 써서 딱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냥 뭔가 편안하게 관람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을 내 스스로 그쵸. 뭔가 좀 찾아내야 되라는
1: 에너지가 쓰이죠.
0: 그렇죠. 부담을 주는 네. 거로 예술성을 이제 표현을 하시고 대중성은 비교적 나에게 친숙한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원작일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거를 이제 가서 가볍게 본다라는 맥락에서 대중성이라는 얘기를 쓰시다 보니까
1: 네.
0: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기가 막힌 밸런스를 찾는 게 저희의 싱크넥스트의 가장 큰 임무이자 목표이죠. 저희가
1: 네.
0: 너무 한 발 앞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다음에 너무 대중성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미 여름 시즌에 수많은 페스티벌들이 그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 차이점이 무엇이냐 또 그쵸. 질문할 수 있는
0: 어쨌든
1: 거죠.
0: 저희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객석 수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다른 공연장 대비 현저하게 적거든요.
1: 네네.
0: 대극장이 3,000석인데 비해서 저희는 328석 정도의 작은 공연장이니까 여기를 꽉 채운다고 해서 뭐 외부의 페스티벌처럼 대중적으로 대단한 그런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딱 반보만 앞서 나가는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를 늘 하는데
1: 네.
0: 그 반보라는 게 이제 너무나 각자 PD마다 주관적인 거고
1: 그렇죠.
0: 주관에 떠나서 또 이제 시의적으로 저거는 요즘 시대에는 한보 같은데 뭐 저건 세보 아니야?
1: 그러니까
0: 이게
1: 그 평가도,
0: 이 평가는 네. 아무도 또 할 수 없는 거니까
1: 네.
0: 어쨌든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그거긴 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계속 저희들끼리 자문하고 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 네. 네. 그래서 이 싱크넥스트의 PD들끼리의 그 소위 협업 미팅 이런 과정이 굉장히 깊겠네요.
0: 굉장히 길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풀이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티스트 풀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가령 지금도 싱크넥스트 26의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지만 27년, 28년에도 뭔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아티스트의 보석함이라고들 하죠. 요즘 이제
1: 네.
0: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요즘은 저런 아티스트를 주목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1: 네.
0: 꼭 라이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아티스트는 지금쯤 다시 한번 이렇게 디깅을 해서
1: 재발견.
0: 재발견을 네.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이제 그 보석함에 같이 넣어서
1: 네.
0: 여기를 계속 이제 보는 거죠.
1: 예.
0: 요즘은 뭘 하고 있고 이거 이분은 지금 당장 내년에 뭔가 섭외를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도 있고
1: 네.
0: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의 판단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고 또 여럿이서 다 같이 결정을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또 열심히 다 같이 디깅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1: 네.
0: 깁니다. 굉장히.
1: 네. 네. 아, 그 보석함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석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네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보석으로서 알아보고 아티스트를 계속 재발견해주는 그 마음.
0: 네.
1: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까 그 세종문화회관의 PD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라고 질문 주셨던 분이 또 바로 올려주셨어요. 2630번이신데요. 와, 다재다능한 PD님이시네요. 아주 귀염상이시라고.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태승 아하님께서는 조근조근 말씀 잘하시네요. 아티스트분들이 만나면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싱크넥스트 9월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네요 하고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올해도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싱크넥스트 공연될 예정인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0: 네, 맞습니다.
1: 어떤 곡 할까요?
0: 제가 웨이브 투 어스라는 밴드의 사랑으로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0: 있었는데 뭔가 이 싱크네스트랑 특별한 접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업무가 이제 많이 강화되면서 네. 경무에 시달리면서 퇴근을 할 때 저의 심신을 안정시켜줄 곡이 필요한데 이 아. 곡을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곡이어가지고 요즘 저에게 되게 절실히 필요한 곡이라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노동요가 아니라 힐링요.
0: 맞습니다. 힐링곡입니다.
1: 자,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싱크넥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그 공연예술제가 있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싱크넥스트를 기획할 때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공연예술제와 어떤 차이점과 차별점을 둘 것인가. 싱크넥스트.

0: 하고 뭔가 조율할 예술 감독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그게 없이도 이 공연이 가능한 거네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싱크네스트가 10주 정도 진행되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0개의 프로그램의 아티스트 각각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는 거고, 주제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연에는 물론 주제와 메시지가 각각씩 있는데, 이거를 싱크네스트 26, 올해의 싱크네스트로 묻는 과정에서 올해 시즌의 주제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기후입니다. 뭐 주제가 뭐 상생입니다. 이런 주제를 대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아티스트 10개의 프로그램을 싱크넥스트 26이라는 플랫폼 안에만 묶는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주제도 없고 예술 감독이 없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의 브랜딩을 한다 할 경우 마치 자, 한 시간짜리 공연이라 했을 때한 10분은 국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나오고 뭐한 10분은 현대무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나열의 공연인가? 그래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연으로 감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주제와 감독이 없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1: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협업을 주관하는 아티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가령 올해 저희가 천하제일 탈공작소랑 반이라는 메탈 밴드와 함께 탈춤과 메탈을 함께 엮는 아마 각각의 아티스트 분들도 최초의 시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연계 관계자분들도 관객분들한테도 탈춤을 메탈이랑 엮는 게 이게 가능한 조합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뭔가 그 섭외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기획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아티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장르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지금 한창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간에 좀 이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협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싱크넥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매주의 장르가 항상 다 이제 확확 뒤바뀌는 거죠. 뭐 가령 굳이 예를 들면은 국립극장에서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거는 한달 동안 국악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펼치는 거고, 뭐 9, 10월에 진행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극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해외 초청작이나 국내 대표작들을 엄선해서 어쨌든 사람들도 아 저기 가면 극을 볼 수 있겠다, 뭐 여우락을 가면은 국악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는데, 싱크넥스트는 그런 장르적인 걸 나열을 할 때
0: 장르 파괴네요.
1: 그렇죠. 뭐 이 장르만 중점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가 저희의 주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관객들이 아 그냥 싱크넥스트에서 어떤 공연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하는 뭔가 컨템포러리 예술은 늘 그래도 믿고 보는 좀 안정된 완성도가 있지, 아니면은 저기서 큐레이션하는 아티스트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가도 늘 만족감을 주지라는 뭔가 어떤 무형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획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0: 와, 최고인데요.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재밌고 믿고 보는 공연이야.
1: 그쵸.
0: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게 싱크넥스트의 목표다. 탈춤과 메탈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상상만으로도
1: 맞아요, 맞아요.
0: 엄청난 탈춤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사실 그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아티스트 팀도 그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뭔가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되게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의 탈춤을 오늘날의 관객한테 계속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소개하시려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던 팀인데, 거기서도 메탈이랑 저희가 붙여보자라고 했을 때 메탈이요라고 먼저 반문을 주시기도 하셨었고, 저희가 뭐 저조차도 메탈이랑 정말 친숙하지는 않지만 메탈이라는 딱 그 음악에서 오는 첫인상이 굉장히 뭔가 저항이 셀 것 같고 뭔가 시끄러울 것 같고 이런
0: 강렬하고
1: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아티스트 에픽하이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외로 메탈이나 이런 강렬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사석에서 그렇게 순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반 멤버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경청해 주시고 의견도 너무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이 공연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즐겁게 잘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원전을 바탕으로 또 공연을 꾸미고 있어가지고 아주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시타르타를 중심으로 탈춤과 메탈이

0: 라는 장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블렌딩이 되어서 아주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첫 해인 2022년에는 이제 기존 작품을 선정해서 무대에 올리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점점 자체 제작 공연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보통 극장에서 공연을 가져온다, 뭐 공연을 올린다라고 할 때는 아티스트 한 팀에 전체를 좀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공연을 공연장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1: 그러니까 공연장을 그냥 플랫폼으로만 제공하고 이미 꾸려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21년에 지금의 사장님께서 제작극장으로 전환을 선언을 하시고, 제작극장을 선언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극장 안에 제작을 할수 있는 수많은 조직들, 뭐 제가 속해 있는 공연 제작 1팀 이런 데서 기획 제작을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무대 기술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이런 각 무대 기술별 파트에 대해서 뭐 디자인부터 오퍼레이션까지 다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1: 그렇죠.
0: 연습을 지원할 수 있는 리허설 룸이라던가 의상을 만든다거나 소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세종문화회관은 그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이제 이거를 우리의 프로덕션을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게 제작극장의 시작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점점 저희 제작 비중을 높이고 있죠. 싱크넥스트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22년도에는 잘 알려진 작품들을 소개하는 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어요. 감사하게도 뭐 안은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날치 밴드, 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이런 잘 알려진 분들이 와가지고 싱크넥스트 첫 해에 어떤 동시대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셨다 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PD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기획과 제작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작극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끼리 제작을 하는 게 점점 비중이 높아졌고, 작년에 저희가 한 75에서 80% 정도, 7편에서 8편 정도를 제작을 했다 하면은, 올해 이제 마침내 전편 10편을 다 직접 제작을
1: 그래요?
0: 하게 돼가지고, 뭐 관객분들한테는 사실 뭐 극장이 직접 제작을 했건, 아마 아티스트가 어떤 걸 가져왔건,
1: 차이를
0: 하나의
1: 알기는
0: 공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 어렵겠지만,
0: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걸 만드는 내부의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고무적인 어떤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0: 그쵸.
1: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제작 공연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이거는 아마 그 24년도에 저희 사장님이 문화실에 나오셔가지고 제작극장으로 뭐 이런 얘기하실 때또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해외 나갔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수도권이나 지역에 공연을 할 때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이 이미 너무 훌륭한 예술단도 가지고 있고 기획재장의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손수 만든 프로덕션을 이제 저희는 뭐 해외 확산, 국제 교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만들어서 보냈을 때아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기관 공연장이 제작 프로덕션으로서 되게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계에서 뭐 조금 더 나아가 아시아, 뭐 크게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요즘 다 K 콘텐츠 얘기 많이
1: 맞아요.
0: 하시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역할 내지는 마일스톤에 자리 잡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게 사장님도 그렇고 실무진인 저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 같은 작품도 뭐 해외로 잘 나가기도 했었었고, 뭐 싱크넥스트의 작품도 올해 뭐 이따 또 소개를 하겠지만 개막작 같은 작품도 이미 뭐 해외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덕션이 어떤 하나의 개런티가 되는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올해 싱크넥스트는 뭐가 올라올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해도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올해 공연될 작품들 개요? 좀 큼직큼직하게 이름하고 이런 곳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뭔가 그 주제랑 예술 감독이 없기 때문에 올해 싱크넥스트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1: 어렵네요.
0: 불가능해요. 그게 점점 길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차를 맞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전체 10편 전체를 다 제작을 한게된 내부적인 성과도 있는가 하면은, 개막작 같은 경우는 환불수교 1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프랑스 음악인 3명과 한국인 음악인 3명, 6명이 모여서

0: 하나의 음악 공연을 만들게 되었는데
1: 네.
0: 이게 감사하긴 계기로 이제 각각 파리랑 런던에서 또 같이 공연을 선보이게 됐어요.
1: 아, 동시에.
0: 동시에 네. 선보이게 되었고 또 이제 프랑스 파리의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이라는 이제 동양 한중일을 비롯한 그 아시아 쪽 동양의 유물만 전시하는 되게 큰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랑 또 같이 저희가 공동 제작을 하게 돼서
1: 네.
0: 이제 파리에선 거기서 올리게 되는 건데 세종문화회관 제가 알기로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어떤 해외 기관과 어떤 하나의 작품을 공동 제작을 하는 게
1: 처음인가요?
0: 첫 사례라고 알고 있고
1: 네.
0: 그렇게 저희가 선보이는 초연의 작품이 이렇게 뭐 해외 투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어쨌든 파리나 런던이든 이렇게 초연을 하는 첫 해에 여러 곳에서 또 선보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1: 네.
0: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작 극장으로서 또 하나의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외까지 확산되는 하나의 마일스톤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요.
1: 네.
0: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탈춤과 메탈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종문화회관 최초로 서커스라는 장르도 저희가 이번에 또 진행을
1: 그래요.
0: 해요.
1: 예.
0: 코드셋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이제 블랙박스 시어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1층 객석을 정말 거대한 놀이터로 만들어서 여기서 펼쳐지는 어떤 서커스적인 기회들을 또 선보이실 예정이고
1: 네.
0: 제 폐막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팀도 사실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유럽의 정말 저명한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페스티벌 이런 데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싱크넥스트의 폐막작을 맡으면서 테크노, 힙합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소개할 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1: 네,
0: 이제
1: 네.
0: 그걸로 또 세종문화회관의 밤을 아주
1: 와.
0: 정말 치열하고 화끈하게 만들어줄 예. 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와.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싱크넥스트 26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싱크넥스트의 뭐 성공 요인, 그런 어떤 차별화, 그리고 오래된 특별한 기획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독 서비스 도입도 한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0: 네.
1: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출판계의 어떤 북클럽 뭐 이런 걸 알지. OTT 서비스, 동영상 뭐 이런 그렇죠. 거와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연계에 있어서 싱크넥스트와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0: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싱크넥스트 23때 처음 만들어가지고
1: 네.
0: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공연계가 티켓을 파는 방식을 보면은 패키지를 가장 많이 썼었어요. 패키지라고 하면은 연간 공연 플랜을 쫙 발표를 하고 나면은 뭐 세 편이든 다섯 편이든 묶어서 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 네.
0: 근데 요거에 뭐 편리함도 있지만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간의 공연을 어쨌든 오픈되는 날에 제가 패키지 다섯 편이든 세 편이든 이렇게 사야 되는데 당장 6개월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1: 그렇죠.
0: 모르는 과정에서
1: 네.
0: 한참 후에 공연을 같이 결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MZ세대로 표현하면 조금 저도 머쓱하긴 한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1: 네.
0: 공연을 볼 때 더 그 소비 습관을 봤을 때 당장 내 근미래 요 뭐 몇 주 몇 달까지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소비는 비교적 그래도 잘 결정을 하는데 너무 멀어지면은
1: 네.
0: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또 주춤하게 되는 게
1: 그렇죠.
0: 보이더라고요.
1: 네.
0: 패키지의 판매량이 싱크넥스는 또 특히 2030 관객들이 많기 때문에 패키지의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수치로 확인하기도 했었었고
1: 네.
0: 그래서 뭔가 대안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패키지처럼 할인은 그대로 줄 수 있으나 이걸 한번 일단 구독을 해놓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모델이 필요하겠다 해서 구독이란 걸 만들게 되었고
1: 네.
0: 뭐 그렇게 하면 뭐 유료 멤버십이랑 다를 게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독 경제라는 단어 자체 뭐 구독으로 모든 걸 말씀하신 것처럼 OTT도 그렇고 북클럽도 구독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세상에서 공연도 그냥 구독이라는 개념을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공연장에 올 때 친숙함을 가지고
1: 그렇죠.
0: 저 공연 시즌을 구독을 해서 내가 원할 때 한번 그냥 볼까? 라는 그 어떤 소비 과정에서 레이어를 하나 줄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친숙함과 뭔가 편리함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1: 네.
0: 그래서 싱크넥스트 23에서 선보이고 지금은 이제 싱크넥스트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시즌을 또 세종 시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세종 시즌에서도 이제 구독을 적용을 해서
1: 네.
0: 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우리 PD님이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0: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이제 네, 각각의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1: 다양한
0: 네.
1: 아주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 김창완 밴드 공연도 이번에 싱크넥스트에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뭐 매진이라고 들었는데.

0: 근데 김창완 밴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컨템포러리라는 컨셉과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1: 처음에 김창완 선생님을 섭외를 할 때는 K-POP이라는 키워드에서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K-POP과 해외 팬들이 보는 K-POP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K-POP을 되게 뭔가 산업화된 시스템,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산업의 아웃풋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해외에서는 뭐 골든, 이번에 상탄 골든도 그렇고 되게 하나의 비주얼적으로 아니면 오디오적으로 잘 만들어진 되게 팝컬처처럼 보는 시선이 있었었는데 왜 이 시선의 차가 올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K-POP에 대한 거를 컨템포러리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자.
0: 네.
1: 우리가 K-POP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K-POP의 시작점은 대중음악이었고 한국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뭐 김창완 선생님이 옛날부터 뭔가 통기타 하나로
0: 그쵸.
1: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네. 환호하던 대중음악이 결국엔 지금의 K-POP까지 오게 된 건데
0: 네.
1: 왜 우리는 이제 대중음악과 K-POP을 나눠서 보는 시선이 생겼는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공연으로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음악과 K-POP을 모두 알 수 있는 이 기나긴 스펙트럼에서 어떤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필요한데 그럼 그거는 사실 김창완 선생님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컨템퍼러리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대중음악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겨를 좀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0: 네네.
1: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0: 네.
1: 흔한 콘서트처럼 안 보이려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고
0: 네.
1: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0: 저도 김창완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컨템퍼러리의 그 열정, 그 이상이기 때문에
1: 그쵸.
0: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1: 맞아요.
0: 않을 것 같다는 네, 기대감이 듭니다. 자, 여전히 우리 PD님은 공연을 이렇게 보고 기획하고 만드는 일이 즐거우시죠? 원동력이 뭘까요?
1: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0: 네.
1: 물론 지금도 막 공연 보는 게 늘 재밌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언제는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이건
0: 네.
1: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뭔가 초심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불 꺼진 극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무를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뭐 불 꺼진 극장을 지나가고 있으면은 뭐 저의 MBTI가 N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상상력이 막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극장이라는 건물이 너무 육중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불 꺼진 극장에서 오는 아우라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혼자만의 상상력이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까지 저를 계속 이끌어오는 원동력 중에 가장 큰 축이자
0: 네.
1: 지금도 영감을 주는 큰 소스이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쭐게요. 아주 짧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1: 네. 저는 계속 극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만큼 계속 뭔가 극장에 있고 싶습니다. 뭔가 그게 공연 기획이 됐든 아니면 뭐 극장 경영이 됐든 뭔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팀 조휘영 PD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극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거고요. 조희영 PD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창완의 나는 지구인이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평생 불릴 이름을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정말 좋은 기운과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요, 유명한 장명소나 철학관을 찾아가는 대신에 인공지능 AI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사주도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의 통계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AI가 이름도 더 잘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기계가 계산해낸 조금은 차가운 단어라 해도 그 수많은 추천 목록 중에서 가장 예쁜 이름을 고르고 골라서 내 아이에게 선물하는 부모의 눈빛.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스한 온기로 가득할 텐데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가이아의 연주로 A New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여는 말 듣고 어떠셨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AI 장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장명소 검색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AI 장명을 찾는 부모들은 10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아기가 태어난 날, 시를 넣으면 그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한자는 물론이고요. 그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어감까지, 이름도 좀 유행이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까지 더해서 척척 잘 골라준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네 장명소들은요, 손님이 무려 절반 넘게 줄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AI가 지은 이름을 감별해준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간판을 내거는 진풍경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서 인공지능이 완벽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도 매일매일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는 가족의 목소리가 없다면 그 이름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겠죠? 결국에 좋은 이름을 완성하는 건 부르는 사람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오늘은 가족의 이름을 또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평소보다 좀 더 다정하게 한 번씩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아가들 이름 부르면서 이런 놀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리도리 짝짝꿍 모음곡 전해드릴 텐데요.

잼, 짝짝꿍, 짝짝꿍 이런 놀이 아기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인데 아이들과 놀아줬던 그 놀이의 모음곡 만나보시죠. 김가영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시크하고 쭈까쭈까 해줬었던 기억도 나네요. 도리도리 짝짝꿍 모음곡 전해드렸는데요. 김가영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정말 아가 이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면서 이런 놀이, 간단한 놀이들만 해줘도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혼자 놀거나 친구랑 놀거나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시기가 되죠. 더 이상 이제 이름을 많이 아기 때만큼 불릴 일이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녀는 그 자기만의 세계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딱 지금 사춘기인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말에 출석합니다. 오늘 왠지 월요일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요 하셨는데 그렇죠. 어제 하루 쉬고 났더니 오늘이 정말 월요일 같은 느낌입니다. 6642님께서 비 예보 때문인지 무덥고 후텁지근한 날씨네요. 언제나 반갑고 정겹게 음악마루 열어주시는 말씀 그리고 고운 음악이 우리들의 음악마루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비 예보가 잡혀 있죠. 여러분 계신 곳은 지금 날씨 어때요? 전주는 해가 지금 살짝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구름은 껴있고 근데 오후에 또 비 소식이 있거든요. 전국 대부분 지역 보니까 지금은 해가 있어도 오후나 저녁 무렵에는 또 비가 잡혀 있어서 외출하신다면 우산 하나쯤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습도가 좀 높기는 하네요. 후덥지근하다 살짝 이런 느낌이 드는 날씨예요. 7740님께서 어릴 때 생각나는 이웃집 형, 누나, 동생 이름이요. 순남이 누나, 범태형, 막내는 양태유 하시면서 그 어렸을 때 진짜 동네 친구들 이름은 한참 지나도 안 잊어버리지 않나요? 맨날 그 눈만 뜨면 만나서 놀았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면서 놀면서 놀이하면서 얼마나 이름을 많이 불렀겠어요. 잊힐래야 잊힐 수가 없는 그 추억의 이름들 오늘 한번 소환해 보시죠.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

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캐롤의 사계절 미소와 채식 한 끼 중에서 일부분 나눌게요. 밥상 위로 흘러가는 계절과 내 삶의 숨은 리듬, 또 소박한 기품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 월드컵 곧 열리잖아요. 월드컵 상금, 포상금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장 노래 준비해봤어요. 아, 자장가 부를 때도 아가 이름 부르면서 포근하게 불러주잖아요. 안정아의 노래로 자장 노래 듣고 올게요.

가장 노래 전해드렸어요. 안정아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딱 점심 먹고 나서 아가들은 낮잠 자잖아요. 그 낮잠 잘 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불러주는 그 자장가가 생각이 나는 멜로디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늘소풍이라는 곡인데요. 이창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그리고 한옥찻집. 절기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챈다. 입맛이 바뀌고 손이 가는 식재료가 달라지며 부엌의 시간도 서서히 변한다. 밥상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절기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가를 따라가다 보면 계절 한가운데 도착해 있다. 한 해가 달력으로만 흐르지 않듯 우리의 시간도 밥상 위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절기의 감각은 그렇게 음식으로, 입맛으로, 식탁 위에 살아 숨쉰다. 그리고 그 식탁은 결국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봄이면 로컬 마트를 수시로 간다. 며칠 전에 샀던 오이순은 오늘은 없으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은은한 오이향과 여리고 고소한 맛에 내년 봄을 기다리게 한다. 봄나물은 기다림보다 타이밍이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하루만 늦어도 억세다. 살아있는 것을 먹는다는 건 그 생명의 리듬을 내 손으로 맞추는 일이다.

비록 손이 많이 가지만 채소를 반듯하게 자르고 재료의 색을 맞추면 밥 한 그릇에 기품이 생긴다. 하나라도 간이 도드라지면 금세 혼자 돋보이니 재료마다의 간을 세심히 맞춰준다. 발효의 산미, 제철 채소의 단맛, 천연 조미료가 더해주는 감칠맛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노고쯤은 가끔 괜찮겠다 싶다. 계절의 시작이 서 있을 때는 몸을 재정비하고 대비해야 그 계절을 건강히 보낼 수 있다. 제철 음식은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해 자연스러운 순환을 돕는다. 습하고 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의 식재료들은 대체로 수분이 많고 몸을 식히는 성질

지닌다. 이러한 식재료는 마크로비오틱 식생활에서 음성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본다. 반면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한대 지방의 식재료는 수분이 적고 단단한 뿌리나 줄기 식재료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식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의 성질을 지니며 조미료와 조리법 또한 양성의 에너지를 보완하는 법이 많다. 그렇듯 우리는 계절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산과 들, 바다에서 얻고 그 식재료들을 주방으로 가져와 필요한 에너지로 극대화시킨다.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나물타령 전해드렸어요. 갖가지의 나물을 노래하는 서도민요인데요. 후렴구에 반복되는 끔대라는 말을 따서 끔대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나물타령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캐롤의 사계절 미소와 채식 한 끼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글을 쓴 캐롤 작가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마크로비오틱 지도사인데요. 원래는 빵을 만들다가 우연히 접한 책 한 권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제철 식재료, 그 본연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 글을 들으면서 문득 오늘 내 밥상 위에는 어떤 계절이 올라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굳이 뭐 달력을 넘겨보지 않아도 시장에 가면 계절을 느끼잖아요. 파릇하게 나와 있는 제철 나물 한 줌에서 우리는 그 계절이 가고 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채곤 해요. 특히 봄나물은 기다림보다 타이밍이다 라는 작가의 말이 와닿는데요. 제때를 놓치면 정말 금세 억세지잖아요. 그런 나물처럼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다 저마다의 알맞은 때, 저마다의 리듬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일지도 모르죠.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쉬울 텐데요. 오늘은 식탁에 자연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로 한번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캐롤의 사계절 미소와 채식 한 끼 함께 해봤어요. 프로젝트 GM의 허밍과 연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고 오시죠.

프로젝트 GM의 허밍과 연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 음악 함께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산세 서울이라는 곡인데요. 춘향가에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형과 지세를 사람의 인성에 비유한 그 산세 타령을 소재로 해서 희망찬 서울과 열정을 담은 곡입니다. 완전 육도의 노래와 연주로 산세 서울 전해드리죠.

산세는 산이 공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척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인화 앙산이 주산이오 종남산 안산인디 동작이 수고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게로 들면 벼락지사

완전 육도의 노래와 연주로 산세 서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두꺼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서울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장사익의 노래로 봄비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9193의 연주로 워터 드랍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곧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흐린 날씨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로 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월드컵 상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액수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콩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보세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우산 챙기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내리지 않더라도 오후 들어서 언제부터 막 쏟아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리는 양이 꽤 많대요. 우산 튼튼한 걸로 하나 준비하셔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저도 친구들 이름 한번 소환해봅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그 이름 얘기했었잖아요. 출기, 동협, 갑철, 종원, 용근, 옥두, 성일, 세영, 희성, 석환, 기성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라고 불러주셨네. 와, 친구들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 딱 시대별로 특징적인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딱 그 글자는 많이 들어가는 이름들.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다 싶네요. 0366님께서 어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는 취미생활이 구청 소식지 프로그램 찾아서 보고 또 계속 새로운 걸 참여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에 구청이나 뭐 시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면, 와,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건 쓸만한 프로그램인데?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잘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0408님께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국악방송 듣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산에 가고 싶지만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또 뵐게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시험 공부 하실까요? 요즘 같은 때 정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아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시선이 창밖으로 가다 보니까 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좋은 소식 또 저희 음악마루에 꼭꼭 전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내가 돌아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또 돌아오는 일상. 월요일이 되면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의 애환으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 이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즐길 수 있도록 일탈을 꿈꾸면서 즐겨보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 전해드립니다.

금방이라니 금방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금세 나를 가로막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 전해드렸는데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 틈에서 돌고 도는 일상이 노래 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아, 일에서 좀 벗어나서 쉬는 시간도 가져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텐데요. 너무 일에 치여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만율도 함께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일수록 몸을 돌볼 여유가 그만큼 부족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은 식단을 챙길 틈도 없이 막 일을 향해서 바쁘게 달리다 보면 결국은 늦은 밤에 막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뿐인데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스스로의 건강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혹시 오늘도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고단하지는 않으세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굳어있던 어깨도 한번 쭉 펴고요. 숨도 크게 내쉬고요. 잠시 잠깐이라도 좀 환기시키고 나를 돌보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않겠어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좀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곡으로 가야금의 향기를 담은 연주곡 들으시면서 마음의 힐링 한번 해보시죠.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슬향 전해드려요.

이슬기의 여러분의 연주로 슬향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마음을 좀 힐링해 보셨나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속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도 생기기도 할 텐데

하루가 힘든 사람들에게 그저 쓱 웃고 말자는 담백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모래 해금 병창으로 세상 만사 전해드립니다.

아, 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지구촌 최대 축제이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라운드의 전쟁, 바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어요. 축구 팬들의 마음도 벌써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내걸었더라고요. 최종 명단 전원에게 기본 5천만 원 지급되고요. 새로 도입된 32강 진출 시 1억 원, 또 16강 진출 시에는 2억 원 등등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금이 배로 뛰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기에는 좀 이릅니다. 세계 무대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가 가져간 상금만 해도 무려 4,2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는요, 그 규모가 더 커졌어요. 우승 상금만 약 739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한 금액이다 싶은데. 왜 월드컵을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자본이 모이는 무대다라고 하는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금의 주인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 월드컵 역사 속에서 우승한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단 8개국 뿐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장 많이 지킨 나라 어딜까요? 5회 우승에 빛나는 삼바 축구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역대 최다 우승국이기도 하지만 1970년 대회에서는 전 경기 전승 우승이라는, 와, 대단하죠? 전무후무한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 높은 벽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운 발자취도 대단합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가 우리의 최고 성적이고요. 2010년 남아공과 또 지난 2022년 카타르에서의 16강도 놀라운 성적이죠. 자, 이번 홍명보호가 역대 최대 포상금과 함께 바로 그 원정 16강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포상금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값진 건 조국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뛰는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아닐까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명예,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외치는 함성, 대한민국. 그것이야말로 진짜 월드컵이 가진 의미 아닐까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열망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화이팅 우승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열망을 담아서 열망이라는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가대표팀의 역대급 포상금 소식과 함께 월드컵 속에 숨겨진 상금과 기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6월 11일부터 열리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도 늘어났어요. 48개국 그리고 32강 토너먼트가 신설되기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개최 도시 호텔 객실 지원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이

전 경기를 1등석에서 관전할 수 있는 특급 지원까지 한다고 하네요. 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후회 없이 달리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월드컵 상금이나 포상금 규모도 대단하지만 내 이름을 걸고 국가대표로 나선다는 거

0: 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6월 11일부터 열리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도 늘어났어요. 40금도 결코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감동일 겁니다. 아, 이번에는 협회에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개최 도시 호텔 객실 지원은 물론이고요. 가족들도 결코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감동일 겁니다. 아, 이번에는 얼마나 또 응원의 열기가 대단할까요? 아쉬운 점은 저녁에 좀 퇴근 후에 치킨도 먹으면서 그렇게 관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경기가 이제 오전에 열린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려면 좀 힘드실 텐데요.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기준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창작판 소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우리 응원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이 곡 감상해 볼게요. 창작판 소리 아줌마 월드컵인데요. 김명자의 소리 조정래 북장단입니다.
1: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드컵! 그때요 봉다리 엄마는 빨간 반스에 빨간 브라자, 빨간 바지에 빨간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디? 4년 전에 입었던 프리사이즈 빨간 티가 앞볼록, 옆볼록, 뒷볼록 꽉 끼는 쫄티가 되었어도 마냥 즐거웠던 것이었다.

씻고 분위기 참말로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드컵만 같아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빡빡빡빡 힘이 절로 들어가 김밥을 싸면서도 대한민국 수닥딱딱딱 다섯 번만 써는 뒤 식구들이 집에 온다. 봉다리 아버지 왕대포 고3 수험생 봉다리 중학생 딸 봉순이 돌아온 싱글 시누이 여든 잡순 시엄니 월드컵 덕분에 다 모였네. 드디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태극 전사들의 몸짓에 따라 초롱초롱 빛나는 눈 안타까운 심정 손에 땀을 쥐면서 시원한 골을 기다리는 뒤 한 1분이나 됐을까 봉다리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해. 누라 누라마 무조건 팍팍 넣어. 시누와 올케도 이때만은 같은 편이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문전에서만 깔짝깔짝 그 자식 생각난다. 봉다리 아버지는 홀로 된 여동생을 힐끗 보며 아이고 저 선수는 안 넣고 싶어서 안 넣나. 딸 봉순이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꼭 이길 거야. 그때여 시엄니는 눈앞이 황 울어요. 네 집 자식들이랴. 그냥 힘이 장사구먼.

0: 집은 부대찌개, 우리 집은 핵가족. 이 덜나다가 너 때문에 핵폭탄 가족 됐다 이거사.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삽시간에 집안 분위기 썰렁한데 시누이 할 일 없이 눈물을 감추려고 짜자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폭탄주 한잔 합시다. 건배! 건배라. 수험생 봉다리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술이다. 야야야야, 미성년자가 뭔 술이니?
1: 피곤한데 한 걸 넣으면 안 되겠니? 그때 마침 네! 슛! 슛! 슛! 골인! 와!
0: 얼씨구 나철씨구! 얼씨구 나철씨구! 온 가족이 벌떡 일어서 춤을 추며 노는디 슛골 덕분에 안어 보는 우리 남편 봉다리 아버지. 아 여보, 우리 이게 얼마만이요? 아가씨 마음 고생이 심하죠? 난 언니밖에 없어.

제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모를 겸. 거리는 총알 택시, 술집에는 폭탄주,

이럴 땐 그냥 뭐니 뭐니 해도 꼭지춤이 제일이라. 자고로 꼭지춤이라 하는 거는 온몸에 꼭지를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겨. 우리 식구 다

장작판 소리 아줌마 월드컵 듣고 오셨어요. 김명장의 소리 조정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안의 노래 준비했어요. 아리오 끝곡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넓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부모님이 머리맡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주는 다정한 책 읽는 목소리라고 하네요. 집안 곳곳에 종이책이 놓여 있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서 자란 아이들이 마음도 생각도 훨씬 더 단단하게 자란다는 건데요. 차가운 화면에 디지털 기기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만든 참 따스한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아이의 머리맡에서 나지막하게 이야기꽃 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흐뭇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이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한음 한음 천천히 이어지는 소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시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에서는요, 정악합주곡 경풍년을 시작으로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사 죽지사, 그리고 궁중무용 춘행정까지 이어지며 선비 문화의 풍류와 정서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또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마지막 남녀창가곡 태평가까지 더해져 조화롭고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의 해설도 함께 마련돼 정가가 조금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여름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호흡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가의 밤, 6월 2일 화요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거문고 협주곡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추상과 벌시스, 가야금 협주곡 달꽃,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삼중 협주곡 무산양과 타악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국악 스타들의 가능성과 개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예인의 밤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래의 국악 스타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직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네마 구실한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록 영상과 실제 무대가 함께 호흡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따라가며 세대를 이어온 기억들이 장단과 몸짓, 영상 속 풍경으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투의 상사겨.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5월에 달콤했던 연휴 끝을 알리는 비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자,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 네, 서울은 지금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벌써 장마 느낌이 약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습기도 좀 많고 꿉꿉하고 그렇습니다.
1: 아, 연휴 어떻게 좀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2: 네.
1: 예, 연휴에 남은 피로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의 눅눅함까지 자 오후에 제습기 듀오죠. 구간 왜 웃어.
2: 아 우리가 제습기입니까?
1: 제습기지.
2: 쫙쫙 빨아당겨야겠네.
1: 가습기는 아니잖아.
2: 아 우리 그런가요? 촉촉함은 아니지.
1: 쫙쫙 이제 건조하게 우리가
2: 건조하게.
1: 또. 아,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네. 네.
2: 여러분의 눅눅함을 저희가 쭉쭉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상콤하게 한번 열어볼까요?
2: 자, 상콤하게 시작해 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오주하의 연분홍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5월의 연휴도 이제 다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또 깔끔한 5월 마무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2775님께서 두 분 진짜 재밌게 잘 노시네요. 낮 2시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해주셨어요.
1: 잘 놀죠?
0: 놀아야 돼요. 인생은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5월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잘 한번 해보고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6월 시작되는데 네네네. 산뜻하게 출발해야죠.
1: 아, 뽀송뽀송하게 시작해야죠.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1: 네.
0: 5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될 일을 좀 잘할 필요가 있죠.
1: 마무리해야 될 거. 네. 깔끔하게.
0: 네.
1: 마무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0: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일이 있다면 아... 그 일도 5월달 안에 정리를 좀 해야겠다.
1: 개인적인 일부터?
0: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1: 집안일까지?
0: 뭐 오히려 5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둘 수도 있죠.
1: 그럴 수 있죠.
0: 미뤄놨던 운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겠다. 뭐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그래도 봉혁 씨 보면 꾸준하게 운동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도 뭐 과한 거는 아니지만 운동 매니아.
0: 아니요, 아니요. 오늘 한 30분 하고 왔어요.
1: 아, 어쨌든.
0: 20, 30분 했어요. 근데 그렇게... 20, 30분이라도 꼭 하려고는 합니다.
1: 네. 운동 꾸준히 하시는데 네. 이렇게 막 근육 이런 건 없네요.
0: 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1: 잔 근육이라.
0: 오늘도 좀 오늘도 이렇게... 좀 뛰다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배도 살짝 나오시는 것 같고.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운동을 하는데 배가 나오네요.
0: 운동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에 멈춰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
0: 그럼요. 안 그랬으면 쭉쭉 나아가지.
1: 뭘 나가겠네.
0: 옆으로 나갔겠죠. 어? 저보다 더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성장 중입니다, 저는.
0: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1: 성장판이 열렸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앞으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0: 좀 붙잡아 두셔도 괜찮아요.
1: 그러게요.
0: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5월 마지막 주에 운동 스타트?
1: 아,
0: 할 용의가?
1: 저 없죠. 다른 걸 좀 해야 돼서.
0: 아,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은 뭐며?
1: 네.
0: 어떤 일들을 좀 잘 정리하고 싶다 하는 일들 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전병훈의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5월의 마무리 깔끔하게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0: 네.
1: 3678님께서 저는 일단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먹는 영양제 싹 다 버리고요. 오래된 것들 좀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0: 네.
1: 아, 그렇죠. 이제 냉장고 안이 또 깊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숨은 보물들이 있죠.
0: 네. 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1: 어? 이거가 있었구나.
0: 이게 있었어?
1: 다 상했네. 이런 거.
0: 날짜 봤더니 뭐야 2023년?
1: 뭐.
0: 이런 경우도 허다하죠.
1: 한두 개가 아니죠.
0: 네. 아, 큰 마음 잡수인 것 같은데 네.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409 하나님, 우리 아들이 카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숙제를 아직 못했네요. 오늘 내일 돼지고기랑 감자, 당근, 양파 다 넣고 카레 한 냄비 끓여야겠습니다.
1: 와.
0: 그렇게나 많이요?
1: 거의 군인 스타일이시네.
0: 한 두 끼만 먹죠.
1: 어디 가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일주일치 어디 지방이라 그런데.
0: 저는 이게 카레 한 냄비가 아니라 카레 한 소스로 보였습니다. 순간.
1: 아,
0: 엄마가 말하는 한 냄비와 다른 사람이 보는 한 냄비는 약간 다를 다르죠. 수 있어요.
1: 거의 곰솥에다 끓으신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0: 이건 뭐 적정한 측량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 두 번 다시 엄마 뭐 먹고 싶어요라는 말을 못하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롭기 때문에
0: 뭐 이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끊어서 먹을 수 있는 게
1: 그게 제일 좋죠.
0: 네, 제일 좋죠 사실. 네.
1: 이것도 남으면 또 얼린다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0: 2023년
1: 이게 반복이 된다고 또
0: 맞아요.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그래요. 소량만 네. 네, 소량만 조금만.
0: 곰국 또 많이 하잖아요. 곰국.
1: 그렇지. 네.
0: 딱 먹고
1: 한 솥 끓여놓고. 그렇지. 오늘 저녁 한 끼 먹고 끝낼 정도로만.
0: 제일 좋은 건 한 끼고.
1: 네.
0: 곰국이 나중에 가면 어우 짜다. 어우 하도 먹어가지고
1: 아 물려. 이렇게 되죠.
0: 네.
1: 또 보겠습니다. 6623님께서 어제 드디어 딸과 같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0: 어허.
1: 올 처음 중학교 선생님이 된 딸은. 아, 선생님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된 딸은 할 일도 많고 피곤해서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하더니 급기야 입던 옷을 모두 쌓아두고 새 옷을 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 뭡니까?
0: 레벨업 하신 거죠.
1: 그렇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0: 네.
1: 몸이 이제 벌크업이 된 거죠.
0: 네.
1: 이제.
0: 층위를 달리 가져간 거죠.
1: 딸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체중 감량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0: 어허.
1: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0: 아, 그럼 됐어요.
1: 일단은 요 사연을 보낸다라는 거 지금 보니까 따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선생님은
0: 네. 지금 뭐 수업 시간일 수도 있고
1: 그렇습니다. 지금 벌크업이 본인이 됐다는 걸 지금 전국적으로 알고 알려졌다라는
0: 아니, 누군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누군지는
1: 그치,
0: 모르니까.
1: 그렇지.
0: 그리고 살다 보면 체중이 늘 때도 있고.
1: 아, 그럼요.
0: 오히려 주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럴 수 있죠.
0: 입맛이 없고 막 그러면 오히려 약간 건강에 나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1: 있습니다.
0: 살다 보면 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1: 네.
0: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빠와 함께.
0: 그렇죠. 결과보다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1: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해 보일 겁니다. 그죠?
0: 그렇죠.
1: 꾸준히 운동하셔가지고 건강한 몸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0: 부채도사님, 비 그치면 여름 이불 꺼내고 이불 빨래하고 정리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아, 이것도 큰 일이긴 한데
1: 네네네.
0: 하면 정말 좋은 일이긴
1: 그렇습니다.
0: 또 하죠.
1: 네네.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0: 맞아요.
1: 지금 이 시점에는 귀여우님께서 올해도 상반기가 다 갔네요.
0: 벌써 다 갔어요.
1: 사실상 갔죠. 상반기가.
0: 어디
1: 예능에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일상의 변화가 없이 살다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낯선 환경에 가면 시간이 오히려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낯선 일들이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0: 시간을 좀 느릿하게 가게끔 해봐야겠습니다. 네.
1: 맞아요. 우리가 낯설게 기억하면은 기억할 그 층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게 감각적으로 좀 느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은 시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0: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화 생활을 한다든지 공간이 변하면은 노화가 확실히 적게 네. 온다고 늦게 온다고
1: 맞아요.
0: 그때 그 연구 결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1: 네.
0: 그게 어디였더라 어디 나라에서 했었었지.
1: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출처만 확인했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0: 그래요, 그래요.
1: 예. 예. 그리고 항상 일상이라 하더라도 낯선데 꼭 안 가더라도 낯설게 보려는 노력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아, 예. 여기가 우리 집 맞나? 여기가 내 방이 맞겠지? 화장실이 아니, 어디더라?
1: 연기를 하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보던 시선에서 앉아서 달리 보면 또 달리 보여요.
0: 앉아서?
1: 예를 들면 책상도 항상 여기만 보잖아. 근데 요 아래 보면 달리 보인다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죠.
0: 그래,
1: 시선을.
0: 그래, 그래.
1: 그럼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0: 항상 새롭게.
1: 낯설다.
0: 여기가
1: 여기가 어디지?
0: 내 직장이 맞겠지? 이렇게
1: 여긴 어디 난 누구?
0: 오케이.
1: 8852님 옷 정리가 목표입니다.
0: 옷 정리.
1: 이건 냉장고나 이불 빨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옷 정리가. 보겠습니다. 내 가족에 내 가족이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요. 사계절 옷이 한 대 엉켜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머릿속도 엉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피해 다니다 보니 입을 옷을 그때마다 옷더미 속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0: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1: 제발 옷 정리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거는 진짜 한 번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0: 이거는 달라붙어야겠는데 사람들이.
1: 달라붙는 거 첫 번째 방법.
0: 혼자서는 안 될 것
1: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업체가 있습니다. 돈을 쓰십시오. 기가 막히게 그분들 하십니다.
0: 업체도 짜증내고 가면 어떡하지?
1: 돈을 더 받겠지. 저 한 번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싹 꺼내요. 그러면 거실까지 가득 찹니다. 가득 차고 그걸 이제 두 번째는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버릴 거,
0: 그래.
1: 또 쟁여놓을 거, 요걸 이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0: 그래. 네.
1: 몇 명이서 하는데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
0: 그래.
1: 전문가들도.
0: 그래.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885인이 혼자서는 안 될 거.
1: 절대 안 돼요.
0: 네. 꼭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왜 옷들이 한 곳에 엉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간이랄지 어떤 구역을 스팟을 좀 나눌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누구나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이제 샤워하러 갈 때 옷 딱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거나.
0: 그러니까 아예 공간을 아예 분리시킨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옷 정리가 별로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1: 그래요?
0: 옷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정리할 게 없어.
1: 근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0: 네. 네. 저는 정말
1: 옷을 안 사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럼 뒤져보지 않겠어요?
0: 저는 그냥 공수래 공수과 같이 항상 조금만 옷을 갖고 있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1: 그래요.
0: 네.
1: 자본주의가 안 돌아가겠네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1: 근데 덜 쓰는 것, 필요하지 않은 걸 안 사는 것,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자, 앙상블 신화의 적성가 듣고 오는 동안 5월 마지막 주 정리하고 싶은 일들 문자로 계속 남겨주세요.

0: 서정민 앙상블 신화위의 적성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5월 이제 다 갔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 네. 나 이거 한번 마무리 잘하고 싶다 하는 문자들 받고 있고요.
0: 네네.
1: 9502님 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너무 컸어요.
0: 오.
1: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해서 남편이 해줘야 되는데 아, 안 하네요. 인양반이 하셨어요.
0: 움직이게 할 뭔가가 필요하군요. 금융치료 살짝
1: 보상 쪽으로 가라.
0: 어차피 사람도 쓸 거. 내부 사람으로 써가지고 어차피 남 줄 거 이렇게 남편.
1: 근데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나의 일이야? 우리 집안의 일인데.
0: 아, 그렇지.
1: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0: 그 말이 맞는데 안 움직인다고 하니까.
1: 아, 움직이게.
0: 움직이게 할 뭐 뭔가 미끼와 떡밥을 뭘 줘야 움직이시지 않을까. 괜히 무리하시다가 허리 다치고 하시면 큰일 나니까.
1: 나무가 얼마나 큰 걸까요? 집에 나무가 있어요. 식물도 전 잘 못 키우는데.
0: 아름드리가 있나?
1: 가로수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분양받을 때 종을 몰라가지고 데려왔다가 나중에 또 엄청 큰 개가 되고.
0: 아, 그럴 수 있죠.
1: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데. 네.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떡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분갈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1: 허리 조심하세요.
0: 네. 칠하나 오이님께서 열무 물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에 열무 물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후딱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면서.
1: 그게 후딱 가능한 일입니까?
0: 아, 진짜. 아, 가능은 하지.
1: 그래요?
0: 그럼. 열무 이렇게 다듬는 게 사실 또 일이고. 아. 예, 예. 그렇긴 한데 한 솥 이렇게 만들어도 금방 먹잖아 열무는.
1: 그건 이제 상화 씨 집 얘기죠.
0: 아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소면에 먹어도 되고 거의 김치는 매번 먹으니까 금방 먹더라고. 진짜.
1: 여름에는 열무 물김치가 정말 최고죠.
0: 꼭 만드십시오.
1: 국물 훅 해도 너무 시원하고.
0: 너무 힘들면 그냥 반찬 가게에서 좀 사셔도 되는데. 네. 네. 또 만드는 게 안심이 되니까. 네.
1: 0616님 현관 센서 등이 나갔어요. 벌써 2주째인데 남편이든 아들이든 그걸 안 해주네요 하셨어요.
0: 금융치료 들어가야죠.
1: 다 금융치료네. 방법은 금융이다.
0: 그거 은근 불편한데. 현관에 어두우면,
1: 안 들어오면 어두워요.
0: 어두우면은 뭐 저기 신발 찾기도 어려운데.
1: 현관에 창문이 있을 리 만무하고.
0: 그러니까.
1: 등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0: 그러니까.
1: 보인다. 휴대전화로 이렇게 비추면서 신발 찾는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0: 아, 빨리 좀 해달라고 좀 재촉 좀 하십시오.
1: 네. 네.
0: 2390님께서 저도 요즘 며칠 사이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된 관계로 여름 옷 상자에서 하나 둘씩 필요한 거 빼서 입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봄 옷을 집어넣고 여름 옷 꺼내서 정리해야 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줍니다 하시면서.
1: 아, 제일 힘든 일이에요 진짜.
0: 더 더워지기 전에 어여하십시오 진짜.
1: 아유.
0: 더 더우면 하기가 더 싫어. 더 땀나고 막 끄끄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나마 조금 괜찮을 때 빨리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사계절 옷을 다 걸어놓거든요.
0: 네네.
1: 방 한 곳에다가.
0: 네.
1: 정리를 굳이 막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최대한 안 받게.
0: 네네네.
1: 바쁜데 막 저 정리까지 막 하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0: 어.
1: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심해보시고요.
0: 네.
1: 7014님 밑반찬 만들게 해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딸 반찬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멸치볶음 오이소박이 앞에서 누가 말씀하신 그 열무 물김치도 한번 담궈보고 싶네요. 깻잎 김치도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0: 손이 크시네. 지금 해야 될 게 많네 지금.
1: 따님이 자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네.
1: 자취할 때는 사실 반찬이 정말 소중하죠.
0: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 근처에 반찬 가게 있으니까 사서 먹어도 되는데 근데 또 엄마 마음이
1: 엄마의 사랑이죠.
0: 그게 또 아니지.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
1: 따님과 엄마의 대화도 대충 들리죠?
0: 어떤 거?
1: 엄마 이제 그만 좀 줘. 엄마는 아 이것만 더 가져가. 아우 나 너무 많아. 조금만 조금만. 아이 가져가 안 많아. 약간 들리지 않나요?
0: 엄마 들어갈 데 없어. 이거.
1: 이게 사랑의 대화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안 상하는 걸로 딱 오박 오이소박이는 상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1: 먹어야죠.
0: 뭐 괜찮네.
1: 오이소박이도 저는 아예 생보다는 약간 익은 게

0: 그래서 신맛이 약간 올라올 때 진짜 맛있던데.
1: 진미치가 빠졌네요. 7014님. 진미치도 하나 추가.
0: 일거리를 더 주네. 아니, 그거는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거리를 더 줘. 열무김치까지 그렇게 강조하더만.
1: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진미채.
0: 아, 근데 진미채는 조심해야 돼요. 먹다 보면 계속 들어가.
1: 아, 그치.
0: 반찬처럼 안 먹고 안주처럼 먹게 돼요.
1: 어묵볶음도 지금 빠져있는.
0: 아, 어묵볶음도 안주예요.
1: 그치. 에. 그 자취생한테는 꼭 그거잖아. 필수잖아. 에, 반찬으로.
0: 그거는 많이 주셔도 됩니다.
1: 어묵볶음이랑.
0: 에, 많이 네. 먹게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치볶음, 뭐 참치 넣어가지고. 네. 하나, 그것도 하나 좀 빠진 것 같고요.
0: 네. 네. 좀 이렇게. 계속 주네, 일거리를.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2부. 아, 저는 일주일 이 코너가 항상 기다려집니다.
1: 아, 너무 좋아.
0: 청국장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네. 아니, 매 코너 때마다 항상 인간미 넘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맞아. 좋거든요.
1: 너무 좋아.
0: 아,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나 진짜 못해. 나 소린 진짜 못하긴 하는데 나는 정말 국악을 사랑해. 아. 국악가요 정말 사랑해.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그 우리 방송 청국장 코너 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짧게 해도 됩니다.
0: 네.
1: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네. 하다 보면 또 흥이 올라가지고 앵콜 네. 해도 되고.
0: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임새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간미 넘칠 때 오히려 더 큰 추임새 나갑니다. 와, 맞아. 좋다.
1: 맞아, 맞아.
0: 맞아. 기량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인간미?
1: 그 감동이 있더라고.
0: 음정이 좀 나가면 어떻고. 우리가 알던 사설이 아니라 점프하면 또 어떻고.
1: 아, 네. 진짜 감동이 있어.
0: 감동이 있어요, 네. 진짜로.
1: 저희들과 함께 감동의 서사를 한번 써 내려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네.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여러분.
1: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문자 하나만 더 소개되나요? 네. 4748님께서 머리 파마를 해야겠습니다. 제 딸이 글쎄 미용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돈 안 드리고 머리 좀 할까 했더니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하니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네요. 이달 안으로 뽀글뽀글하게 파마하고 싶은 도유리 지우 할머니입니다. 아,
0: 지난번에 도유리 지우 사진도 보내주셨던
1: 네네네네.
0: 우리 4748님. 아, 그래요? 그래도 내 머리를 내어주는 게 어떨까요?
1: 미용 자격증 떨어졌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닐 텐데.
0: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따님도 계속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네. 내가 마루타가 되는 거지.
1: 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내 딸이 하는 거잖아.
0: 그럼요.
1: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공짜로 하는 거니까. 네. 얘야, 엄마 머리로 한번 해보자. 네. 네.
0: 대신 짧으면 안 돼요.
1: 길어야 되나요?
0: 아, 그러니까
1: 어느 정도?
0: 실패 시에 복구 작업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있어야 돼.
1: 아.
0: 네, 전문가의 다시 손길로 오케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야 된다.
1: 맞습니다. 네. 네. 칠하나 공하나님께서 진미채 김밥 해가지고 점심으로 먹었어요.
0: 맛있겠다.
1: 김밥만 4일째 속만 다르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쌀이 푹푹 없어집니다.
0: 와, 이거 너무 좋다.
1: 진미채 김밥 맛있어.
0: 아니, 김밥을 계속 다른 속으로 해서 4일간 먹는 거 저라면 너무 땡큐겠네요.
1: 너무 좋지.
0: 김밥이 잘 보면 이제 밥 양이 엄청 들어가기도 그쵸? 하지만 그 안에 막 채소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하면 은근히 이게 영양 측면에서 괜찮아요.
1: 그것도 맛있더라. 그 당근 있지. 네. 당근을 막 지금 볶은 거를 네. 그것만 속 해가지고 진미채랑 두 가지만 넣고 있는데도
0: 맛있겠다.
1: 맛있더라고.
0: 참기름은 꼭 들어가야죠. 네.
1: 그거 괜찮더라고.
0: 맛있겠다. 그것도.
1: 되게 색달라.
0: 대신 이제 단백질이 좀 필요하니까 계란은 넣는 게 어떨까?
1: 넣어도 되고 네. 빼도 되는데 아무튼 괜찮더라고.
0: 김밥은 진짜 사랑이에요. 효율적이기도 한데 빠르게 끼니를 때울 수도 있는데 영양 측면에서 좋고.
1: 아, 사랑 정도야?
0: 네, 저는 약간.
1: 그래? 그럼 김밥 보면서
0: 김밥. 사랑해. 널 낯설게 한번 봐볼게.
1: 오케이.
0: 음악 들을까요?
1: 음악 들어야 되겠네요.
0: 토케토리에 사는 게 니나노 띄워드립니다.

0: 올라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야.
5: 아이 나 이거 참 눅눅하네 이거. 비가 오는데도 이 기온이 안 떨어지네 오늘은.
6: 아 그러게. 아 장인어른, 아 수증기하고 열 가지 품은 저기압이라서 지금 그렇대요.
7: 아 그러니까 내가 그 풍기 인견으로 만든 셔츠 입으라고 그냥 사줬잖아. 그냥 사줘. 그거 입지 왜 안 입고 그러고 있어요 어짜.
5: 아 저기 말이야 용녀, 저기 풍기 인견이 대체 뭔데 말이야. 저 동네 옷집마다 저 풍기 인견 풍기 인견 뭐 그러는 거야.
7: 아 진짜. 아 자기는 진짜 뭐 아는 게 뭐예요 진짜.
5: 아 대본대로 해. 나 구박하지 말고 그냥 읽어 읽어. 경북 영주시 풍기 형이 구박하지 말고
7: 풍기 몰래 풍기? 아 정말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나는 인견이 유명하니까 풍기 인견이라 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진짜.
5: 아 그런 거야. 야 우리 영녀 똑똑하다. 어?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인견은 뭔지 한번 아, 대본 놓고 한번 얘기해봐.
6: 야 장인어른,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인견은요 인조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5: 아 그래 그래.
6: 이게 그 레이온을 말하는 건데요. 비단처럼 빛이 난다고 해가지고 인조 비단 인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5: 아, 그래. 야 우리 사후 아주 똑똑하다. 아 이제 좀 의문이 풀린다야. 아이 근데 말이야 저 그 인견이 얼마나 그 시원하길래 아 여름마다 그 거리에 풍기 인견 그걸 막 팔고 그러더라고.
6: 아 그게요 인견은 가볍고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요 여름에 그리고 그 세탁하면요 금방 마르고요 장점이 많아가지고 옷부터 속옷 침구류 등 이 겨울철에 야 여름철에 특히 더 다양하게 인기예요 인기. 아, 그죠 그죠 그래, 그래. 그죠 장모님.
7: 아우 진짜 우리 사위가 진짜 최고지 진짜.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아니 그래서 내가 인견으로 잠옷, 어? 그 잠옷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정말 진짜 아우 답답했지. 몰라 진짜.
5: 저기 말해 육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입고 자는 그 잠옷이 그럼 그 인견이야?
7: 아우 정말 답답해.
5: 야 그런 거야. 야 어쩐지 좋더라. 야 그러면은 나 입으라고 그 꺼내놓은 인견 티셔츠 그거 어딨어? 나 당장 입어야겠어.
6: 아 그거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안 입으신다고요? 장모님이 저 주셨어요.
5: 아니 빨리 가져와. 그 내 거야 빨리 너 벗어.

0: 철현금 거문고의 최현정의 금강산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목이 왜 이렇게 메이셨어요? 너무, 용렬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
0: 너무 좋지 않냐 금강산 타령.
1: 아 울었구나.
0: 오. 하, 목이 메인다 진짜.
1: 사실만 말씀하세요. 자, 면이나 펄프 등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만든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인견, 레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단처럼 광택이 있어가지고요. 인조 비단, 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냉장고 티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자, 뭐 상호 씨 같은 경우도 인견 있나요?
0: 인견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저는 한번 속옷을 사봤었거든요.
0: 어.
1: 아, 진짜 편하고 좋기는 하더라고.
0: 어 그래. 네,
1: 그래서 저도 꼭 추천하는 바고.
0: 네네.
1: 아이 것도 인견으로 바쳤더니 그것만 입고 자더라고요.
0: 애기 건 하나 해줘야겠다. 진짜.
1: 네. 근데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
0: 아 그래.
1: 근데 또 비싼데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0: 어.
1: 네,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어. 빨래할 때 좀 신경 써야 된다네.
1: 어 그래요?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었는데.
0: 저기 찬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이렇게 좀불딱 하고 좀 해야 된다 그렇죠.
1: 다 때렸는데. 세탁기
0: 잘했어.
1: 세탁기 이래라 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한번 추천드려봤고요.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넘어갑니다.

똑똑똑똑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도 전형적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입니다. 최근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을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0: 달걀의 올바른 취급법은 무엇일까요?
1: 올바른 거?
0: 네.
1: 1번. 달걀을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한다. 2번. 달걀 물은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한다. 3번. 달걀 물이 묻은 집게로 다른 식재료를 집는다.
0: 네,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지금 보기가 있고
1: 네.
0: 한 가지가 올바른 달걀 취급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는 그래도 굉장히 정보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나.
1: 많이 퍼졌죠.
0: 맞아요.
1: 네, 네. 뭐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래서 달걀 요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1: 네.
0: 네, 네. 달걀 요리할 때
1: 네. 네.
0: 자 정답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1: 네.
0: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은 떡 선물이고요.
1: 아무튼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0: 네.
1: 식중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짜
0: 네.
1: 걸리지 않게.
0: 이 힌트를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지?
1: 어떻게 한번 내가 또 한번 풀어봐. 하나씩 하나씩.
0: 아,
1: 가 말어. 하지 마.
0: 아, 한번 해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했네. 한번 해보시죠.
1: 뭐 저기 부하 직원 다루니까
0: 그러니까. 아니 하신다길래 고! 레디 액션!
1: 1번 달걀을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조리를 한다. 그죠? 아,
0: 예.
1: 2번 달걀물을 상온에서 맛듯 상온에서
0: 아, 살아나네요.
1: 장시간
0: 예.
1: 아, 그냥 오랫동안 예. 보관한다.
0: 사실상 방치죠.
1: 예. 예. 3번 달걀물이 묻은 집게로
0: 네.
1: 여름도 집었다가 저놈도 집었다가
0: 아 좋은데
1: 섞었다가 막 네. 오,
0: 네. 네.
1: 예. 그렇게 막 뒤죽박죽
0: 아.
1: 그렇게 식재료를 마구잡이로 집는다.
0: 아 너무 좋네요.
1: 이렇게
0: 정답 거의 발표 수준 아닙니까?
1: 왜냐면 이게 네. 굉장히 장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단어가 아니니까 네.
0: 비누?
1: 비누?
0: 너무 세나?
1: 비누? 아.
0: 네. 비누.
1: 비누.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죠.
0: 한 단어로 힌트 드리자면
1: 네.
0: 비누가 가장 결정적인 정답 발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1: 핸드폼?
0: 그렇죠.
1: 네. 네. 그쪽? 아무튼. 네.
0: 깨끗하게. 아까 깨끗하게 그러시네.
1: 완전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0: 사실 깨끗하게가 다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정답 발표해도 될 것 같네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오답은 없네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시니까.
0: 정답은
1: 1번 달걀을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조리한다.
0: 코러스 넣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떡 선물은 2305님께 오! 드립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안전하게 섭취하자고 말씀 주셨어요. 두 번째 네.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라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조심하셔야겠고요. 아시겠지만 돌풍은 짧은 시간 동안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바람의 이름 중에 우리 국악기와 관련된 바람도 하나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1번 건들바람, 2번 한이바람, 3번 소슬바람.
0: 네. 판수 소리에서도 나오는데 땡땡 뭐 땡 아 기억이 안 나네.
1: 왜?
0: 어 땡땡 광풍이 하면서 나오거든요.
1: 음흠.
0: 아 근데 이건 힌트가 안 되겠고
1: 힌트 안 될 것 같아.
0: 네.
1: 자 건들 한이 소슬 중에 우리 국악기와 관련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0: 야 이거 어떻게 힌트 드려야 되지?
1: 어 우리가 갑자기
0: 아.
1: 엄청나게 깜짝 놀라며 뭔가
0: 우당탕쿵쾅
1: 펄썩 주저앉거나 펄쩍 뛸 정도로 놀랬을 때
0: 맞아요.
1: 그때 땡땡라치게 놀라다
0: 맞아요.
1: 라고 하죠.
0: 완벽하다.
1: 그것을 힌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시겠죠 여러분? 자 건들바람 한이바람, 소슬바람.

0: 건들바람, 하니바람, 소슬바람 중에 정답은 무엇인지.
1: 봉희 씨는 없어요?
0: 그러면 전 땡땡 광풍이 아까 이거 드렸잖아요. 거기다 한번 다 넣어볼게요. 건들바람이
1: 얼씨구,
0: 하니바람이
1: 좋다,
0: 소슬바람이
1: 그렇지, 다 괜찮은데요?
0: 그런가?
1: 다
0: 착, 저한테는
1: 착착부터
0: 딱 이거 하나만 붙는데
1: 그냥 아 소리 좋다 그냥 그렇게만 느껴지지.
0: 건들광풍이
1: 아 좋아.
0: 이거는 하니광풍이
1: 그렇지,
0: 소슬광풍이
1: 잘한다
0: 딱 하나가 오는데
1: 그래.
0: 요
1: 다른 거 없을까요?
0: 요거는 요거는 네. 아마 적벽가일 걸요. 네, 네, 적벽가. 적벽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발표할까요?
0: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정답
1: 3번 소슬바람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소슬바람.
1: 네.
0: 자, 소슬바람 우리 국악기와 또 관련도 있고요. 소슬바람은 가을에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뭔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으스스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1: 네.
0: 한자로는 쓸쓸한 소의 검은고슬 이렇게 써가지고 검은고 소리처럼 쓸쓸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또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 하니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말하고 건들바람은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을 건들바람이라고 합니다.
0: 네.
1: 자,
0: 유산균.
1: 저는 4017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자, 이제 1부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지선의 숲으로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봬요.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파투의 상사디아.

0: 벌써 6월 5일 국악의 날 프로그램이 나왔네.
1: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올해가 두 번째 국악의 날이지?
0: 그렇지. 국립국악원은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을 운영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국립국악원 그리고 남원, 진도, 부산 국악원에서 다채로운 국악 공연과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펼칠 거래요.
1: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풍물 동아리와 대학 풍물패 그리고 전국 각 지역 농악 보존회,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 악대까지 1,300여 명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전통 풍물패의 길놀이로 국악의 날 시작을 알린다네.
0: 올해는 미국 선교사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이자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아리랑을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일 거라고 하더라.
1: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국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6월 5일 국악의 날, 와 벌써 기대되고 기다려지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6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남도민요 동백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다음 주 금요일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앞두고 국립국악원이 국악의 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0: 네.
1: 아, 국악의 날 광화문에서 1300명 규모의 전통 길놀이가 펼쳐진다.
0: 와.
1: 와, 장관일 것 같아.
0: 엄청난 인원 동원력이네요.
1: 그치.
0: 얼음산이 남창동의 줄타기부터 기접놀이, 고싸움, 탈춤의 풍물놀이까지 전통 연희의 정수가 한 자리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1: 고싸움까지?
0: 와.
1: 와, 멋있겠다. 자,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립과학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국악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0: 네.
1: 아리랑 특별 프로그램도 진짜 기대가 되네요.
0: 네. 일상에서 만나는 국악, 우리들의 삶 속 곳곳에서 뭐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늘 함께 해온 그 국악의 가치, 그 즐거움을 계속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 네.
0: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국악의 날, 여러분도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어쩌다 보니 네. 주말이나 뭐 이럴 때 광화문 좀 이렇게 걸을 일이 좀 있었어요.
0: 네.
1: 와, 진짜 외국인 관광객, 우리 내국인 관광객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엄청 많죠.
1: 요거까지 있으면은 진짜 장관일 것 같아.
0: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기 그치. 때문에 다들 좋아할 겁니다.
1: 되게 만족도가 네. 엄청 높을 것 같아요.
0: 외국인
1: 진짜.
0: 내국인 아마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날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1: 옛날에 우리 그 어디지? 충청도였나? 그 당진이었나?
0: 네.
1: 그 기지시 줄다리기.
0: 네. 네.
1: 진짜 그것도 한번 광화문에서 펼쳐지면 진짜 멋있을
0: 줄다리기.
1: 것 같아요.
0: 줄다리기. 우리의 어떤 협 공동정신,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 그렇지, 그렇지. 한번 꿈만 꿔봅니다. 제가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디어는 진짜 많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아, 맞아, 맞아.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한번 가봐야죠.
0: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 저희가 항상 애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코너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2: 전국!
1: 얼마나 좋아!
2: 얼마나 좋아!
1: 화요일에 만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0: 아하!
1: 오늘도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청취자, 우리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0: 자, 소박하게 즐겁게 국악을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우물정 0301로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2: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서울에서 바투의 상사디아 재밌게 듣고 있는 애청자 임미숙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서울 어디 계시는 거예요?
3: 서울 어디냐고 우리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구?
3: 아
0: 구로구. 어디 동네?
3: 구로구.
1: 구로구에 아, 구로구. 사세요.
0: 아 상암동과 가깝네.
3: 신도림도.
0: 신도림도 거기까지만 가까운 데 계시네요.
1: 임미숙님,
3: 네.
1: 지금 어떤 거 뭐 하시다가 전화 연결하셨어요?
3: 아 지금 아침에 딸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오. 이제 딸 부부 이제 출근 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일하고 그래서 잠깐 쉬다가 제가 했죠.
1: 아이구야. 그러면은 손자 뭐 손녀를 네. 돌봐 주시는 거예요?
3: 그렇죠.
0: 야, 같은 아파트면은 이거 뭐 피해 갈 수가 없네요.
1: 아니, 그러면 네. 그 좋으면서 이쁘면서도 힘도 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그럼요. 제가 애들 때문에 저기 연년생이거든요. 10살, 11살. 그래서 네. 제가 11년 동안 우리 딸이 딸 도와주려고 그냥 아이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요, 애들이 진짜 애들이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애들한테 더 좋은 걸 받아요. 기운을요.
0: 오히려
3: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아이들이.
1: 어머.
0: 어렸을 때는 너무 작아서 예뻤는데 이제 클수록 또 에너지를 받으시는구나.
3: 사실은 저기 연년생이랑

0: 싸워요.
1: 둘이
0: 예, 많이 싸우겠지. 싸워도
1: 그치.
0: 그래도 좋아요.
2: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엄마가 사는 아파트에 어떻게 따님네 부부도 그 아파트로?
0: 아니 한 아파트가 아니라 같은 단지.
1: 그러니까.
0: 우리 집 앞쪽으로.
1: 어머. 어, 네, 어떻게 또 그렇게 잡았네요.
2: 결혼하고 일부러
0: 그쪽으로
1: 겸사겸사 도와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0: 네.
1: 뭐 뭔가를 국악을 이제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손주들 보기에도 꽤 빠듯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취미로 배우셨어요?
0: 저는 그냥 젊어서 그냥 미녀를 좋아했어요.
1: 원래가?
0: 네네. 그냥 좋더라고요.
1: 네.
0: 제가 또 시어머니도 3대 독자의 홀시어머니 모셨는데요. 이 미녀를 부르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1: 아이고.
0: 그래서 그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말로만 들어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세상에.
0: 감사합니다.
1: 3대 독자 홀 시어머니를
2: 그러니까.
1: 모셨어요.
2: 아이 네.
1: 세상에.
2: 게다가 이제는 또 손주를 둘이나 봐주고 계시고.
0: 네.
1: 그래서 미녀로 이렇게 그냥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래도 맞죠. 긍정적으로 살아내신 거네요.
0: 그렇죠.
1: 확실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돼요. 진짜로.
0: 이상하게 소리를 하면은 흥도 나고 그냥 소리가 좋아서 해요.
2: 맞아.
1: 너무 네. 아름답다. 그래서 네. 따로 또 배우셨어요?
0: 그냥 뭐 특별히 뭐 배웠다는 거 그러는 거보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웠죠.
1: 진짜 라디오 미녀를. 듣고 음악 듣고 네. 그냥 독학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왠지 느낌적으로 트로트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1: 트로트?
0: 왜 갑자기 트로트?
2: 아니, 왠지 그런 느낌이야.
1: 궁금해서.
0: 그래요?
2: 네. 네. 노래 자체를 좋아하시죠?
0: 네네네.
2: 아하.
1: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실 일단 민요는 어떤 네. 거 해주실 거예요?
0: 노래가락 조금 하고요.
1: 네.
0: 홍춘가 조금 할까 해요.
1: 좋다. 이 두 곡을 제일 애정하시는 곡이세요?
0: 좀 그런 편이죠.
1: 힘들 때도 부르시고 이를테면 설거지 할 때도 부르시고 청소할 때도 부르시고 그러실 것 같아. 그죠?
0: 흥얼흥얼거리지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
1: 그렇지.
0: 민원 들어와요.
1: 진짜 임미숙님의 삶의 노래네요. 삶의
2: 그러니까.
1: 노래. 지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
0: 흉 보지 마세요. 잘못해도.
1: 아시잖아요. 저희 흉 그런 거 안 봅니다.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2: 그럼요.
1: 자 임미숙님 어떻게 목 가다듬으셨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0: 그냥 해야죠.
2: 그냥 하는 거야. 맞아. 그냥 하는 거예요.
0: 어떻게 할까?
1: 자, 노래가락 네. 청춘가 조금씩 불러 주신다고 하셨어요.
0: 네.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이!

오오오.

충성부 한경에 해당하 불거 있고

안가한 초봄선을 풍경을 쫓아 오락산

0: 쓰고.
1: 알습니다. 어떻게 잘 안 맞아 어떻게?
0: 아, 이건
1: 이게 전화로 하니까요 잘 안 네. 들려.
0: 모니터링 문제가 좀 있죠. 이건 기술적인 건데
2: 좋았었어요.
0: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소리를.
3: 근데
1: 아니 왜 그래요?
3: 임미숙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서 잘 배우신 소리 같아.
0: 이거 듣고 흉내낼 배웠죠.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1: 배웠죠.
3: 그쵸.
0: 그러니까.
1: 네.
3: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와.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노래를 좋아서.
3: 이 천천히 하시면서 진짜 그 설거지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막 들렸어요.
1: 그냥.
3: 그랬어요? 예, 그냥 그래 그래 이겨내자 뭐 즐겁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0: 자 지금 임미순님 소리를 듣고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2390님은 목청이 구성지고 좋으시다고. 전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진짜
0: 극찬이잖아요 이거 지금.
3: 진짜. 국악대학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
0: 9866님 와 이건 국악인 같은데요. 맞아. 하셨고 7601님 와 소리 너무 잘하시네요. 참기름처럼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꽈배기님 세상에 소리 너무 잘하시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소리로 스트레스 풀릴만 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3: 임미숙님
1: 네.
3: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네네. 노래를 그냥 일상에서도 흥얼흥얼 하면
1: 네.
3: 지금 손주가 10살, 11살이라 하셨잖아요.
1: 네네네.
3: 손주들도 민요를 막 좀 좋아하거나 따라 부른다든지 좀 그런 거는 없습니까?
1: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노래를 좀 하셨어갖고
0: 아버지구나.
1: 네.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0: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고 막 이러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3: 아하, 세상에.
0: 어떤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뭐 판소리 아니면 민요?
1: 아니, 그냥 트로트죠.
3: 트로트로.
0: 그러니까 트로트. 기본적으로 그냥 음악성이 몸 안에 그러네. 있으시구나.
1: 그냥 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3: 그래서 그 옛날에 노래 좋아하는 그게 이제 물려받으셨네.
0: 그러니까.
3: 자, 이제 리허설 했어요, 노래가라, 그죠?
1: 네네.
3: 청춘가 해줘야죠. 청춘가 했죠.
1: 청춘가도 했어요.
3: 아 그래요?
0: 뭐 다른 거 하나 더 가능하십니까? 트로트 가능하세요? 트로트?
1: 아니 트로트는 제가 제가 민요를 부르면 부르면은 민요를 배우시잖아요 일반 분들이.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솔직히 트로트는 그냥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지만 트로트는 좀 많이 굴리는 트로트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처녀 뱃사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3: 뱃사공?
0: 처녀 뱃사공이.
1: 근데 이 민요를 부르면 그냥 낙동강 이게 아니라 낙동강 이렇게 되죠. 민요를 배우면. 강바람에 이렇게 기마폭을 스치면 그러니까 민요를 배우시라고.
0: 기본적으로 엄청 잘하시네요.
3: 좋다.
1: 그래서 와. 제가 저기 수원에 가회당이라는 데를 선생님께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3: 수원에요? 그러니까 수원?
1: 수원에 가회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3: 구로에서 그러니까 수원까지?
1: 아 예.
3: 아이고.
1: 앞으로 상사 대하로 연락을 주셔갖고 저하고 같이 선생님이 너무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연락 좀 주세요.
3: 알겠습니다. 피하셨어.
0: 밖에서 회의 들어갈게요.
3: 알겠습니다. 아우 임미숙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0: 활력이 생긴다.
1: 정말요?
3: 뭐 앵콜 조금 들려주실 곡은 없는 건 거죠?
1: 아 괜찮아요. 저 이제 그만해도 돼요.
0: 그만해도 아유 저희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임미숙님 소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3: 진짜로. 알겠습니다.
1: 아, 무슨 소리를 할까요?
3: 해주실 수 있어요? 짧게라도 너무 좋아서.
1: 조금이라도
0: 아무거나 그냥
1: 잠깐만요.
0: 네.
1: 생각을 안 했는데
0: 네. 기억 나시면 하고 또 안 나면 안 해도 되고
1: 기억나면 하고 안 나면
0: 그렇죠.
1: 안 해도 되고
0: 편하게
1: 잠깐만 내가 옆에 책

0: 있어갖고.
1: 태평가
2: 나오겠다.
1: 태평가 어때? 태평가.
3: 책 나오면 나오고.
0: 태평가 말고.
1: 태평가 말고.
0: 요새.
1: 책이 있어.
0: 근데 사실 닭이 안 맞아서. 네. 제가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닭이 잘 안 맞아서. 닭이
3: 완전 전문가 아니야 지금. 편안해요. 편안하게 그냥 부르시면 돼요.
0: 박수로 치면 어떨까요, 그냥?
1: 예. 네?
3: 박수로. 박수로. 아, 알았어, 알았어. 네네네. 박수로. 그냥 저희 박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0: 꽃타령 해갖고.
1: 꽃타령.
3: 좋아, 좋아, 좋아.
0: 꽃을 한번 팔아볼까요? 네네네.
3: 자, 꽃을 한번 팔아봅시다.
0: 예. 갑시다.
1: 아.
0: 꽃 사시오.
1: 아.
0: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 팔러 나왔소.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밤색자색의 연분호 우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3: 구성지다.
1: 최고 최고.
3: 마지막 르타르까지 르타르까지 쫙.
0: 죄송합니다.
3: 뭘
1: 아니에요. 이미수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행복했고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쉬고 계시는데 네. 몇 시에 애들 옵니까?
0: 애들은 이제 학원 가려면. 네. 뭐 4시 반이요.
1: 4시 반.
3: 4시 반.
0: 네.
1: 한 시간 학원. 쉬네요. 한 시간 쉬어.
0: 네. 학원을 자. 가야 되고.
1: 이제. 공연하셨으니까 네. 이제 좀 쉬십시오.
3: 아 오늘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네. 정말로. 아,
0: 감사합니다. 예. 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
3: 다음에 네. 또 한번 연락 서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3: 자, 구로에 사시는 임미송님 네. 아주 감동적인 소리였습니다.
1: 네네. 아우 좋네요.
3: 네.
1: 자, 이제 두 번째 청취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아, 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미숙이라고 합니다.
3: 아, 반갑습니다.
1: 유미숙님.
4: 네, 안녕하세요.
3: 아이스크림 반갑습니다. 가게면은 무인 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 아니에요. 그, 저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3: 우리나라에서? 아, 혹시 31가지?
4: 네, 네, 맞습니다.
3: 아, 31가지 팔고 계시는 네, 우리 유미숙님. 네, 네, 네, 네, 네.
1: 어떻게. 그 네. 요즘 막 뭐 이란 전쟁에다 뭐다 해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어렵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은 좀 잘 되세요 그래도?
4: 네네. 저는 이거 지금 33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1: 몇 년? 43년이요?
4: 33년이요.
1: 33년?
4: 네네네. 제가 30살부터 시작했어요.
1: 지금 이 업종을?
4: 네네 맞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3: 이 브랜드를요?
4: 네네.
3: 우와 그러면 진짜
4: 오래했죠.
3: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맞아요.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4: 맞습니다.
1: 사람이 이름 와. 따라간다고 상호도 31가지 그건데 31년 하셨어요?
3: 와.
4: 어, 맞아요. 33년 가까이 되고
1: 다행이네.
4: 있어요.
1: 다행이네.
4: 네.
3: 아니,
4: 전쟁 때문에 네. 전쟁 때문에 그 과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여름 됐으니까 그쵸,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있습니다. 그쵸.
3: 혹시 그러면 네. 왠지 느낌상 유미숙님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점이 네. 이것만 있을 것 같지 않으신데요? 어떻습니까?
4: 오 맞습니다.
3: 와.
4: 잘 아시네요. 네 제가 네. 지금 제가 이제 60을 조금 넘었는데
3: 아 그래요?
4: 네네 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예. 막 서너 가지를 그렇게 예. 하다가 이게 이제 국악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계기인데.
3: 네.
4: 근데 이제 3년 전 정도에 제가 네. 60을 딱 앞두고. 아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게 생겼다. 너무 전투적으로 살았거든요.
3: 네네,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4: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다 접고 딱 이제 하나만 지금 아. 그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브랜드만 남기고 와. 다 정리하고 바로 국악을 시작했어요.
1: 와 아니 그러면 네. 이제 사업을 했어요.
4: 네.
1: 그럼 나만의 시간 여가 생활이랄지 문화 생활 해야겠다. 그러면 네네. 이게 이를테면 미술일 수도 있고 무용일 수도 있고 서양 음악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4: 네네.
1: 왜 국악이었습니까?
4: 그게 제 피가 그렇게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그 뭐 TV나 혹은 뭐 어디 또 아주 좋은 고전적인 카페 같은 데 가면 거기서 가야금 소리도 나고 그렇죠. 또 뭐 우리 또 유명하신 송소희 님이 또 이렇게 국악도 하고 신영희 선생님 판소리도 이렇게 네, 여러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다 보면 네. 그냥 감상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또 다 듣기가 좋고 그래서 사실 뭐 뭐를 할까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네. 사업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남도 민요인지 경기 민요인지 그런 구분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접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1: 그래서 거기서 뭐 배우셨어요?
0: 거기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경기민요더라고요. 경기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개월 배우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그래서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그 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말하자면 좀 좋은 선생님들 제 나름의 좋은 선생님들 찾아 막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너무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 뭐 배우시는데요? 여러 가지라고요?
0: 저 60대 거의 그 저기 국악 전공 대학생처럼 지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판소리도 배우고 있고
2: 판소리
0: 가야금도 배우고 있고 오호. 그다음에 그리고 남도민요, 경기민요, 대금 그렇게 다 배우고 있습니다.
1: 우와! 그렇게 다 배운 지 몇 년 되셨어요?
0: 지금 이렇게 배운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1: 2년?
0: 그러니까 제가 입문하고 1년은 이제 그렇게 이 국악을 좀 뭐랄까? 네,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있어요.
2: 아, 깊게 배운다는 얘기는 혹시 단체 레슨이 아닌 개인 레슨 받으시는 것도 있어요?
0: 네, 그럼요.
2: 오, 진짜요?
0: 네.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박나연 선생님.
2: 박나연 씨, 예.
0: 네, 기억나세요?
2: 예, 그럼요.
0: 네. 저희 박나연 선생님께 제가 지금 판소리랑 가야금, 민요 이런 거 다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금 같은 거는 이제 개인 레슨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민요 휘모리 작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1: 예, 알죠.
3: 알 거예요. 네네. 아마 저희들이.
0: 네. 휘모리 작가도 그 지금 보유자 선생님도 배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
1: 뭘 하나 하면은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시는 타입이시구나.
0: 제가 좀 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네. 다 너무 재밌어요.
3: 그러다가 또 한순간에 하나만 남기고 다 접을까봐 겁나네요.
2: 나 판소리만 할래.
0: 지금 얘네들. 그 제가 그 좋아하는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3: 유미숙님, 그러면 오늘 어떤 거 해주실 계획이세요?
0: 오늘 사실 조금씩이라도 다 맛보기라도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1: 네. 저희는 좋죠.
0: 그래서 그 박나연 선생님께 배운 판소리는 사실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가부터 배웠는데.
3: 춘향가 배우시구나.
0: 네. 그래서 판소리 중에서는 사랑가가 지금 제가 제일 최애 그 곡이고 그다음에 민요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진도아리랑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1: 진도아리랑은.
0: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조금씩 맛보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 이야.
1: 좋습니다. 야, 이게 행복이 느껴지네요.
3: 그러니까.
1: 편하게 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네. 자, 판 깔렸습니다. 갑니다.
0: 사랑가부터 조금 들려드릴게요.
1: 예.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0: 얼씨구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자 그리고 또
2: 진도아리랑
3: 판소리 이거 했고.
1: 네. 그 진도아리랑은 저희 그 12달 그 그때 선생님께 설명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달 그 프로젝트 수업에서
3: 네.
1: 저희가 뭐 너영나영 또 진도아리랑 나무산

0: 3까지 그렇게 그 싱글 앨범도 냈거든요. 세
1: 맞아요.
0: 개를.
1: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거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네네네네네. 네, 이해했고요.
0: 진주아리랑 네. 제가 한 두 달 정도 좋아하는 절수 불러드릴게요.
1: 아이고.
0: 네. 아리아리랑 아.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살아 짧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삽시다 하리하리랑

0: 벌써?
1: 거기 열차 타야 되어라 노을을 잊어라 아리아리랑 드리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이야
2: 이야 잘한다
1: 지금 저희 집 잔치집입니다 남편 제 앞에서 지금 춤추고
0: 어머
2: 이야 아니 지금 사부님이랑 되게 재밌게 사시네.
1: 네, 제일 좋아합니다.
2: 아니 그러면 남편분은 네. 뭐 이렇게 국악을 또 같이 배우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1: 그러지는 않아요.
2: 그러진
1: 그냥
2: 않고.
1: 그 청중으로 너무 좋아해요.
2: 아, 응원해주고 아내가
1: 네,
2: 좋아하는
1: 맞습니다.
2: 거 하니까.
1: 아,
0: 앞에서 네. 어떤 춤 추셨어요?
1: 방금 그 덩실덩실 잔치집
0: 그려져
2: 아 네. 보기 좋다
0: 아 진짜 유미숙님은 이제 평생 사업을 하면서 일만 네네. 해오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그래도 집이라도 들어가서 쉬기라도 네. 하는데 네네. 사업가는 그냥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렇게 이제 일만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드디어 네. 다 워라벨을 이제 지키면서 지금 국악을 만나신 거고
1: 맞아요. 아주 진하게 워라벨 예, 지금 즐기고 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좋네요. 그 네.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지금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다 그걸 네. 느끼고 계세요. 4126님도 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소리입니다. 어, 듣는 사람도
1: 그게,
0: 행복해지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1: 그게 전달이 됐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2: 아, 진짜로 느껴졌어요.
1: 잘하지는 네. 못해도. 네네. 아유,
0: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사업가들도 많을 테고 뭐 그치. 워라벨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께 네. 유미숙 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아, 그 사실 저는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정말 달려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 무조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지내고 보니까 그 이렇게 뭐랄까 보상?
0: 네, 보상.
1: 그 보상도 그 같은 밀도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예, 예, 예. 이해됐어요.
1: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맞아. 시간이 그 다른 그냥 좀 이렇게 좀 쉬엄쉬엄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큰 그 기쁨부가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일하실 나이에는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살면 사는 그 행복감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2: 덕분에 네.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의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유미숙님 덕분에.
1: 아유, 그랬다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 네, 농담이긴 한데 저도 그 31가지 좋아하거든요. 저는 피스타치오 아유. 좋아하는데.
1: 아우 그래.
0: 사장님은 언제...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혹시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1: 저는...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몬드 봉봉을 좋아합니다.
0: 아, 아몬드 봉봉 맛있지.
2: 아우.
1: 네.
0: 여러모로 기분 좋아지게. 예?
1: 초창기 제품이에요.
0: 아, 네. 그게 초창기 제품이죠. 맞아요.
1: 네.
2: 유미수님.
1: 네.
2: 사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많잖아요. 뭐 대금도 있고 휘몰이 접고 네. 뭐 이런 거 다 배우신다고 네. 했으니까.
0: 네. 이제 시작이지. 네.
2: 오늘을 1부 1차라고
0: 그렇죠.
2: 하고. 또 한 다음 달이나 좀 쉬었다가 네. 또 2차 네.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1: 네네. 제가 네 저의 그 빌드업 되는

0: 모습을 제가 바티의 상사디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정말 멋지시다.
1: 유미수님 네. 오늘 네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1: 어쩜 이야, 이렇게 진짜. 에너지들이 다 좋으실까?
3: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방송이니까 밝게 한다 이게 아닌 거 같아요.
3: 그 개념이 아니었죠.
1: 이게 차곡차곡 쌓.

0: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진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감동해요.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코너.
1: 화요일 이 청국장 코너가 이 코너만의 매력 있고.
0: 맞아요.
1: 아,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게요.
1: 네.
0: 자, 생생한 소리, 살아있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이 코너. 이제 마지막 참여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어, 알 것 같은데.
1: 잠깐만.
2: 포천의 조성준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아, 그럼 지금 이 코너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이제 나와주셨어요.
2: 나 이 코너를 요즘에 좀 못 들어가지고 없어졌는 줄 알았죠.
0: 아니, 그러니까
1: 솔직히 조성준님이 언젠가 연락을 주실 것 같다는 예감만 하고 있었거든요.
2: 먼저 뒤에 들은 거예요, 그래요.
0: 네? 저희 이거 스태프회의 초창기 할 때부터 조성준님 이름이 나왔었어요. 올 거라고, 분명 오실 거라고.
1: 조성준님,
2: 네.
1: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지내고 있죠.
0: 자, 혹여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성준님은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해주셨었어요.
1: 그럼요.
0: 예, 공개 네. 방송을 네. 출연도 해주셨고
1: 그리고 다시 만나 편의점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0: 맞아요. 경기 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조성준님이시세요.
1: 저기 사장님.
2: 네.
1: 포천에 지금 비 옵니까?
2: 이제 올라고 꼼꼼해졌어요.
1: 그러면 오늘 또 기가 막힌 소리 한번 또 들려주셔야죠.
2: 양산도 한번 불러.
1: 양산도
0: 멘트도 많이 필요 없어. 그냥 불러볼게요.
1: 그냥 우리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0: 아, 이런 프리함 너무 좋습니다.
1: 잠깐만, 지금 손님 없죠?
2: 한 분 계셔요.
0: 네,
1: 우리 상관 없잖아요, 그죠?
2: 대기하고 있는데 노래 듣고 간다고.
1: 오케이. 자, 그러면 손님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시작하시죠, 조성준님.
0: 갈까요?
1: 예. 갑니다.
0: 에이.

보다 이화도 바라고 행하반쪽은 날리겠다 우리 힘은 어디 가고 길을 알 줄 모르나

0: 마라. 손님들이 기다리셔가지고.
1: 해봐요. 전화를 끊어야 돼요, 아니면
0: 저... 아니 아니 한 곡 더 해야죠.
1: 아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는 손님이 기다리는데 할 수는 있어요?
0: 얼른 계산해드려야죠.
1: 아, 빨리 빨리 계산해 주세요.
2: 계산 동안 네. 저희끼리 또 문자 솔직히, 한번 보겠습니다.
1: 빨리 네, 계산하고. 네. 네.
0: 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응원 좀 한번 하고 가요.
2: 화이팅! 아, 이럴 수가.
1: 아, 단골인가 보다.
2: 와, 생생하다.
1: 조성진님. 네. 그 손님 지금 가셨어요? 아직도 또 기다려요?
0: 가셔갖고 밖에 가셨어요. 앉아
1: 계셔. 앉아 계셔. 조성준님.
0: 지금 이분은 안 가고 있어요.
1: 이분 안 가고. 예. 조성준님.
3: 노래도 춤추고 있습니다. 어.
1: 조성준님.
0: 네. 네.
1: 솔직히 제가 잘못 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양산도 하실 때 바코드 찍는 소리가 났거든요.
0: 찍으면서 했죠.
1: 찍었죠.
0: 네.
1: 그렇죠. 노래 하면서 지금 계산한 거죠.
0: 네.
1: 대박이야. 대박이야. 네.
2: 이게 우리 삶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1: 네. 네? 조성준님.
0: 그러니까. 네.
1: 우리 방송 한 5분 남았거든요.
0: 네.
1: 지금 빨리 노래 또 하나 뭐 해주세요.
0: 뭐. 네. 창구 타령한 거랑.
1: 창구. 아, 아, 너무. 조성준님의 창구 타령 바로 갑니다. 아, 너무
0: 얼씨구나 지와자 좋네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간밤꿈에 길목이 보고 오나마리지 모두 위에 같이 앉아가 지졌으니 한가운 편

0: 볼까? 얼씨구나 지와자가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 잘한다. 최고야.
2: 너무 좋아,
1: 최고.
2: 너무 좋아 진짜.
3: 지멋대로 소리 지르는.
2: 아니 지금 너무 좋아 진짜.
4: 이

0: 전 세계에서 지금 바코드 저기 지금 계산하면서 소리도 하고 거기다가 손님까지도 기다려주면서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데는 여기 네. 포천 편의점밖에 없어요 진짜 최고예요. 네,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와 진짜 민요 잘하시는 사장님으로 동네에서 유명하시겠다. 그죠?
2: 그러면
0: 그게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홍보가 됐을 것 같고.
1: 그러게요. 네. 아까 잠깐 화이팅 하신 그 여성 손님
2: 네.
1: 그분도 흥이 넘치신다고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얘기하고 계세요.
2: 좋아하세요 다들.
0: 아 진짜.
2: 그러면 노래 소리 들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와 세상에.
0: 그러면 편의점 이제 그 업장 관리하시면서
2: 네. 네.
0: 매장에서도 흥얼흥얼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세요?
2: 하고 있죠.
0: 아.
2: 손님 있어도 부르고 있지.
0: 그죠? 그래요? 아, 진짜. 손님 있어도?
2: 싫어하든 말든 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0: 멋있다.
1: 저희 원래 끝곡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소리 하나 네. 더 하실래요 그러면?
2: 한 곡 더 하실까요? 그래.
0: 아, 되죠.
2: 네.
0: 1분만.
2: 네.
1: 1분 정도.
0: 예. 네. 뭐 해주실 수 있어요?
2: 노래가락이요.
1: 아 좋다.
2: 네.
0: 갑니다.
1: 갈게요.
0: 조성주님 오늘의 엔딩곡이에요.
2: 네.
0: 네 가보겠습니다.
1: 어야.
0: 자 시작.
2: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미 날 위함도 또 거짓말.
1: 얼씨가.
2: 꿈이 와서 보인다. 아니

0: 좋답니다.
1: 조승준님 덕분에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2: 바코드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될 줄이야.
1: 바코드 소리.
2: 나 이거 진짜 와.
1: 아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조성준님.
0: 예.
1: 매장에서도 아니 내가 좋아서 그냥 민요 해. 나는 그냥 연습해 노래 불러 이러셨잖아요.
0: 네. 혹시 그럼 나 좋다 그래.
1: 혹시나 네. 무서워서 다시 나간 손님도 있습니까? 혹시?
0: 없죠.
1: 없어요.
0: 노래가
1: 아, 없어요.
0: 좋아, 그럼 노래가 좋은데.
1: 오. 야, 다행이다.
0: 다들 힘. 얼씨구 그리지도.
1: 아 그래.
2: 이야.
0: 노래 부르고.
1: 아이고 행복합니다. 조선중이 덕분에 민요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2: 그러니까.
1: 어. 아이고 참. 지금 많은 분들 또 이 소리 듣고 감동 받았다고.
0: 네.
1: 해주고 계시거든요.
0: 네.
1: 더불어서 우리 같이 힘내자고 많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0: 국악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다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2: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저희가 네. 약간 시간이 남으면 또 한번 연락드려도 되죠?
0: 되죠, 그러면.
1: 너무 행복해. 다음에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성준 네. 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0: 알았습니다.
1: 조성준님,
0: 네.
1: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자, 이렇게 아이고. 우리 언제 통화 연결을 해도 항상 기분 좋아지는 우리 조성준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1: 참 등대 같은 분이시다.
2: 맞아요.
1: 언제나 연락해도, 네. 그러니까 저기 연락이 닿아도 그곳에 항상 행복하게 우뚝 서 계시는 분들
2: 그런
1: 같아요.
2: 느낌. 안 그래도 원래 저희가 또 한 분 연결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조성준님이 문자로 신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조성준님 만났는데 다음에도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 이거
1: 자 오늘 덕분에 진짜 에너지 받았고요 저희들이.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문자로도 소통을 하지만 네. 이렇게 전화로 목소리로 대면하는 그치. 게 진짜 감동이 있어요.
1: 이게 사실 라디오의 핵심이었던
2: 맞아요,
1: 것 같아.
2: 맞아요.
1: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맞아요. 들고.
2: 네.
1: 좋았습니다.
2: 7416님 아까 문자 소개 못했는데 퇴근길에 이제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신인 발굴 쇼에 출연했던 5월 6일 임은별님의 양금 연주에 잘 다녀왔다고
1: 오.
2: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다고 또 얘기 남겨주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희들이 또 좋은 공연 프로모션 있으면 네. 또 소개

0: 해드리고 티켓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잘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배우. 네.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인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스튜디오 밖은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양도 다르고 비는 비인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를 보슬비라고 부르고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것은 안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은 비를 는개라고 하고 는개보다는 굵은 비가 이슬비이고 이슬비보다는 좀 굵은 비를 가랑비라고 부릅니다. 쏟아지는 비 중에는 장대비, 채찍비, 달구비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집중호우주의보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장대비보다는 이슬비가 내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오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단가병창 죽장망해 준비했는데요. 함동정월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함동 정월의 가야금 병창으로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앞서서 오프닝에서 비 소식 말씀드렸는데 황민왕님 보성에 있는데요. 비 덕분에 모내기 휴식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 때 내리는 비는 또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예, 그런 반가운 손님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내기 무렵에 내리는 비 이름은 또 목비라고 이름이 따로 있고요. 모종할 때 내리는 비는 모종비라고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 그리고 채찍비는 채찍을 내리치듯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 개인적으로는 장대비와 채찍비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구분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있는 비 이름인데 그 여름에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저절로 이렇게 낮에 빗소리 듣다가 이렇게 까무룩하고 낮잠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여름에 낮잠을 자게 하는 비 이름이 잠비라고 예,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비이긴 한데 아, 오늘 내리는 비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설장고 가락을 들어보실 텐데요. 뭐 장고, 장구 이렇게 부릅니다만 전통 음악, 특히 이제 사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북, 장구, 징, 꽹과리 이 악기들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북은 구름을 상징하고 징은 바람을 상징하고 또 꽹과리는 번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장구가 이 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장구에서 나오는 열채 가락들 듣다 보면 오, 비 내리는 소리랑 진짜 비슷하다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은 설장고 가락을 두 분이서 연주를 합니다. 김용배, 이광수 두 명인의 연주로 들어볼 텐데요. 실제로 연주를 위한 공연이나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것이 아니라 김용배 명인의 연습 과정을 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것이 나중에 음반으로 복각이 되어서 나온 음원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제 방송용으로 보내드리는 거라 편집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음원을 들어보시면 김용배 명인이 혼자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광수 명인이 즉흥으로 연주에 참여를 해서 두 분의 가락이 짠 것이 아니라 서로 즉흥적인 교감을 하면서 연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곡이기도 하죠. 김용배, 이광수 두 분의 장구 연주로 설장구 가락 이중주 보내드립니다.

김용배, 이광수 두 분의 장구 연주로 설장구 가락 이중주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삼놀이, 원조 삼놀이 멤버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 연습할 때, 학습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음원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휘모리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백영춘의 소리입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 술밥을 얻어먹고 긴데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워물고 서태를 한량으로 종로 한마루로 오락가락 거니다가 행수나는 술락꾼에 들켰구나. 포승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 가자 제초라니 아니

뱀이 천년이 쌈질을 하다 원당자한테 꽁대를 맞고 한숨 지며 허는 말이 깨라 시집살이는 판 틀렸구나 치마 끈을 졸라 매고 반지 꽁대를 맞고

동도족 꼴레거리 쪽다리 배다리 돌무릎 끝을 썩 나서서 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째 미나리 눈에 머리

배경 춘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맹꽁이 타령 있잖아. 네. 그거 맹꽁이 말고 다른 건 무슨 말이야? 이게 맹꽁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맹꽁이가 이렇게만 노래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 노랫말을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님께서 연휴 끝나고 황디님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대체 휴일 때문에 아마 그 힘들던 월요일이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느낌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1028님께서 황선백디 가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주 화요일 마련하고 있는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유랑 선정 명곡 백선 황선 백. 예,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구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황선 백 코너 준비하면서 백곡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백주를 방송을 하는 게 담보가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그때 그 어떤 곡을 선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필

선정 명곡이 되다 보니까 예,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세어보니까 87곡 정도를 지금 미리 예, 선곡을 해놨는데 그중에 이제 상위 랭커이신 거죠. 김소희 명창의 구음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박병천 명인의 넋풀이 만큼이나 진짜 명반으로 손꼽히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 음반의 표지죠. 그 김소희 명창이 길게 따은 머리를 손질하는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표지 사진으로 실려있는 음반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창관 선생의 국악 음반 수집가시죠. 정창관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음반이 1989년에 출반된 같은 이름의 LP 음반을 1991년에 재출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 4월에 온고지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재발매되기도 했다는데요. 이 음반의 구음 들어보시면 크게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사물악기와 이 소리, 구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전공자들, 이 음반을 모티브로 이제 새로 구성을 하거나 혹은 이 음반을 그대로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장단의 머리박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 징짓짓 마지막 으징짓짓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 박자는 도대체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장구 연주를 들어보시면 진도식김굿에 나오는 흘림 장단에서 같은 분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락이 훨씬 복잡한 푸너리 장단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제 연주하셨던 김덕수 명인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음은 원래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신 건가요? 여쭤봤더니 김소희 명창께서 맨날 하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그런 거 좀 없어? 그렇게 물어보셔서 지금 말씀드린 징짓짓 이걸 새로 만들고 그 위에 장구 연주와 꽹과리 연주들을 곁들여서 했고 실제로 전반부에 나오는 구음은 그래서 장단의 어떤 머리박과는 크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장단의 호흡에 따라서 구음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이어지는데 후반부에서는 기악, 악기 연주, 대금, 아쟁 등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음을 하게 되는데 저는 후반부에서는 김소희 명창의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생각 명인의 대금이 이 음악의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활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다른 악기들도 보통 이 같은 음정으로 띠 해서 한번 쉬고 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락을 내게 되는데 이생각 명인이 기가 막히게 띠 띠로 새로운 가락을 그 전에 미리 겹쳐서 내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덕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운이 마치고 새로운 기운을 가져가고 또 그걸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기운을 가져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운을 이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악방송에서 구음 입소리 이 음원을 보내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전반부 후반부 사이에 그 빈 공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음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타악과 구음 부분이 끝나면 음악이 끝났군 그리고 다른 음악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저희 PD님께 그거 방송용으로 이렇게 중간에 자르지 말고 원래 있는 버전으로 청취자분들을 한번 경험을 시켜보자. 그래야 다음에 뒷부분을 못 듣고 다른 음악으로 넘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중간에 약간 그 텀이 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 김소희의 구음, 김덕수 삼로리페의 연주, 그리고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이생강의 대금연주로 구음 입소리 보내드립니다.

구음 입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김소희의 구음, 김덕수 사물로 리페의 닭 연주,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이생강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요즘에 시나위 음악 듣다 보면 선율이 같이 호흡이 너무 찰떡같이 너무 똑같이 가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대금과 아쟁의 어떤 그 가락을 지어가는 예, 방식들이 이게 때때로 달라서 예, 계속해서 뭔가 활력이 유지되고 생동감이 유지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8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박춘재 장대장 타령 들려주셔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유성기 음반 녹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꼭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치타 굿거리 1913년 음원, 그리고 빅터 음반의 황실 대치타 별가라 굿거리 1907년 예, 그리고 김은산의 타령조 시나위 장고무 음반이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마니 유일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듣게 된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100년이 넘는 예, 전 시간을 신청해 주시는 청취자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황실 대치타 음악을 예, 보내드릴까 합니다. 1906년에 빅터에서 녹음을 했고 1907년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음반의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다가 2015년에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소장이시고 저희 수요일에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배현영 선생님께서 이 동료 학자와 함께 발견을 하셔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음반입니다. 말 그대로 황실에서 연주된 대치타를 녹음한 음반인데요. 오늘날의 그 논문을 찾아보면 오늘날과 똑같은 가락이 53%, 비슷한 가락이 23%,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다른 가락. 그러니까 이제 대동소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역사 왜곡으로 또 뭐 논란이 된 드라마들도 있더라고요. 그

마침 또 황실이 소재이기도 하던데 뭐 여러분들의 개인의 각각의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음악이 또 던져주는 어떤 시사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년 전 황제의 행진곡입니다. 황실 대취타 취.

1906년 빅터 녹음을 복각한 음원입니다. 황실 대취타 취고수 9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취고수 9인인 건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음반을 복각하면 복각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논문으로 연구가 되어서 나오는데 잠깐 훑어봤는데 그 나오는 주파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악기가 어떻게 다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그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낱낱이 밝힐 수 있다는 거. 예,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음반을 때로는 녹음하는 입장에서 예, 정말 조심해서 녹음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끝곡은 박진섭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들은 음반도 뭐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밝혀내지 않으면 아 이런 음악이 세상에 있었구나를 자체를 알 수 없는 예, 그런 음반이 될 수도 있는데 명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명의 명창들이 활동을 하다가 또 활동 기간이 끝나면 음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작파를 하고 예술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거취가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박진섭 명창은 진도 토박이로 이 숨겨진 명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육자백이 들어보실 텐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오 진짜 진한데 예,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은 사골 국물을 우려냈을 때 그 사골 국물을 먹는 그 맛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의 소리로 남도 작가 육자백이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 제
1: 보루.

제 리뉴.

0: 어서.
1: 제
0: 이지 경이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논산 두레풍장 중에서 논 매는 소리 들었습니다. 주시준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두레 하면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생활 공동체 문화였죠. 그래서 두레풍장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면 무대에서 말고 현장에서 보시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장구 치시는 분들이 그 일장갑 있잖아요. 저희 면장갑 하얀색. 그걸 양손에 끼시고 연주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저게 생활예술이지 라고 했던 생각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정말 정말 실명나고 정말 정말 재미있고 아 이게 반복에서 오는 신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감룡의 소리,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영남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노면 홍전탑이 무너질까 신던절이 끊어질까 우리 절에 부처님은 영음이 많은 거로

대기 있어 통자 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 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사대 육신 빼받으려

조감룡의 소리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영남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9076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3세 외할머니가 한글 공부를 하신 지 2년 만에 드디어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네. 이름도 쓰시고 간판 글씨도 읽으시며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랑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공명 파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진심 있는 진짜 라디오 방송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3세 외할머니 사실 건강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건데 공부를 시작하셨고 2년 만에 드디어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받아쓰기를

틀려서 약속한 선물을 못 받는다며 엄청 서럽게 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100점을 맞으신 것도 대단하시고, 이제 이름 쓰시고 간판 글씨 읽으시니까 아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윤전순 할머니가 그 한글을 배우시고 처음 쓴 시인데, 시 제목이 연애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편지를 받았어요.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세상 떠난 첫사랑이 그리우면 한글 몰라 읽지도 못한 연애편지 쓰다듬고 외로움 달랬어요. 서러운 까막눈 세월 60년 보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한글 배워 님이 주신 연애편지 읽고 답장을 씁니다. 기성아버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연애편지 많이 쓸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영감이 떨어지거나, 아, 내가 너무 메말랐다 할때 찾아서 어르신들이 처음 쓴 시를 즐겨 보는 편인데, 9076님도 꼭 외할머니께 혹시 쓰고 싶은 편지나 시 이런 거 있는지 또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9076님의 외할머니가 한 10대 전후에 많이 들었을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용도 받아쓰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진홍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보내드립니다.

이진홍의 소리로 공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9076님 그리고 받아쓰기 100점 맞으신 9076님의 외할머니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93세시니까 지금 이 음원으로 들은 노래를 한 이진홍 명창과는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큰언니? 아, 옛날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이모?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9076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시는 듯 흥얼흥얼 거리시고 춤추세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대단히 그 주름 잡던 명창이셨으니까 아마 할머니가 꼭 그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716님께서 애구 평생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르신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열정도 열정입니다만 이 외할머니의

삶의 태도는 열정과 함께 용감, 예, 용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저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예, 오늘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요에는 우리들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가 등장하는 서도 개타령을 오봉녀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가이아 가이아 검정 알락의 숫 가이아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이는 개를 뜻하고요. 알락은 본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이 조금 섞인 모양, 그러니까 얼룩을 뜻합니다. 검정 얼룩이 있는 숙회를 뜻하는 것 같고요. 이 개가 짖는 소리를 오봉녀 명창은 정말 실감나게 흉내를 내셔서 공연을 할 때면 관객들이 모두 웃곤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음원 들어보셔도 어? 갑자기 왜 음악에 강아지 소리가 등장하지 싶을 정도로 실감나는 소리를 내십니다. 검정 개가 밤에 몰래 찾아오는 임을 보고 짖으니 함부로 짖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을 노래하고요. 그 뒤에는 남녀가 재미나게 연애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앵두나무 밑에 병아리 한 쌍 노는 것, 총각의 낭군 애루와 몸보신감이라 라는 가사가 등장하고요. 후렴 뒤에는 닭 울음소리를 내는 부분이 압권인데요. 유지숙 명창의 말에 따르면 이 닭 우는 소리는 오봉녀 선생님만 하던 것이고 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실제로 오봉녀 선생님이 닭 우는 소리를 내면 온 동네 닭들이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소이는 모이를 주려고 닭들을 부르는 소리고 주주는 모이를 뿌리면서 내는 소리고요. 닭들을 솔개가 다 채가고 한 마리가 남았는데 이것을 지지고 볶아서 시어머니 몰래 너하고 나하고 가만히 살짝 먹자고 노래를 합니다. 이어지는 대사 중에는 옥동곳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동곳은 상투를 튼 정수리에 풀리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를 뜻합니다. 이 옥으로 만든 동곳을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평양 대동문 통해서 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얼마 줬네라고 물으면 이렇게 줬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펴 보이는데요. 손가락을 세 개를 펴 보이곤 합니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타령 보내드립니다.

0: 호이!
1: 주주!
0: 다 채갔다.
1: 뭐이가?
0: 대마원산 소래기가.
1: 한 마리 남은 건 어둡겠네.
0: 한 마리 남은 거는 지지고 볶아서 시장이 550리 바깥에 대피양 대동원통.
1: 야, 그 멀찍하니도 갔구나. 기린디고 얼마 줬네.
0: 얼마 줬나고? 요렇게 줬다와.
1: 그렇게라니 짝살님.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그 흉내 잘 내시죠. 이게 좀 내성적인 분들은 이 노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319님께서 문자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으로 딸기가 익어가고 있는 사진과 역시나 아마도 노래가 좋다 이 사진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늘 실망하실 텐데 저 때문에 역시나 엄청 예쁜 꽃밭이 펼쳐진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떤 꽃인지는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모내기철 어김없이 집들의 딸기가 익어갑니다. 어머니의 딸기 떠나신 지 30여 년 올해도 변함없이 익어갑니다. 사실 이제 사투리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서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살릴 자신이 없어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딸기, 그 집들에 익어가는 딸기를 보고 떠나신 지 30여 년이 된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 마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이 곡이 훨씬 더 노래가 좋다의 답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 은중경 1319님께 보내드립니다.

1319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부모 은중경 회심곡 중에 일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319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이어지는 곡은 김영재의 해금연주로 창부타령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재의 해금 연주로 창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박기종의 소리로 어랑타령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연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의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 가락과 삼도 농악 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꾸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2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축제 국악위크가 올해도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종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종로랑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 아트마켓까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마당에서 전통생활 아트마켓이 진행되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나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동해안 5국굿의 장단과 정서를 기악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과 국악 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 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국굿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와 함께 우리 전통이 가진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촉촉히 젖은 흙에서 나는 듯한 냄새를 우리는 비의 냄새로 기억하죠. 또 우리가 빗소리라고 부르는 소리도 엄밀히 따지면 빗줄기가 우산을 두드리거나 그 무언가에 닿아서 나는 소리지 비 자체의 소리는 아닌데요. 그 자체로는 냄새도 소리도 없지만 만나는 모든 것에 더 짙은 향기를 더해주고 숨죽여 있던 모든 것을 두드려 깨워내는 비. 오늘 저녁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경쾌한 장단이면 좋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한웅원, 장서윤, 유태평양의 노래로 빗소리도 님의 소리 함께 들으면서 5월 26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암동은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퇴근길에 비 예보가 있으면 교통체증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앞서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내릴 비를 못 내리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왕이면 비 내리는 날만의 분위기나 운치를 즐기면 좋겠죠. 이제 곧 장마철도 다가올 테니 비 오는 날이 더 잦아질 텐데요. 여러분 중에는 원래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분도 계셨겠지만요. 이 비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비가 잦아질 계절을 잘 통과하려면 일부러라도 이 날씨를 마음으로 예뻐하는 작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왜 좋은지 비를 좋아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좀 나눠주시고요. 비를 안 좋아했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의 좋은 점이 하나 이상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라고 정해봤어요.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내고 출근한 오늘 교정에 핀 채송화 꽃입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아 꽃잎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학생들과 아침 활동으로 걷기와 달리기 하며 채송화 꽃 피었다고 살펴보라고 말하니 꽃 구경하는 학생들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울릉도 독도 탐방 학생 인솔로 금요일까지 출장이라 만나와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울릉도 독도 꽃 담을 생각에 마음은 벌써 동해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선생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울릉도 독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렇게 좋다고, 네, 정말 이렇게 얘기만 많이 전해 들었어요. 아, 거기는 또 어떤 꽃이 피어 있을지 우리 1790님의 이 사진 기술로 울릉도와 독도의 꽃이 이렇게 담기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이 채송화 꽃도 정말 빨갛게 너무나 예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는 이 꽃을 보는 기억이 요즘에 이제 우리 만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사진과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길가의 꽃에 관심을 두기는 하고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꽃집에서, 네, 꽃집에서 꽃을 사거나 보는 경험으로 이렇게 꽃을 접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꽃집에서는 외국산 꽃들을 많이 이렇게, 네, 팔고 있죠. 그래서 뭐, 리시안셔스 뭐 이런 꽃들 있잖아요. 이런 꽃들 라넌큘러스 뭐 이런 꽃들을 많이 이제 팔기도 하고 저도 많이 좋아했는데 우리 1790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꽃들은 참 우리 꽃이 많잖아요. 네, 순수한 우리 꽃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요. 채송화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동요에서도 정말 많이 이렇게 따라 부르곤 했던 꽃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네, 정밀하게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부끄럽네요. 1790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울릉도 독도요.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만나 시작과 함께 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들 즐거운 마무리 하시길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에 녹음방송에서 이 바람바람님께서 사진과 함께 근육 파열로 치료받으신다는, 네,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질 못했는데, 아, 치료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아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드디어 비가 오는 저녁 시간 만나와 함께해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기님처럼 이렇게 비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비가 왜 좋은지,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 여러분의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그냥 애청자 번님들과 즐겁게 같이 놀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신나게 함께 걸어보도록 해요. 김인설님께서도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만나는 비 올 때 우산 같아요.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하듯이요. 우산이 비 오면 꼭 필요하죠. 우리 만나가 인설님께 삶에서 그런 존재인가 봐요. 너무나 기쁜데요. 3033님께서요. 보미 누님 오늘 실습 첫날이네요. 실습 시간 마치고 지금 집에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면접시험 보실 때 굉장히 댁에서 가깝다는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본격적인 입사일자는 6월 18일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때까지 이제 실습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첫 근무하시는 거군요. 아유, 그러면은 면접에 합격하신 거인 거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기쁘실까요?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다재다능한 우리 보미님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러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저녁 때 공연이 있었어요. 네, 공연이 있어서 녹음 방송으로 대치가 됐고요. 월요일은 이제 모두의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함께 쉬었답니다. 녹음 방송으로.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자, 그림 그리는 개똥이님께서요. 아, 버스 타고 퇴근 중인데 이어폰 빗소리에 갑자기 비 오나 하고 창밖을 급하게 확인했네요. 출첵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서울 분들 퇴근 때 우산 챙기셔요들. 그리고요, 저요 비 오는 날은 달리기 안 나가도 돼서 내심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이 기분 뭔지 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운동은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왠지 비 오면 하늘이 네,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느낌으로 스스로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잘알것 같아서요. 공감이 됩니다. 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1967님께서요. 서울 신당동 하루 종일 후덥지근해요 해주셨네요. 신당동은 아직은 비가 아직인가요? 네. 자, 9249님께서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네요. 어제 문경 고모산성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반가운 산딸기도 만나고 호랑나비도 만나 뒤따라다니면서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산책하기 좋은 고모산성.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을까 감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비는 바람과 함께 내려서 우산을 꼭 쥐게 되네요. 해주셨네요. 와, 나비 굉장히 멋지네요. 마치 패러글라이딩 하듯이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 아우, 멋집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이한철의 노래로 달거리.

이한철의 노래로 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비 내릴 듯 흐린 날씨, 우리 음악은 아름답고 부비님의 정겨운 목소리, 정겨운 저녁길에 행복함, 우리들의 만나와 즐겁게 어울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0511님께서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는 어린 시절에 비가 오면 엄마가 노점상을 하셔서 비가 오면 안 나가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이제 먼 여행 가셔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이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을 네, 갖게 하는 그런 날이군요. 8888님께서요. 20년 전에 울릉도 성인봉 산행하고 독도 들렸다가 왔는데 날씨가 좋아서 큰 복이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울릉도 독도 갈 때는 날씨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큰 행운인데 아유 그때 복 받으셨네요. 자, 7237님께서요. 비 오는 날 시골집 처마 밑에서 빗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빗물로 흙 범벅인 부모님 옷도 빨고 머리도 감았어요. 물웅덩이에 아이들과 첨벙첨벙 물놀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큰아이는 벌써 예비 엄마가 돼서 태교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추억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아유, 큰따님 순산하시길 또 응원 드립니다. 2630님께서요.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채널 고정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문득 창밖을 보다가 제가 왜 비 오는 날을 이토록 좋아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비가 오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잔잔해지는 그 특유의 차분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창가에 가만히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나만의 깊은 명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타닥타닥 정겨운 빗소리는 귀를 편안하게 해주고 코끝을 스치는 싱그러운 풀냄새와 흙냄새는 마음을 참 포근하게 만들어줘요. 남들은 비 오는 날이 으스스 하거나 부침개 생각난다고 하지만 저에게 비 오는 날은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평온한 쉼표 같은 날입니다. 이 잔잔하고 촉촉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노래 신청합니다. 송소희의 꿈이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세상에 마침 신청해 주신 곡 송소희의 꿈이로다가요. 오늘 2부의 첫 곡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PD님과 마음이 완전 통하셨어요. PD님께서 찌찌뽕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또 혹은 날씨를 이렇게 뭐 화창한 날에 어울리는 곡도 있겠죠. 날씨를 타는 이런 노래들 이렇게 통했을 때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263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신청하신 곡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4311님께서요. 비가 오면 첫사랑과 데이트하면서 우산 하나만 쓰고 다녔던 추억. 지금도 비 오면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어떤 느낌인지 우리 모두 아시죠? 네.

자, 9274님께서요, 비 오면 우산 장사하셨던 우리 할머니, 이제 안 계시지만 보고 싶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부모님 마음고생을 소환해 봅니다. 비가 내리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가 안 내리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부모님들요, 항상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아휴, 이렇게 아들이 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양쪽으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비 오는 날 좋은 이유는 김치전이나 파전에 막걸리 먹는 게 좋더라고요. 전부 칠때 소리 빗소리와 비슷한 듯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부침개요.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예결밴드의 애원성.

김봉희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불리는 단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서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가야금 병창 한 소절 만나보시죠.

오늘은 노래 시작부터 바로 덩덩 쿵쿵따 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네요. 이 첫 소절의 가사를 따서 이 단가의 제목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니 오늘 맞춰주실 노랫말이 이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앞서 들려드린 음원에서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끝나자마자 정답이 도착했어요. 대단하신데요. 1790님. 와, 정말 멋집니다. 1790님께서 이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네,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정답을요. 자, 그럼 오늘도 이 덩덩 쿵쿵따 뒤에 어떤 노랫말이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앞서 짧게 들려드린 한 소절이 덩덩 쿵쿵따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간고였는데요. 덩덩 쿵쿵따 바로 뒤에 승화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만으로 벌써 오늘의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정답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해서 들려드린 여창 가곡에도 오늘의 정답과 같은 노랫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랫말을 자세히 풀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날 들었던 노래는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이었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볼게요.

네, 덩덩쿵쿵따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네,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1790님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가요?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덩덩쿵쿵따에 들어갈 노랫말은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자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푸른 그늘과 꽃다운 풀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푸르게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어우러지는 초여름의 싱그러운 자연 풍경을 한자로 표현한 말인 거죠. 이 초여름의 경치가 꽃피는 봄보다 낫다는 의미로 뒤에 이길승, 꽃화, 때시, 승화시라는 말을 덧붙인 어구가 옛 노랫말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들려드린 버들은 시리 되고에도 같은 노랫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어구에서 승화시 앞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떠먹여드리는 보기를 좀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번, 녹두방정. 2번, 녹음방송. 3번, 녹음방초. 4번, 동충하초. 너무 아시겠죠? 이제 정답. 자, 이 중에 정답 있는데요. 아예 화끈하게 정답을 가리지 않은 3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음원도 화끈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귀를 좀잘 기울여 보시면요, 여러분. 정답이 들리실 거예요.

0: 정답 들으셨나요? 방금 뭐가 지나갔냐?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번 녹두방정, 2번 녹음방송, 3번 녹음방초, 4번 동충하초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가사 잘 들어보시면 정답 들립니다. 조선블루스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해요. 다사다난
1: 이산저산

조선 블루스의 연주와 노래로 다사다난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답 잘 보내주고 계세요. 자, 볼게요. 0511님께서요. 국악방송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시면서 오답 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어요. 네. 자, 그리고 1617님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2305님께서요.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이거 생각하니 소풍 떠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때 소풍 떠나면 너무 좋죠. 4128님께서요. 지금이 바로 이 절기네요. 계절의 여왕 5월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3033님께서도 푸른 자연을 먹으면 퀴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김인설님께서요.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311님께서도 비오니 국악 노래가 더 좋아요 하시면서 오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2630님께서도 찍었어요. 국악 노래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오답 주셨고요. 1078님께서요. 저희 집 주변이 다 이렇습니다. 풀 베기가 힘들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네요. 자, 그리고 삼승할부지님께서도요. 이 노래 들으면 인생을 알 수 있지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9249님께서요. 어제는 남편과 산책을 하는데 우거진 나무 그늘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느꼈어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자, 3445님께서요. 라디오는 국악방송 하시면서 오답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답 주실 때 왜 이렇게 재밌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나요? 네.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2738님께서요. 이곡 같은 디오.

어느덧 봄이 가고 이것 우거지는 계절이 다가오네요. 라고 네, 또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요.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단가 한 곡의 제목이자 노랫말 첫머리에 나오는 한자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푸르게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어우러진 초여름의 싱그러운 자연 풍경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죠. 1번 녹두방정, 2번 녹음방송, 3번 녹음방초, 4번 동충하초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아까 3배속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요. 이번엔 2배속으로 조금 느리게 네, 하이패치 버전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듣고 올게요.

토핑앤마스터즈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더락 듣고 왔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서울 공덕역 인근에 있는 마포 전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빈대떡을 비롯한 각종 전들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퓨전 국악 그룹 헤이아의 연주로 빈대떡 신사 듣고 왔습니다. 3419님께서요. 아이가 저희 안 나온다고 녹음방초 한자성어 요즘 계절 느낌이라 함께 나눠볼게요. 방송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우리 3419님과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잘 나왔어요, 3419님. 네, 7548님께서요. 시골 저녁에 평상에 누워서 할머니가 까주는 참외 먹으며 한입 베어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녹음 방초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은 풍경이죠. 네. 0029님께서는요. 요리하다가 급하게 보내요. 조심하세요. 네. 오늘 범어사 올라가니 녹음방초 계절이 왔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요즘에 어딜 가나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요. 저 불교 다니는데요. 우이동 도선사 절에 다녀왔어요. 사진 보냅니다. 신청곡은요. 토끼토리의 옷만이 밤매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네, 연등이 이렇게 막 매달린 그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붐디의 선곡편에 토끼토리의 옷만이 밤매움을 선곡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특별히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아, 우리 국악사랑 꿀꿀이님 그때 안 들으셨군요. 맞죠? 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3638님께서요. 영동 국악방송으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늘 이 시간 고마운 방송.

입니다.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영동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아유, 이렇게 또 영동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 영동에 예전에 공연하러 종종 갔었는데요. 참으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더라고요. 네, 좋은 곳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함께 하고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부 끝곡은요. 숲의 연주로 위안 함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꾸미로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1부에서 2630님께서 송소희의 꾸미로다 저희 PD님과 네, 텔레파시가 통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2630님 잘 들으셨죠? 네. 3033님께서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출근할 때 못 걸어 다녀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출퇴근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이 조금 오늘은 조금 그런데 라는 날이기도 하죠. 네. 9249님께서요. 어린 시절에 비가 내리면 좋았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었던 부모님은 주말 없이 바쁘셨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 학교를 다녀와도

부모님이 집에 계셨고, 엄마께서는 비 내리는 날이면 송칼국수를 만들어 주시고, 갱식에도 끓여 주시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리는 비를 맞는 것은 싫지만,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보는 건참 좋아요. 해주셨네요. 이 보내주신 글 중에 갱식이가 뭘까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아, 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음식의 이름이 갱식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경상도에서 먹는 김치죽 같은, 예,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아, 이게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어릴 때 엄마가 저도 이렇게 끓여주시면 먹곤 했는데, 이게 바로 갱식이었군요. 김치죽이요. 콩나물도 들어가고요. 어느 날은 멸치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9249님은 참이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으신, 네, 그런 음식이기도 하네요. 보나명님께서요, 남편은 비 오는 날은 술 먹고 싶은 날이라고 좋다고 합니다.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술안주로 전을 하는데, 오늘 저녁은 김치전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국악방송 들으며 하루 일을 얘기하는 저녁 시간 편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김치전 맛있겠습니다. 그쵸, 지글지글. 특히 김치전을 부칠 때 소리가 더 경쾌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항상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맛있는 라디오 들으면 마음이 그냥 포근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어릴 땐비 오는 날을 싫어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습한 느낌이 썩 기분 좋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됐어요. 비 오는 날 영화 비슷하게 연출해 본적 있는데, 알고 지내던 오빠랑 우산이 아니라 점퍼를 한 팔씩 나눠 입은 적이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 이 점퍼를 한 팔씩 나눠 입으면 그 안에 두 사람의 몸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등을 맞대고 옆으로 걸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너무 낭만을 깨나요? 3082님께서요, 요즘 단비가 내려서 채소 농사가 기름지게 잘 크고 있어요. 마늘, 하지감자, 오이, 얼갈이, 상추, 가지 등등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시면서 농사 지으시는 작물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정말로 싱싱해 보여요. 정말 잘 크고 있네요. 아유, 정말 참잘 됐습니다. 이 채소들 그리고 식물들 입장에선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쵸? 1319님께서요, 오늘은 비 온대서 일 챘는지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배신한 건지 기상청이 배신한 건지, 근데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오늘도 성공 맛집 만나 해주셨네요. 그래요. 가끔은 또 기상청이 살짝 빗나갈 때도 있지요. 네. 그럼 특별히 하늘이 허락한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네, 마음 편히 오늘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9859님께서요, 몸이 건조하다 보니 비 오는 날이 좋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듯 뛰고 싶답니다 해주셨어요. 아, 정말 약간 습도가 올라가는 날은 건조하신 분들은 더 좋은 날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어릴 때참이 비가 오면 이 도로에 조금 패인 부분에 물이 고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곳에 발을 담그고 싶었는지. 그렇게 발을 담그고 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늘 발을 담궈야 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샌들을 이렇게, 네, 신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처용.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인데요. 할인 혜택은 1박 상품의 경우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연박상품 할인권은 장기체류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14만 원 미만은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1번가, 여기 어때, 야놀자 등 30개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인권을 사용한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여행비 부담은 덜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은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여름 많은 국민이 숙박 할인권을 활용해 지역에 하루 더 머물고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송 컴퍼니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여름, 태평가와 늘리리아 듣고 왔습니다. 여행 관련 소식 띄워드리니까요. 여행 가고 싶네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 곳곳에 참 좋은 곳들이 많죠. 맛있는 지역의 음식도 먹고요. 경치도 구경하고 또 할인도 받으시는 야무진 여행을 기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18님께서요. 집 근처 공원에서 저녁에 생활 체조를 합니다. 달맞이 운동은 오늘 비 때문에 쉬고요. 맛있는 시간 여유롭게 저녁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 체조도요.

일매일 하면은 효과가 있죠. 네.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0750님의 신청곡, 그리고 0218님의 신청곡. 0750님은 박예리의 쑥대머리 신청해 주셨고요. 0218님은 동해바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두 곡 금요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7548님 드리는데요. 생산량의 차질로 배송이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082님 드리고요. 강지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8074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4311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이준의 가야금, 이현진의 피아노, 그리고 최선유의 첼로 연주로 풍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0: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강가와 산속의 오솔길, 돌담 따라 이어진 고삿길, 허젓한 산길과 들길, 강변의 자갈길, 비 내린 황토길의 진창길,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까지 길은 많고 부르는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골목길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길일 텐데요. 정현종 시인은 집 앞 골목을 쓸어내는 일은 지구의 한쪽을 쓰는 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아끼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로 이어지는 일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노유섭이 쓴 시에 박영란이 곡을 붙인 꽃섬 하나 되어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꼭 거치는 길, 바로 골목길이죠. 새벽엔 깨끗이 쓸리고 저녁엔 밥 짓는 냄새가 번지고 하루에 사연들이 오가다 밤이면 가로등 아래 잠시 머무는 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골목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 낸 길, 그 길을 따라서 오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길은 조금씩 낡아지고 또 그만큼 친근해질 텐데요. 오늘도 당신을 위한 노랫길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국현시 국현작곡 고향길 한켠에 바리톤 공병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원자 씨 이동훈 작곡 찬란한 그리움의 노래 소프라노 우수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공병호가 부른 고향길 한켠에, 소프라노 우수연이 부른 찬란한 그리움의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주은규 시인의 시 보고파라에서 뽑았습니다. 그 시절 그리워서 그 얼굴 보고파서 햇빛도 달빛도 눈물을 떨군다.

여기면서도 예쁜 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전통가곡을 통해 오래된 고택을 느끼는 마음까지 누립니다. 손녀들이 거실에서 만화 보고 저는 라디오 함께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진규영이 편곡한 우리 미녀 미량 아리랑, 소프라노 김지은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미란이 편곡한 닐리리아, 베이스 조원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주은규 씨, 김성희 작곡, 보고파라, 바리톤 김승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애청자 9077번님이시죠? 송인철님께서 노동절이지만 24시간 교대 근무 직업도 감사하며 근무 중에 당신을 위한 노래 듣습니다. 우리 가곡으로 위로 삼으며 오늘도 아름다운 시에 현대적

소프라노 김지은이 부른 미량 아리랑, 베이스 조원용이 부른 닐리리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저마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익숙한 길도 있었고 조금은 낯선 길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이어진 길 덕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는 건 아닐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암내나입니다. 김나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FM구학당과 함께할 공연은 지난 5월 10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임규수의 피리독주의 무제입니다. 무제라는 공연명처럼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라는 말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제목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뜻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으로 음악을 밀어넣는 대신 임규수의 피리가 내는 소리를 청중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연을 선보인 피리 연주자 임규수는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2008년부터 피리독주회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번 무대가 바로 다섯 번째 독주회입니다. 임규수는 무엇보다도 산조에 충실했었는데요. 2020년에 이충성과 정재국류 피리산조를 담아 또 2024년에는 서용석제 한세연류 피리산조를 담아서 총 두 장의 음반을 발매했고요. 2022년에는 이충선류 피리산조 연구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독주회에서 선보인 네 곡을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곡은 디온 나타라자가 작곡한 절명시, 두 번째는 이해식의 구슬 위한 피리, 세 번째는 김기범이 작곡한 숨, 마지막 네 번째는 토머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입니다. 네 곡 모두 피리를 위한 창작 음악인데요. 네 곡이 바라보는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 앞의 시, 구세 장단, 호흡의 형태, 또 중세 성가와 비의 이미지가 피리라는 한 악기 안에서 서로 다른 표정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이번 독주회의 묘미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디온 나타라자가 작곡한 절명시입니다. 디온 나타라자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작곡가의

이자 또 실험적인 보컬리스트이고 음악학자입니다. 절명시는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시를 뜻하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된 그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섬상문의 절명시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시에는 북소리가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 돌려보니 해가 기울며 황천길에는 주막 하나 없는데 오늘 밤은 누구의 집에서 묵을까 하는 이런 죽음 앞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죽음 앞의 비장함을 크게 외치기보다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임규수의 피리소리는 이러한 여정과 시간을 더듬으면서 찬찬히 나아갑니다. 이 곡은 2025년 익스피리먼털 뮤직 페스티벌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연주자들과의 협업하면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그러면 디온 나타라자가 작곡한 절명시, 임규수의 피리독주로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발자국, 그리고 그 걸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삶을 아련히 돌아본 성산문의 절명시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작곡가 디온 나타라자가 작곡한 절명시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임규수의 피리독주의 무제라는 공연이 붙은 이날 첫 번째 문을 연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해식이 작곡한 구슬 위한 피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1986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모두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은 민속의 소리, 구세의 에너지, 또 몸의 리듬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옮긴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연대기를 보면 1980년대에는 특히 산굿, 술대굿, 어방굿, 대굿, 그리고 이제 들어보실 구슬 위한 피리처럼 구슬 제목에 품은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구슬 재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구시 지닌 에너지를 피리 독주곡의 구조 안으로 불러온 작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피리가 구판의 제비처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당의 구음처럼 흔들흔들 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세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해식이 작곡한 구슬 위한 피리, 임규수의 피리, 김재하가 연주하는 장구와 징 함께하는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해식이 1986년에 작곡하고 발표했던 구슬 위한 피리 들어봤습니다. 피리의 임규수, 장구와 징 연주에는 김재하가 함께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산굿, 술대굿, 어방굿, 대굿 등 일종의 굿 시리즈를 내놨던 이해식이 갖고 있는 굿에 대한 감각을 이번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디온 나타라자가 작곡한 절명시도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는 또 굿을 들어봤다면은 이제 들어보실 세 번째 작품은 뭔가 동시대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한 곡입니다. 김기범이 작곡한 숨입니다. 이 작품은 2022년에 임규수의 피리 연주회에서 처음 초연된 작품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임규수와 황세원이 연주하는 두 대의 피리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작곡가 김기범의 설명처럼 우리는 누구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음악에서 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관악기 연주자에게 숨이란 곧 소리의 시작이거나 혹은 프레이즈를 좌우하는 길이이면서 또 감정의 폭을 결정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김기범은 이러한 숨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보이지 않는 은유적인 문법을 음악으로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두 대의 피리가 같은 숨을 쉬듯 걷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엇갈리기도 하고요. 또 한쪽이 숨을 들이쉬는 동안 다른 한쪽을 내쉬면서 숨의 들숨, 날숨의 여러 풍경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피리 소리와 그 배면에 깔려있는 숨의 운동성 같은 것들을 잘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공연의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기범이 작곡한 숨, 임규수와 황세원이 함께하는 피리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명이 선율을 연출할 때한 명은 조용한 숨소리 혹은 침묵으로 응수하고 또 둘이 같이 피리를 연주하면서 일종의 음악적인 시너지를 보여준 김기범이 작곡한 숨 들어봤습니다. 임규수와 황세연이 함께한 피리 연주로 만나본 이날 공연의 세 번째 무대였습니다. 이처럼 이날 공연에서는 두 명의 한국 작곡가 또두 명의 외국 작곡가가 피리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독주회에서 선보인 네 개의 곡은 모두 피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제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규수의 이번 선곡을 보면 그는 피리를 단순히 전통 선율을 재현하는 악기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특유의 선곡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 선곡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피리의 과거와 현재, 또 한국적 성음과 세계의 작곡 언어를 한 무대 안에서 교차시키는 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레퍼토리를 나열하기보다는 피리가 죽음의 시를 말할 수 있는가, 구세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가, 숨 자체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가, 서양 중세 성가와 만날 수 있는가 등을 묻는 일종의 질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임규수의 창작음악 취향은 꽤나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려한 새로움만을 쫓기보다는 피리라는 악기의 본질적인 조건과 또 숨과 리드, 식임새와 떨림, 전통의 선율의 호흡을 끝까지 붙잡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음악들을 모은 연주회라기보다는 피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질문에 가까운 독주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보수적이지 않고 실험적이면서도 피리의 뿌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균형감이 그의 창작음악의 감각이자 이번 독주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의 제목이 무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과 확장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스본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작곡과 이론을 가르치며 또 한국 악기를 위한 작품도 꾸준히 쓰고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데요. 이 곡은 피리어 장구를 위한 작품인데요.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인 로라테 카엘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첫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 공연의 제목이 무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과 확장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스본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작곡과 이론을 가르치며 또 한국 악기를 위한 작품도 꾸준히 쓰고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살짝 감춰놓고 시작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음악은 점차 느리게 시작하고 성가의 흔적은 안개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러다 점차 음악의 조직이 촘촘해지고 또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래의 성가 선율이 격렬한 흐름 속에서 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곡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성가는 다시 희미하게 드러났다 멀어지는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작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임규수의 피리 김재하의 장구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임규수의 피리 김지아의 장구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레고리안 찬트보다는 저는 이 곡의 첫 시작을 들으면서 유럽의 백파이프 소리가 참 피리와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언젠가 임규수가 이러한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파이프와 피리가 만나는 곡도 선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0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임규수의 피리 독주의 무제 공연 실황과 함께 했습니다. 피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 달랐죠. 절명시에서 피리는 죽음 앞에 시를 논했고요. 구슬 위한 피리에서는 구판의 에너지를 세웠습니다. 숨에서는 몸속의 호흡을 드러냈고 방금 전 들어보신 찬트 오브 레인에서는 중세 성가와 비의 이미지를 피리의 성음으로 다시 번역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창작곡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선곡과 또 기획력이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본다면 임규수는 현재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동료들과의 생각을 주고받고 또 다양한 공연들을 창작의 이름으로 꾸려나가면서 얻은 현장에서의 체감, 그 감각이 이번 무대에서도 빛을 발한 것 같으니 그가 재직하고 있는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의 앞으로도 남은 공연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무제라는 제목은 결국 아무 제목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로 다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피리의 소리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저마다의 제목을 얻기를 기대해 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에 햇빛이 남아있다면, 그 햇빛을 함께해 줄 사람이 있다면, 여름과 초록과 헤어지는 일쯤은 일도 아닐까. 안현미 시인의 시 구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내 생의 햇빛을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5월 26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슬기의 여러분의 연주로 햇살 아래서 전해드리면서 5월 26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는 안현미 시인의 시 구리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한여름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내 생에 햇빛을 함께할 사람을 생각하는 시였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 곁에 둘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아유, 또 오늘 또 이제 6월 18일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취업 시작인데 이제 입사 시작인데 취업 성공해서 뭐 이제 또 막 인턴 실습 받고 뭐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정신 없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하루 종일 대구 날씨가 흐리네요.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는 안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였어요. 후덥지근한 날씨를 시원하게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 오늘 좀 비가 왔죠. 저는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이 서울에서는 비는 찔끔찔끔 오고 날은 덥고 왠지 모르게 습해져가지고 또 그냥 꿉꿉하고 눅눅하고 막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구는 비가 안 왔네요. 전국에 비라고 하더니. 네, 아무튼간에 진짜 이 후덥지근한 날씨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시간, 마음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또 이어지는 음악이죠. 전지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날의 추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지현의 여러분이 함께한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5784님, 아 인찬님, 저는 엄마 검사가 있어서 토요일에 대학병원 갔다가 시댁 식구들이 와서 가족 모임으로 저녁 먹고 생일 축하도 받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일요일에는 콘서트 보고 왔어요. 다녀오니까 일이 좋은 걸 예매했다가 못 갈 것 같아서 양도도 하고 이런저런 사연 많았지만 에너지를 담뿍 받고 왔습니다. 그 힘으로 또 살아봐야죠. 또 한 주 시작이면서 한 달 마무리하는 주네요. 활기차게 시작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알차게 잘 보내셨습니다. 좋은 공연 보고 오면 정말 힘이 나요. 정말 네, 아주 뜻깊은 하루 잘 보내셨고요. 이제 그 힘으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잘 보내고 또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911님, 인찬님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구 개시하셨나요? 전 아직인데 며칠 전 합죽선 부채의 위력을 경험한 후 합죽선을 사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상님의 지혜의 결정체 합죽선 진짜 붙이면 시원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합죽선이 그렇게 시원한가요? 저는 한 번도 붙여본 적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어제 오늘 너무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선풍기도 이미 진작 좀 틀어서 막 버티고 있었고 아 저는 이게 집에서 방에서 작업실에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제 데스크탑을 쓰니까 얘가 열을 내뿜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좀 많이 틀어두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7889님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전 천주교 신자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존경하고 따르려 노력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소유하려 하고 집착하는 것 가장 저어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물건도 사람도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진리라는 사실 나이 먹어감에 따라 깨달아 나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저께였죠? 그저께. 어제는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덕분에 있었던 대체 공휴일이었고 아무튼지 간에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말 뭐 우리가 뭘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허탈하고 허망한 일이에요. 세상 떠날 때 뭐 어떻게 다 그거 어떻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잘 돌아보고 잘 나누고 사람을 사람으로 잘 대하는 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지요.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이고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슬림한 데일리 수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소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426님, 인찬 시인님, 오늘 비가 오다 말다 했는데요. 지금 습도가 100%예요. 23일에 뮤지컬 잘 보고 왔고요. 블로그 후기도 정성 들여 썼답니다. 라면서 꿉꿉하면 날려버릴 만한 팔랑팔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습도가 100%, 아유, 비가 참 많이 오면 여름철에는 습도 100% 되는 경우 많죠. 저는 옛날에 습도가 100%면, 뭐야, 공기 중에 물이 떠다닌다는 거야? 라고.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었는데, 이 습도가 100%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이 최대치의 이 습기를 지금 머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을 걸어다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몸에 아주 쿡쿡하고 막 찐득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리고 3677님 비가 오네요. 커피 마시면서 그론도 듣습니다. 좋은 방송 하시는 시인님과 제작진 모든 분들 방송 오래오래 하시라고 기도했어요. 초파일 날에 라고. 어머! 또 이렇게 또 그냥 기도까지 해주시다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힘 받아서 또 오늘도 좋은 음악, 좋은 시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7416님이 신청하신 음악, 신청하실 때는 정민아의 팔랑팔랑인데요. 이게 정민아의 팔랑팔랑은 없고요. 솔솔의 팔랑팔랑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마 이 음악 신청하신 것 같아요. 솔솔의 팔랑팔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솔솔의 팔랑팔랑이었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얼마 전에는 2000년대의 대중가요를 찾아들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가 정말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 시절의 대중음악들은 짧으면 3분, 길면 5분, 6분도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대중음악은 2분 남짓이죠. 요즘의 2분짜리 음악에 익숙해진 저에게 2000년대 음악은 기나긴 전주에다 브릿지에 이어서 3절까지 반복되는 정말 하염없이 긴 음악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 밴드 음악은 전주가 1분쯤 흘러나오는 것도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전주가 그렇게까지 길면 아예 안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아예 음악 시작하고 10초 안에 메인 테마부터 바로 던지듯이 시작하는 음악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히 긴 음악 좋아했었거든요. 5분이 넘고 7분까지 가는 음악들을 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만족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 음악들이 그저 길게만 느껴지니 저 스스로 참 놀라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들이 짧아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여완의 연인 전해드릴게요.

최여완의 연인이었습니다. 룰라의 연인을 이제 새롭게 풀어낸 그런 곡이었죠.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음악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들의 길이가 짧아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음악만 짧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긴 호흡의 드라마도 부담스러워해서 이 OTT에서 드라마의 인기가 내려갔다고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예 쇼폼에 맞게 제작된 드라마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에 1분 정도 하는 그런 건데요. 아, 근데 진짜 좀 생각해보면 소설 뒤요. 이 대하소설처럼 긴 호흡의 소설들은 좀처럼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요. 한 권 분량의 비교적 짧은 장편 소설들이 인기인 요즘이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20년 정도 지났으면 이 사반세기도 채 되지 못한 시간이 흐른 건데 그 사이에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나 달라진 겁니다. 뭐 이게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저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문화가 변한 거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짧아지기만 하면 분명 예전에 긴 호흡으로만 가능했던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이 느끼기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거는 정말 분명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쇼폼 유행을 비롯한 짧은 즐길거리들 제대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즐기고 살펴야 하는지 잊지 않는 일일 거예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는 노래 좋네요.

네요. 가요인데 노래가 멋스럽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약간 들으면서 아, 역시 약간 명곡은 명곡이구만 이런 생각하면서 네, 저도 아, 새로운 이 해석이 재밌네라고 생각하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님은 긴걸못 참아하는 조급성에 진지하고 진중함이 자꾸 사라져가고 언어도 자꾸 줄였으니 언어의 아름다움과 참 의미가 퇴색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으리라는 장점으로 위로해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게 뭔가 뭐랄까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가성비의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당 밀도, 이 시간당 자극 양이 늘어나는 것이 요즘에는 약간 이득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고 있어서 콘텐츠들 역시도 약간 그렇게 시간 대비 뭐랄까요? 요즘식 말로 하면 시간 대비 도파민 이런 자극량이 많아지는 것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쇼폼 콘텐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무한히 넘기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뭐제 친구들 저는 이제 그런 거잘안 보는데 그다지 흥미가 안 생겨서 제 친구들은 그걸로 몇 시간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몇 시간 동안 계속 다른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3033님도 요즘에는 노래가 짧아지니까 오히려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정말 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음악, 다음 음악도 한곡 전해드리도록 하죠.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뮤직 카펠 라이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매직 카펠 라이드였습니다. 익숙하시죠? 자우림의 매직 카펠 라이드를 또 새롭게 우리 음악풍으로 풀어냈어요. 아, 그리고 해바라기님, 임차님, 저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상사 디아의 이 노래로 장기 자랑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 이게, 그쵸. 이 전화 라이브가 있죠. 그죠. 거기서 아마 지금 이걸로 하실 거라고 하는 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볼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9249님, 같은 노래, 완전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편곡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감탄이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416님도 매직카펠라이드 자우림이 2000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군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분위기 업시키는데 딱이었거든요. 원곡도 좋지만 국악 버전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또 다들 엄청 많이 반겨주시네요. 정말. 그래서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노래방들 옛날처럼 많이들 가나요? 요즘은 또 혼자서 코인 노래방 가고 둘이서 가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친구들 모이면 할거 없으니까 노래방 갈까? 이러면서 갔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이 매직카펠라이드나 이 자우림의 음악들이 좀 기본으로 깔리는. 네, 정말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룰루랄라님, 쇼폼, 노래 컨텐츠를 비롯해서 일상의 어떤 일과 거기서 오는 감정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이슈를 맞이해서 늘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짧아지고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내 감정과 경험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득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정말 항상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그론도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좀 진득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내 몸과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요즘 MZ문화가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말이죠. 불교를 신앙 자체가 아니라 축제로 즐기고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 휴식, 사찰 음식 같은 것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인기고요. 불교 관련 서적도 판매고로 올리고 있죠. 사찰 요리책은 전년 대비 9배가, 헤르만에스의 소설 시타르타는 138%나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런 흐름을 불교의 방편 정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방편이란 상대의 이해와 상황에 맞춰서 가르침을 전하는 일인데,

원효대사도 귀족 중심이던 불교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래와 춤 같은 방식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을 살펴봐도 불교에서 시작된 곡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산회상이 있는데요. 영산회상은 조선시대 풍류음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풍류란 멋스럽게 풍치가 있고 즐긴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 불교에서 비롯됐지만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으로 발전한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영산회상의 바탕이 된 영산회상 불보살을 새로운 명상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산은 영취산을 뜻하는데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설법했고 이때 불보살의 자비와 성덕을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 조선시대 세종 때 악곡 영산회상 불보살입니다. 원래 노래가 있었지만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돼서 여러 곡이 모인 모음곡 영산회상이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죠. 오늘은 김영동곡 영산회상 불보살을 황숙경의 구음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김영동 곡 영산회상 불보사를 황숙경의 구음과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불교가 젊어지면서 힙불교, 극락도 락이다 같은 재밌는 말들도 생겨났죠. 올해 열렸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엔 나흘간 25만 명이나 되는 역대 최대 관람객이 함께했는데요. 이 가운데 20, 30대가 73%, 종교가 없는 관람객도 48%나 됐다고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불교 문화 속에 우리 음악도 늘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397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얼마 전 서점에 갔더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라는 책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아이들의 소연씨도 너튜브에서 템플스테이 다녀오는 브이로그 찍기도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절에 가면 마음의 평화 얻을 수 있으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49님 사진을 보내고 나니 진검다리 이거 사진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주말에는 전주로 문경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의 휴대폰에 풍경사진 가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들어가지 않은 풍경들 담게 되네요. 그 사진들 인차님께 모두 보내드리고 싶지만 두 장이 최대라서 고르고 골라서 보내드려요. 이 보내드린 사진들 진검다리의 산성의 돌계단 공통점이 돌인데요. 어린 시절엔 냇가에 진검다리가 있어서 도로로 가면 먼 길이지만 냇가에 진검다리 지나고 나면 버스 타는 곳이 가까워서 그곳으로 다녔는데 지금 냇가의 풍경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고 진검다리도 당연히 없어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풍경 사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풍경 사진 찍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풍경들이 정말로 다 변해버리니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기기에는 좀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진들 마음과 시간을 담아서 기억을 담아서 잘 찍고 보관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보관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은 황인찬님 제가요 황인찬님 존재를 잘 몰라서 AI에게 물어보니 시인 중에서 BTS 같은 존재래요.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간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런다 함께 하고 있는 시인 황인찬입니다. 그리고 3911님, 제가 요새 이어폰을 새로 장만한 까닭에 나갈 때 버스 안에서 너튜브 신청 많이 하게 됐거든요. 쇼폼은 성이 안 차고 롱폼을요. 오늘은 송강호 배우의 인터뷰 보게 됐는데요. 그의 영화 모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찬님은 배우.

누구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딱히 막 좋아하는 배우가 따로 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어릴 때 와, 이 배우 너무너무 멋지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던 게 처음으로 생각 들었던 게 저는 이나영 배우였거든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막이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은 아이고, 저 살짝 졸았네요. 오늘 마지막 방송 앞두고 있는 드라마 봐야 하는데 다행히 깼어요. 인차님은 드라마 영화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드라마 영화 볼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숨 돌릴 때는 정말 너튜브에서 짧은 영상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진짜 그런 시대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경아의 피리 연주로 바람의 정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화의 필이 연주로 바람의 정원 감상하셨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7397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아유, 진짜 이제 뭐 비까지 내리고 꿉꿉한 날씨가 되니까 여름 진짜 시작이다. 이 더위와 함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 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오랜만에 흰 셔츠 하나 사려다가도 망설입니다. 때타기 쉽고 제대로 입으려면 다림질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김 안 가고 색깔이 진한 티셔츠를 고르죠. 멋진 구두를 신고 싶지만 편한 운동화를 선택하고 예쁜 인테리어 소품에 눈이 가지만 먼지 쌓일까봐 포기합니다. 취향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그렇다고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 심심하고 반대로 취향만 고집하면 그건 그것대로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이 어딘가 적당한 균형을 찾는 거겠죠. 편한 운동화를 고르더라도 좋아하는 색깔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취향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저와 함께 2시간의 음악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옛날 DJ스럽다 좀 느낌이. 약간 이문세 씨, 변진섭 씨 느낌 나지 않아요? 화딱지님께서 취향 저격 이음밤 잘 도착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금은동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어제

네,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33님, 오늘 병원 구내식당에 실습하러 갔었습니다. 첫날이라 아직 많이 낯설지만 정식 입사는 6월 18일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예, 중요한 날이었네요. 다들 예, 중요한 하루 잘 보내고 오신 거 맞죠?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마음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을 접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하도 많아서 이제는 좀 무감각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취향까지 다 예, 포기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 자존심은 갖고 있어야지. 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1로 보내주세요. 자,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원래 수요일 코너인 좋은 밤 라이브, 예, 오늘 하루 옮겨왔습니다. 예,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예, 이 세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요일 바꾸는 거 뭐 그 대수입니까? 예, 오랜만에 정말 컴백 해가지고 정말 예, 너무나 반가운 세 분, 씨야 세 분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씨야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세요. 가슴이 궁당궁당하지요? 조용필 씨입니다. 바운스.

가왕 조용필님의 바운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주택층창에 씨야 팬분들이 일찍부터 많이들 와 계시는데요. 8351님, 보람님도 출연하셨었는데 완전체 씨야로 다시 찾아와서 좋습니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그 씨야 분들의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한 5분 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갓난이님께서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기는 비가 안 오더니 저녁에 조금 내렸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연휴였죠? 예, 월요일인 어제까지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이 예,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다라고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약간 날씨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신 곳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분 곳도 있고 비 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항상 저희 이 음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님도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이네요. 어제 이음밤 안 하는 날인 줄 알고 못 들었지 뭐예요. 아유 진짜요? 오늘은 눈 부릅뜨고 2시간 함께 할게요. 예. 이게 뭐야? 더러워서? 아 들어누워서? 아이고 깜짝이야. 더러워서 이음밤인 줄 알았네. 들어누워서 이음밤이었어. 제 시력이 좀 예 그러네요. 아쉽네요. 예. 들어누워서 들어도 예 괜찮은 이음밤입니다.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예 오늘 세 분이 오시니까 할 얘기가 더 세 배로 많아졌을 것 같아서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

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이분들의 재결성과 컴백, 예, 우리가 드디어 직접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씨야의 세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씨야 완전체로는 처음이신데 네. 한 분 한 분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은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야의 남대표 남규리입니다.
0: 남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2: 이은밤 시청자 여러분, 시아의 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연지님. 네.
2: 김전무. 아, 김전무입니다. 네.
3: 혼났어.
4: 그러게, 안녕하세요. 네. 시아의 이상무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상무, 이상무님. 아니, 직책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4: 나이순?
1: 리더.
0: 아, 리더. 네. 오, 역시 상무가 나이순이라고 크게 그냥 예. 질러버리시네.
1: 나이를 줄이시는 거 좋아해요.
4: 아, 예. 이게 40이 되니까.
1: 한 살 차이로.
2: 맞아요. 어. 이게 빠른 이어가지고.
1: 네.
2: 아,
1: 네.
2: 친한데.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1: 그
2: 셋째여서.
1: 마음 이해합니다.
2: 예. 아, 예. 예.
4: 나이가 드니까요.
1: 한 해 더 먹을수록 아마 더. 이 자리를 소중하게
4: 그쵸, 거기
1: 싶죠. 어디서 잘하기 힘들잖아요.
2: 존중하겠습니다.
4: 저는 대리로 떨어지고 싶어요.
1: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전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4: 알겠습니다.
0: 제가 오늘 평소보다 조금 좋은 밤 라이브를 일찍 연구해요. 왜냐하면 세 분이 함께 나오시니까 할 얘기도 네. 더 많을 것 같고 아. 나눌 이야기 일단은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많네. 아, 네.
4: 저희가 항상 이래요.
1: 어디 가서 자꾸 혼나요. 왜 너네끼리만
2: 얘기하냐고.
1: 아. 자기도 자기랑 같이 촬영하는데 껴줘라.
0: 어머나. 예. 아니 오늘 제가 DJ이긴 하지만 네. 그냥 세 분께 맡겨놓고 아. 한 시간 그냥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세요. 해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아니에요. 그럼 또 못 놀아요.
2: 네, 맞아요.
0: 아, 그럼 또 안 돼.
2: 네. 네. 네. 네. 너무 또 잘해주시니까 맞아요. 그거를 예. 저희가 받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연지 씨하고 그 보람 씨는 이제 솔로 활동을 오. 하면서 이제 네. 한 번씩 찾아주셨고 네. 그때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씨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분이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이게 모든 상황들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언제라고 자신은 못하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2: 네.
0: 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1: 아, 네. 언제 왔었는데요?
0: 올해 왔죠. 보람 씨는 올해 왔었어요.
4: 올해 왔었나요? 작년 아닌가요?
0: 아니요, 올해 그 신곡 내
4: 작년일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0: 작년인가 보다.
4: 작년 연말.
0: 작년 연말에 왜냐하면 그때 신곡 내고서
4: 맞아요.
0: 차트인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을 때.
4: 맞아요. 그럼 작년 연말이에요.
0: 그날 와서요.
4: 네, 네, 네.
0: 내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우리가 막 아, 코기로 깼는데 실제로 그 다음 날 했어요.
4: 네,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들끼리 와 막 우리 우리처럼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1: 연지는요?
0: 연지는 연지 씨는 조금 앞서서
2: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예. 세준 오빠 이거 시작하실 때 예. 그때쯤 아. 초창기에 나왔어가지고 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네네.
2: 맞아요.
0: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매해 한 분씩 와주셨는데 이제 오늘 네. 우리 그
1: 처음
0: 남 대표님은 처음이세요. 네. 네. 국악 방송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그렇죠.
1: 네, 없고 근데 이제 저희 딴 데서 봤잖아요. 다른
0: 우리
1: 장소에서.
0: 우리 저기 저작권 협회
1: 등록하러 갔는데 예, 예. 작성하고 있는데 네. 계셔가지고
0: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네. 너무 반가워서 짧게나마
1: 맞아요 인사를 예. 나눴던
0: 예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세 분 같이 한꺼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볼 때도 그랬지만 셋이 보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2: 아, 아닙니다.
0: 진짜 딱 연예인들 보네요.

0: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7535님께서 네. 지난 21일에 시아와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해 시간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사인 멘트가 너무 궁금한데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아서 매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저희가
2: 음감회다가
1: 음감회를 했었는데요. 네. 음감회를 하면서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인을 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마지막 기획을 해서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인해서 드렸는데 이제 그게 배송 중에 있나 봐요. 지금 이제 예. 며칠 안 돼가지고 저희가 한지 그래서 지금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네. 저희가 1분밖에 영상통화로 인사를 못 나눠서 정말 얘기를 많이 못 나눴어요. 그 아쉬움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뭐 네. 아주 특별한 만남이지만 좀 짧은 아쉬움이 네. 있고 대신 여기는 예, 한 시간 넘게 네.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을 해놨으니까 예, 넉넉하게 느긋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야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이 우물정 030으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규리님은 떡 좋아하세요?
3: 저는 다 좋아하는데 예. 지금 떡을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배고픔이 확 올라왔어요.
4: 문자 보내보세요. 시야로.
3: 네?
4: 문자 보내볼까요?
3: 저번에 한 거.
0: 이행시 보내세요.
3: 예. 저는 해봤어요.
0: 뭐를 이행시를요?
3: 다른 라디오 가서 예, 예. 이행시를 해달라고 해서 네. 안 시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호기롭게
0: 결과가 좋았습니까?
3: 네.
1: 반응이
3: 네.
1: 맞아요. 여기서도 해봐야 되겠다.
0: 그럼 이따가
1: 해봐.
0: 그 이행시는
1: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돼.
0: 아니 안 보내셔도 돼요. 방송 중에 보내기 힘드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3: 예. 좋습니다.
0: 예, 예.
1: 좋습니다.
0: 2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0님 저는 어릴 적 보람이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3: 기억 기다나요?
4: 기억이 안 나죠.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0: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4: 아 성남 초등학교라고
0: 성남에 있어요?
4: 네네 성남에 있었던 성남 초등학교 제가 성남 초등학교 성남 여중 성남 여고 이렇게 나왔는데
0: 나 성남 고등학교 나왔는데
4: 우와
0: 근데 성남 고등학교는 여기 대방동에 있는
4: 성남에 있는 건 아닌 거
0: 아니죠? 아니에요. 시아의 재결합을 축하해요라고 전해주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그
3: 감사합니다.
0: 연지님은 요즘도 커피 많이 드세요?
1: 아 요즘은 많이는 못 먹어요. 이렇게 또 활동할 때는
0: 그러니까, 예.
1: 네, 커피를 많이 마시지 못해서 지금 커피 수혈을 못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분 팬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서 그 힘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자기는 네. 그냥 막 몸 망가뜨리게 막 사는 게 커피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1: 맞아요,
0: 해줘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3: 술 대신 커피.
0: 맞아요. 아, 술 안 드세요?
3: 네.
4: 저희 다 셋 다 술 안 마세요.
0: 셋 다 술 안 마세요?
1: 네.
0: 와, 난 솔직히 이번에 스테이 네. 뮤직비디오 보면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술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1: 그런 게 좀
3: 맞아요.
0: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3: 그 제가 약간 춤을 살짝 추는데 예. 그 술 먹고 술 취해서 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0: 진짜 그렇구나.
3: 몰랐지. 너무 새벽까지 찍어서 다들 쉬고 있을 때 한 명씩 나가서 이제 찍는데
0: 네.
3: 이제 술 취해서 술 먹고 가서 추는 것처럼 쳐달라고 리액션 주셔가지고
0: 야 역시
1: 다르시네요. 그걸 확 느끼셨다.
0: 저는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네. 즐겨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 이건 뭔가 한잔 하고 있을 때 음악이 이렇게 막 그 가게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네. 진짜 젖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1: 사운드가 네.
4: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사도 막 약간 그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좀
1: 네,
4: 있잖아요.
1: 뭔가 이제 빠져들어요.
4: 막 끌어당기고 너를
1: 아니 그냥 아직도 이렇게, 적응이 안 돼.
0: 이렇게 구경만 해도 너무 재밌어.
3: 너무 웃깁니다.
0: 네. 자, 새 음반을 발표하신 거예요. 네. 일단 그 음반 가운데 한 곡을 첫 번째 음원으로 좀 들어보고 나서 그 음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봄처럼 그댄.
3: 네.
0: 이 노래 더블 타이틀곡으로 되어 있던
3: 맞아요.
1: 예. 맞아요.
0: 곡 설명 좀 누가 해주실래요?
1: 봄처럼 그대는 네 말해주신.

0: 것처럼 더블 타이틀입니다.
1: 네.
0: 이제 박근태 작곡가님이 좀 써주셨고요. 또 저희 씨야 곡 중에 밝은 곡 중에 하나예요.
1: 네.
0: 미디엄 템포 곡으로 좀 씨야가 좀 생각날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씨야 곡 하면 미디엄 템포에 그래도 조금 슬픈 내용이 들어가는 이별 가사가 많았었는데,
1: 그쵸?
0: 이번만큼은
1: 예.
0: 좀 이제 팬분들과 또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1: 예.
0: 좀더 밝고 봄처럼 그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니까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기나긴 겨울 내내 이제 봄이 오길 기다리듯이 세 분의 예, 그 새롭게 그 재결성? 이렇게 약간 너무 옛스러운 표현인데 뭐라고
2: 맞아요.
1: 하는 게 있어요?
2: 그냥 뭐 20주년 결합
0: 네.
2: 재결성.
0: 20주년
2: 이것도 더 심한데
0: 네.
2: 뭐가
0: 20주년
2: 있을까요?
0: 기념?
2: 잠깐만.
1: 네. 그
2: 아까
1: 소식을
2: 4집 정규?
3: 영해보인다.
1: 네. 4집, 이제 4집밖에 안된 거야?
0: 네.
1: 4집짜리 가수들. 4집의 예, 더블 타이틀곡 봄처럼 그댄 이제 음원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템포 자체는 우리 시아의 노래에서 네, 많이 들었던 네, 템포인데 네. 뭔가 분위기가 네. 되게 밝고 메이저 네. 곡인 거죠?
1: 네.
0: 네. 네 메이저 곡인데 메이저예요. 자꾸 내 귀가 마이너로 가져가려고 그래 이 음악 자체를. 세 분의 목소리가
2: 목소리
0: 나오니까.
2: 목소리 때문에 좀 그런 것
0: 같아요. 근데 멜로디가 억지로 아니야 메이저야라고 네, 막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가사도 아마 제일 밝을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가장 밝아요.
0: 네. 웃는식님께서 사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귀에 착착 감겼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꽃꽃님, 예, 네. 아, 읽어주실래요? 보이시는
1: 어디, 누나? 어디요? 네.
2: 꽃꽃님.
1: 아, 꽃꽃님 이번 앨범 모든 곡이 다 추억 같아요. 명곡입니다.
0: 네. 구사일사님은요?
2: 구사일사. 네. 일사님 굿굿굿 굿굿굿
0: 야 그냥 여섯 글자 있는 건데 그렇게 억양이 딱 정말 나오는군요.
2: 너무 좋다.
0: 아, 저 같으면 굿굿굿 굿굿굿 훨씬 재밌는 문자가 됐네. 예, 네. 2016님
2: 2016님 알고리즘님 저를 여기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야 화이팅.
0: 아 그렇군요.
2: 감사합니다.
0: 네, 모두가 감사할 일이네요. 네.
1: 랄랄님이면 그 랄랄님은 아니시겠죠?
0: 아, 아니죠.
1: 네, 음악 방송은 안 나오시나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아직 안 하셨어요?
1: 네. 아직 계획이 없어요.
3: 저희가 네. 그냥 네. 뭐 네. 그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촬영은 했는데 네. 네. 이제 예전처럼 뭐 그런 음악 방송은 저희가 아직 네. 예정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또 밤새도록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알아요 그
3: 리허설하고
1: 새벽 KBS, MBC 근데
0: 예전에는 거기서 살았잖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1: 근데
2: 매일 살았죠. 네.
1: 거기 가서 뭐 아주 너무 어린 후배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저희의 음악을 거기서 뭔가 해서 괜찮을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아, 네.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일 텐데 또 세 분의 또 생각이 있으실 테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고
1: 네,
0: 합니다.
1: 있습니다. 네.
0: 와 이게 뭐야? 9112님.
1: 보람님.
3: 아 작년에 보람님 출연했을 때 라디오 DJ 하면 어느 시간대에 하고 싶냐고 질문하셨었는데 진짜 됐어요. 보람님이 BTN 라디오 DJ 됐어요. 이은 밤에서 좋은 기운 받은 덕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0: 와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 라디오 DJ 하시더니 말투가 라디오 DJ
2: 맞아요.
1: 처음 들어봤어요.
2: 벌써 DJ 같았어요.
0: 네. 몇 시예요? 몇 시?
3: 저는 9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0: 2시간.
3: 2시간.
0: 네. 거기도 출연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럼 같이
1: 아직 못했어요.
3: 제가 아직 적응 단계라서.
0: 아,
3: 멤버들이 오면 방송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2: 적응 다 되는 얘기예요.
1: 네, 짓궂게 하겠습니다.
3: 여기 통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0: 아, 그리고 거기
1: 기대하십시오.
0: 그 채널 자체가 약간 좀 차분한 채널이죠.
3: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 종교적인 얘기는 전혀 없고 예, 그냥 예. 가요 똑같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기대가 됩니다. 또 세 분이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네. 한번 뒤집어 놓.
3: 야 이거야 여쭤봐.
1: 자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남규리 씨는 네. 제가 이제 TV에서 볼 때도 항상 그랬는데 되게 뭔가 요즘 뭐라고 표현 이런 표현 뭐라
1: 막눈광 막눈광
0: 그게 정확하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3: 맑은 눈의 광인
0: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3: 네,
0: 나는
3: 네.
0: 광기 뭐 이 정도
3: 그쵸
1: 광인이래요.
3: 광인이요 광인
0: 아주 해맑은 얼굴로 네. 아까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막 계속 하시고 잠깐 노래 나가는 동안도 막 아까도 막 아우 떡 좋다고 하더니 무슨 뭐 떡, 술은 안 떡. 마시는데 안주 먹다가 토해요 막
1: 이런 얘기예요.
2: 맞아요.
1: 맞아요. 근데 약간 네. 어릴 때부터 약간 조금 그 표현하는 게 많이 달랐는데
0: 네.
1: 그거를 이제 막 연예계 활동하면서 되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0: 아, 네.
3: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막눈광이란 단어가 없을 때는 뭐 4차원이다. 뭐 약간은.
1: 네. 네. 맞아, 맞아.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4차원이. 옛날에는. 지금은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는데
0: 예,
1: 그래서 아, 4차원으로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맨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주머니 밖으로 삐져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0: 난중 지추.
3: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계속 삐죽삐죽 삐져 나오다가
0: 네.
1: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3: 그래. 맞아요.
0: 이제는 그 삐죽삐죽 삐져 나온 걸 많이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3: 맞아요.
1: 맞아요.
0: 그 사실 우리

0: 그 보람 씨랑 연지 씨도 뭐 되게 아주 얌전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1: 아, 예. 네. 밝을 때는 또 예. 밝고 네. 맞아요.
2: 전 얌전이랑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0: 그러니까,
3: 예. 원래 멀었다.
2: 연지가 제일 얌전한 편이고요.
0: 그나마.
2: 저희가 뭐 애겐 태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태토 끝에가 있고.
3: 오. 저도 태토인데.
2: 연지는 애겐 끝에가 있어요.
3: 맞아요. 저는 약간 태토랑 애겐 좀 있대요.
2: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좀 중간에 있는 느낌.
3: 완전
1: 애겐으로가 있고.
3: 백으로가 있고. 애겐.
2: 맞아요.
0: 그러면 이렇게 조화가 된 좀 잘 되는 건가?
3: 근데 제가 약간 의심한 적이 한번 있어요. 최근에 예? 연지는 100% 애겐은 아니야.
2: 왜? 그래?
3: 태토가 있어.
2: 어디 한 1%?
3: 몇 프로?
2: 아 그래?
3: 어디지 알아?
1: 왜?
3: 아,
1: 좋은 거네 좋은 거.
3: 저희가 연세대학교 행사를 갔는데
0: 네?
3: 아 얘가 좀 어? 저거는 완전 태토인데? 아~ 저도 막 나도 태토해질 수 없대서 그때 연지 집에 와서 연지 행사를 돌려보면서 연지한테 태토가 있구나. 아,
2: 연지가 네. 무대에서 좀 태토미가 있죠. 아,
1: 그걸 또 발견해 주셨군요. 네, 아, 그날은 가서 엄청
0: 어,
1: 네.
0: 무대에서는 또 그런 거 네. 보여줘야죠.
3: 아예 없는데 태토가 아예 없을 순 없는 거야.
2: 그렇죠.
3: 네. 그렇죠.
0: 아니 세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이분들 그냥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하는 약간 그 사춘기 소녀들 같다. 네, 여전히 사춘기 소녀들 같다. 20주년이라고 하셨죠?
3: 네.
0: 20살, 예, 20살.
2: 네.
0: 예, 뭐 대학 새내기들 같아요. BK7님께서 태어나서 이런 실시간 영상 처음 보는데 씨알아서 흐뭇하게 보느라 끌 수가 없네요.
1: 감사합니다.
3: 우와, 감사합니다. 왜 흐뭇하시지?
2: 그냥 이렇게 재결합한 모습이
1: 우리 막 얘기하는 게 얘기해주시니까요. 모습이 좋아 보이신다 이거죠.
0: 그러게요. BK7님 왜 흐뭇하신지도 좀 적어주셔야지 예, 저희가 제대로 오해 없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예, 라이브 한 곡을 좀 청하합니다.
2: 네.
0: 예, 라이브 야, 이 노래는 사실은 세 분이 같이 네.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고 한 분씩 맞아요. 부르는 거는 많이 네, 들어봤거든요.
2: 네, 네.
0: 이 노래를 야 우리 이은밤에서 세 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그런 라이브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그,
2: 네,
0: 예,
2: 네.
0: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연지님도 와가지고 혼자 이 노래 불러주셨고 그렇죠?
3: 네.
0: 보람 씨도 혼자 불러줬었고 얼마 전에 이솔로몬 씨 콘서트 보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그도 거기서도 불러주셨었는데 오늘은 남규리 씨까지 예, 같이 진짜 원래 자기 파트만 집중해서 불러주시면 되는 예,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씨아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사랑의 인사.

0: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자, 세 분이 함께 불러준 예, 사랑의 인사 들었습니다.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9663님, 싸이월드를 경험한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어. 쿠키초코님, 최고의 걸그룹. 아, 꽁님께서 왜 빵 터진 거예요? 그 아, 연지 씨 그렇죠.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
1: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아, 이게 거야, 열심히 뭐야? 부르고 있어서 아까 애겐 어. 애겐 한참 얘기하다가 애겐 애겐 한 애가 막 태토 태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웃긴 거야.
2: 얘기하다 지금 생각이 났어.
1: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2: 아니 마지막에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꾸 빵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내 웃음 참을.
1: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얼른 시선을 고개를 뺐지 돌렸지.
3: 보라면 벽으로 하길래 제가 혼자 화음을 연습하는
1: 거야. 아니야.
3: 빵 터졌어. 아니 그걸 보고
1: 아니야 그냥 귀여워서 웃은 거야. 아. 얘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3: 그치?
1: 게.
3: 그치. 내 말이 맞지.
2: 열심히 했어요.
1: 그래가지고
3: 아니지.
1: 맞아 맞아.
2: 노래할 때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펭귄이 열심히 날개짓 하는 느낌이 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2: 이거는 태도가 아니라 애견인데. 아.
0: 아. 세 분 얘기하다가 잠깐 빌 때만 제가 그냥 들어갈게요. 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2: 아니요.
0: 로룽파파님 또 잠 못 들겠네요. 너무 어. 좋다.
3: 예, 잠을 왜 못 들지?
0: 엄마.
3: 좋아서. 아 좋아서.
0: 자 오늘 네. 우리 여러분들 그 뭔가 문자를 보내주실 때 그 이유까지 네. 정확하게 좀 아니, 보내주세요. 남겨주시는
3: 나중에 위해서. 상무님한테 여쭤볼게요.
1: 예, 예, 예.
2: 네. 네.
0: 어, BGS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연지씨.
4: 어, 네. 네. BGS님 각자 활동할 땐 다들 맏언니고 카리스마 뿜뿜인데 세 명을 모아두니까

0: 인데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애기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1: 좋게 얘기해 주시. 철딱선이 없다 얘긴가?
0: 네.
1: 철딱선.
0: 네, 그 얘기예요.
2: 아.
0: 아니 근데 세분 노래하시는데 저는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2: 네.
0: 있는데 화면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매일 하는 그 스튜디오인데 거기 맞나 싶어. 오늘만 다른 카메라 쓰나? 너무
2: 진짜요?
0: 신기하다 진짜. 와. 제가 가끔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2: 네.
0: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2: 아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0: 진짜 와.
1: 너무 칭찬이다.
0: 아니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뭔가 그왜 이렇게 또렷하지? 이세 분들은 화면이 정말 신기하네.
2: 그냥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뭉쳐서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2: 뭔가
0: 시너지.
2: 필터로 이렇게.
0: 시너지.
2: 네.
0: 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니까
2: 네.
0: 그 일단 그 새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반갑고
2: 네.
0: 행복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 분이 예, 밝은 모습으로 노래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궁금한 거
2: 네.
0: 활동 새로 시작하시고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예.
1: 뭐 짧게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0: 그렇죠. 네. 아직 못 들으신 분
1: 혹시 아시는데
0: 저 몰라요.
1: 진짜요? 네. 사실 작년 슈가맨 그때 이후로 이제 재결합이 안 돼서 작년에 주변에서 많이 재결합을 하자고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어요.
0: 네.
1: 근데 각자 회사가 다르고 건너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쉽지 않겠다 해서 다 이제 못 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근데 그래서 그냥 저 보람이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가 못하게 됐지만 마음만은 다 똑같았다고 생각한다.
0: 네.
1: 근데 지금이 아니면 전화를 못할 것 같아서 한다.
0: 네.
1: 그래서 보람이도 너무 놀라면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럼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 언제.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작품을 찍고 있었고 노래하면서 보람이도 뭐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 공연 준비하고
1: 네,
2: 있었고.
1: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또 한 달 반 지났는데 제가 갑자기 기업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기업 행사도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해야 되잖아요.
0: 아, 그럼요. 고마운 진자리인데.
1: 네. 거기서 이제 꼭 씨야 노래 두 곡을 해달라
0: 예.
1: 요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앨범 그 MR 작업을 전날 밤 12시 반까지 12시인가 뭐 그쯤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람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보람아 언니 MR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뭐 사실 빌려주긴 뭘 빌려줘요. 받으면
0: 그치.
1: 너무 근데 또 흔쾌히 언니 무조건 바로 보내줄게 찾아서 그러더니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다음날 행사를 하고 너무 고마워서 바로 전화를 문자를 했어요.
0: 네.
1: 보람이 덕분에 너무 잘했다 고맙다 언니가 꼭 밥 살게 이랬더니 그럼 나 17일 26일 29일 돼 이러는 거예요. 아주 빨리 데이트하고 싶다는 그런
0: 네, 네.
1: 막 느껴졌어요 감정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보고 웃다가 그래 그럼 17일날 제일 빠른 날 보자 이래서 17일날 만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막 밥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때 재결합을 못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 너무 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0: 아이고
1: 수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2: 네.
1: 그리고 이번에도 서로 이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왜 같은 얘기라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면
0: 맞아요.
1: 조금 다르게 많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연주도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연주랑 만나서 얘기했더니 연주도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0: 네.
1: 그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셋이 한번 만났죠. 근데 셋이 만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야를 20주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들 생각
2: 해서 와라.
1: 그래서 이제 만나서 생각을 이제 답을 듣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나는 한다는 사람이랑
0: 어머.
1: 무조건 하겠다. 그게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아니면 뭐 둘이 뭐 프로라도 하던 뭐
2: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1: 할 수 있는 사람 세 명이니까 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해서 두 명만 하는 거잖아요.
0: 네.
1: 하겠다. 다들 자기들도 다 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0: 세상에 그 MR을
1: 네 MR이 참
0: MR이
1: 그 기업이 좀 감사해요. 기업 행사에
0: 감사하긴 한데 기업 행사를 한 10년만 일찍 섭외 받았어도 10년 전에 할 수도 있었던 거네.
1: 근데 제가 음악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14년 동안 못하다가
0: 예.
1: 그러니까 무대랑 행사를 한 지가

0: 2006년부터였어요. 작년 말. 네.
1: 어찌됐건 너무너무 네. 감사한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즐겁게 예, 이른 밤에서도
0: 보람이 네. 바로 또 날짜 좋아지고
1: 보람 씨 아주 그냥 우리 상무님 아주 그냥
2: 아니, 저는 뭔가를 할 때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오,
1: 좋아요. 좋아.
2: 예, 오래 막 끌고 이런 걸 그렇게 그런, 좋아하지 않아서
1: 팀에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우리 상무님의 추진력으로 그 대표님과 전무님의 또 결단으로 그쵸.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음악 중에 이번 네. 음반 중에 I Believe 아. 팬분들이 되게 많이 청해 주시는데
2: 맞아요.
1: 이거 음원으로 네. 빨리 들어야 되겠다. 네. 잠깐 노래 듣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이세준의 음악이 주인가.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요일에 자리한 코너죠. 좋은 밤 라이브. 오늘 시아 세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날짜를 좀 옮겼어요. 화요일 밤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회사에 뭐 대표님, 전무님, 상무님 장난처럼 얘기하시지만 진짜로 회사를 설립하셨다고요?
1: 네, 네 진짜입니다.
2: 그 시아 엔터테인먼트.
0: 시아 엔터테인먼트. 네. 그럼 기존의 소속사는 어떡하고요?
1: 있고요.
2: 아, 있어요. 각자.
1: 네, 저희 조금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네.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2: 맞아요. 네.
0: 그러면 대표님을 맡고 있으면 대표 뭐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잠을 못 자요.
0: 잠을 못 자요.
1: 제가 한동안 네. 핸드폰에 저를 예를 들어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뭐뭐 네. 뭐 3시간을 자도 저희는 알람을 맞춰놔야 되니까 못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2시간 1시간 반 전부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 그러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카톡이 막 울리면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주방으로 물 마시러 가는 순간에도 계속 카톡이 계속 울려요.
0: 뭐 무슨 내용이 그렇게 와요?
1: 그냥 뭐 정리할 게 많아요. 뭐 저희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게, 왜냐면 회사가 다르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0: 아니 그러면은 가수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진짜로 회사 대표님 역할도 하는 거네요.
1: 했었어요.
0: 네. 이름만 그냥 건 게 네. 아니고.
1: 네. 네. 그래서 앨범 만들어주신 이제 뭐 프로듀서님들과 막 작곡가님들과 소통도 다 제가 하고 뭐 의상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니까 진짜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0: 그거만도 큰일인데.
1: 잠 못 자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근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맨날.
0: 영향 있죠.
1: 영향 엄청 크더라고. 말을 맞아요. 많이 하면 안 된대요, 목이 아프면.
0: 네.
1: 근데 맞아요.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
2: 계속 말하고.
1: 촬영 가도 계속 전화.
2: 맞아, 맞아.
1: 그래 못 들어가고 있고 막.
0: 아니, 그러면 우리 전무님은 김현지 전무님.
1: 전무님은 지금 아직 역할을 못 하고.
2: 이게요.
0: 맡은 일이 전무에서 전무입니까?
1: 네, 아니 이게 5만 원 갖고 온다고 해놓고 5만 원도
3: 안 냈죠?
1: 안 냈어요.
2: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대표님이요.
1: 아니라 회사를 받아오라고. 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지금 쌓인 게 많으시네요.
0: 입틀막 하신데 입틀막.
1: 네. 가만히 보세요. 지금 투자를 받기로 해놓고 예. 만 원도 안 갖고 오길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2: 제가 5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3: 5만 원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1: 이따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5만 원도 며칠째 안 줘 했어요.
0: 저도 투자할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는 저도 여력이 있는데. 5만 원 저도 투자해야 되나요?
2: 그래서 예. 5만 원 그래서 아직 투자하시겠대요.
3: 그렇게 해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것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1: 맞아요.
0: 5만 원 투자 받아주십니까?
3: 바로 뛰세요.
1: 5만 원씩 한 진짜 분명한테 받아오시면 네. 그래요? 됩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어요.
2: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0: 아 제가 오늘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 핸드폰 뒤에다 5만 원짜리 하나 넣어왔거든요.
1: 어머.
2: 진짜요?
0: 예예 예, 저 투자할게요.
1: 어머.
0: 그러면 우리 김 전무님이 CFO 같은
1: 그렇죠. CFO 같은 거죠.
0: CFO 하시는 거죠? 예. 예.
1: 감사합니다.
3: 진짜 받아주신 네. 거예요? 아니,
2: 그럼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1: 투자금
2: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0: 언제부터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네. 배당 받을 수 있습니까?
1: 배당이요? 저 엔젤 투자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엔젤 투자는 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 맞아요.
0: 회사가 잘 나가고 투자하시 아니 좋아요 좋아요
1: 엔젤
0: 제가
1: 투자.
0: 천사 같은 세 분이니까
3: 선배님
1: 자 이거 딱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0: 말은 엔젤 투자인데 약간 강탈당한 느낌도 들고 우리 상무님은요?
3: 상무님. 저는 네. 제 스스로 잡무라고 부를 정도로 잡무가 많아요.
1: 상무님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3: 저 뭐 MR 맞아요. 편집하고 그런 모든 작업은 제가 다 맞아요.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참 새벽에 집에 가도 이제 그거 하고 자야 되고 그치. 막 이제
0: 재밌죠. 근데 이런 걸 언제 해봤어?
3: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면은 재밌는데 좋아해요. 뭐 이제 음악 작업하는 거니까 뭐 사실 뭐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제가 가져도 되나요?
0: 죄송한데요.
1: 이거는
0: 한 분씩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예, 오디오가 물리니까요.
1: 각자 자기 얘기만 해.
3: 예. 그런 자잘한 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요.

0: 어쨌든 우리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남 대표님이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1: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5만 원씩 엔젤 투자를 받으면 네. 자금통에다 넣어놓고 예. 시야를 위해 쓰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제가 이거 총무 겸 이거 써놓을 거예요. 5만 원 이렇게.
1: 네, 아, 네. 네. 얼마든지.
0: 어, 1022님 시야 엔터 빨리 상장해야겠네.
1: 내가 상장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2: 그러니까 5만 원인데 상장 언제 할 수 있을까요?
1: 다시 태어나야 되나?
3: 아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열심히 그럼요. 모아보면 또
4: 그럼요 그럼요 네.
0: 상장하면 엔젤 투자자도 잊으면 안 돼요.
3: 아유, 아유 그럼요
1: 그럼요
3: 1호 투자자님 있잖아요.
1: 맞아, 1호 있잖아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영광입니다. 와. 자, 이번에 음원으로 하나 더 들으려고 하는데 예전 곡 가운데 하나 또 하나 뭐 골라주시겠어요?
3: 아, 저희가 또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또 앨범이 네. 나왔으니까 네. 저희 데뷔 앨범에 맞아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이 곡으로 최단기간 그때 당시 1위를 했어요. 네. 여인의 향기라는 곡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여인의 향기 들을까요? 여인의 향기 말고
3: 아닌가요?
0: 여인의 향기는 아까 들었잖아요. 네.
3: 아, 저희가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0: 다 듣고 최단기간 또 다시 듣자는 줄 알았어요.
3: 아이빌리브 이 분위기 살려서 미친 사랑의 노래
2: 들어봅시다.

0: 자, 미친 사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쯤에 그 구두?
1: 네.
0: 구두란 노래가 그 이쯤에 불렀던 노래인가요?
2: 요 바로 전에요.
0: 바로 전에.
3: 1집에서.
0: 네.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1: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진짜. 손이가 흔들릴까봐.
2: 네네네.
0: 맞아요. 네, 막 그
2: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요.
0: 그 약간 그 템포가 있는 마이너가 약간 시아의 이제 원래 색깔이라고 네. 하지만 저한테는 그 노래가 굉장히 그죠 임팩트가 남자? 컸거든요.
1: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 신기하게 뭐 남성분들이 유독
1: 그런 좋아하세요.
0: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마음을
2: 네,
0: 한
2: 네,
0: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뭐지,
0: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마주치면
2: 네.
0: 혹시 마주치가 몰라서 뭐 구두도 높은 거 신고 막 네. 화장하고
1: 예쁘게 나보고 흔들리라고.
2: 맞아 맞아. 네.
0: 혹시나 우연히 만나면 네, 나보고 네, 흔들리라고.
2: 네. 맞아요.
0: 그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면 내 옛날 여자친구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어디선가 기다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
3: 그런 입장은 또 생각을 못 해봤어요.
0: 그런 로망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주는 느낌.
1: 그런 뭔가 약간 남자의 첫사랑은 뭐 무덤까지 간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2: 뭔가
1: 그런 게 있나 봐.
2: 그런 게 있나 보다.
0: 그걸 모르고 노래하신 거구나.
2: 아 저희 아무것도
1: 저희
2: 몰랐죠. 그냥 진짜 여자의 네. 마음으로 그냥
4: 아니,
2: 이렇게
4: 왜?
2: 했었던 거라.
4: 힘든데 바쁘다 술 마시면 어떻게
2: 그쵸 맞아
4: 울고 하라는 거야
2: 그쵸
0: 이해 못하면서
2: 이해 못하면서 그냥 불렀죠
4: 왜 바쁘다 술을 마시라는 거지
2: 맞아 그때 맞아요 어렸으니까
0: 너무 그때 몇 살 때였어요
2: 그때가 20살
0: 네. 진짜 애기 네. 때였구나 네. 그 뭐 짙은 화장을 하고 뭐 약간
2: 맞아요,
0: 그럴
2: 맞아요.
0: 그럴 때가 아니구나
2: 맞아요
4: 해봤자 클린앤 클리어 막 이런 거 챕스틱 니베아 챕스틱 이런 거 에뛰드 막 이런 거
0: 그 상표명은 좀
2: 아예예
0: 예. 근데 가사에
4: 죄송합니다.
0: 대해서 예예 예. 다른 노래 가사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서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I Believe는 확실하게 가사 이해하고 부르셨겠네요.
2: 아,
0: 남 대표님.
4: 네 완전히 저 그 자체입니다.
0: 본인이 작사를 하신 거죠?
4: 맞아요.
0: 우리가 그때 기름. 만난 것도 저작권 협회에 이제 그
4: 맞아요.
0: 저작권자로서의 등록하러 오셨다가 만나가지고
4: 맞아 그때 14년 만에 낸 그 헤일로라는 앨범 작사도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0: 네.
4: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고 등록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2: 이렇게 비싸요?
4: 그랬나?
0: 그때 할인 좀 해드린 것 같긴데 아닌가?
4: 2만 원인가?
2: 2만 원.
0: 그건 모르겠고.
4: 2만 원 할인 비싸다 이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그때 뵀잖아요.
0: 네,
4: 그때
0: 네.
4: 이후로 이제 하나씩 해서 최근에도 삼겹살송을 만들었고
0: 네.
4: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빌리브는
0: 예.
4: 제가 진짜 이 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는데
0: 네.
4: 마치 운명처럼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랬지.
2: 맞아. 저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4: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진짜 이제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0: 네.
4: 그리고 일을 막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도 너무 많았고
0: 예.
4: 그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많이 무너지고 그 끝에서 정말 다시 일어나려고 정말 많이 힘을 냈거든요.
0: 네.
4: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아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하는 날도 오고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말아달라고 많은 꿈을 꾸시는 많은 분들과 무언가를 삶을 이렇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와 세상이 진짜 나한테 너무한다. 너무 못됐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았거든요.
0: 네.
4: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꼭 일어나서 나는 나를 믿고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4: 저의 자전적 메시지를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0: 네.
4: 다시 넘어지는 순간들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0: 네네.
4: 그런 바람을 담아서
0: 아유,
4: 썼습니다.
0: 예. 아니 우리 그 옆에 동생들은 예, 그러니까
4: 네.
0: 그 임원들은

0: 네. 전무님, 상무님은 우리 대표님의 가사가 어땠어요? 딱 접하는 순간.
1: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너무 깊은 공감이 됐고 좀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 저희가 되게 열심히 막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 되게 공들여서 막 참여해서 맞아요. 했던 맞아요. 곡이에요.
0: 언니가 써준 가사는 맞아요. 처음 불러본 거잖아요.
2: 네네네. 네.
0: 그쵸, 그쵸. 은지 씨는 어떠셨어요?
2: 이게 그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일어나 힘을 내 이런 거라서 굉장히
3: 그냥 직설적인
2: 직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곡이다. 그리고 또 각자만의 그런 사연들도 다 있고 그런 경험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또 각자로서도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0: 아, 예.
2: 네, 그래서 이거 부를 때 사실은 다들 컨디션도 안 좋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3: 마지막, 네, 거의 마지막.
2: 마지막쯤이어서 저희 뭐 녹음을 몰아서 해가지고
0: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 했다고요?
3: 아니, 3주요.
0: 3주?
2: 야, 네, 녹음을.
0: 그러니까요.
2: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여서 다들 정말 힘든 네. 상태였는데 이제 그 이런 가사들을 보면서 더 힘을 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네. I believe 하면은 사실 신승훈 씨의 I believe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앞으로는 그 옆에 같이 시아 노래까지. 예.
3: 지금 이 시대상에 필요한 얘기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잖아요.
0: 예, 예.
3: 지금 사시는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4: 젊은이라고 하니까 너무 할머니 같아.
3: 그래서 그냥 저는 부서진 시간들 속에서도 본인을 결코 꼭 믿어줬으면 좋겠다.
0: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네. 웨스턴 가드님께서 스튜디오에 산소 부족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니면 산소 같은 분이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산소 과다입니다. 지금.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1: 네.
0: 저거를 좀 해야 되겠다.
4: 라이브.
0: 아니.
4: 라이브.
0: 이행시.
1: 이행시.
0: 이행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1: 네.
0: 일단 자체 예선을 거쳐서 네 분씩 총 두 조로 나눠놨어요. 총 여덟 분인데 각 조에 한 분씩 1등을 뽑아가지고 선물 드려야 되는데 뭔가 지금 뭐 남 대표님 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3: 이따가 하겠습니다.
0: 이따가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1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한 분이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고 다른 분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네.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먼저 1170님이십니다.
5: 시! 시아가 완전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6: 야!
5: 야무진 곡들로 가득 채운 정규 앨범 만관부.
0: 오. 오.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시야다 보니까 네. 시! 야! 어디 싸움 되는 것 같아.
2: 한 글자씩 하니까요.
0: 그러니까.
2: 네, 네, 네.
0: 야! 시였으면 진짜 싸울 뻔했다. 자, 5316님.
7: 네.
6: 시!
3: CD 플레이어로 밤새 들었던 그 시절 목소리.
6: 야!
3: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달래준 나의 스타 시야.
0: 예.
3: 오, 잘하셨다.
0: 큰일 났네. 뒤에 내용이 안 들어오네. 시! 야! 1555님.
3: 네. 예. 시작.
6: 시!
8: 시야라는 이름 하나로.
6: 야!
8: 야무지게 청춘 한 페이지를 채웠다.
0: 야무진 이행시였어요.
3: 시다시.
0: 네. 네. 마지막 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세 분이 예, 문만 띄워주세요. 6254님.
6: 시.
0: 시간장처럼 쭉 활동해 주실 거죠?
6: 야.
0: 야호. 자, 이렇게 네 분의 이행시를 읽어드렸는데
1: 네.
0: 한 분을 뽑아주세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이 제일.
4: 시. 저는 2번.
3: 저도.
0: 이봐?
3: 네.
4: 5316님.
3: 약간 되게 리얼해요.
4: 네. 정말 그 시절에 네, 정말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시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전해져서
0: CD 플레이어로 밤새 들었던 그 시절 목소리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달래준 나의 스타 시아. 진짜.
4: 그쵸, 너무 진짜. 좋죠.
0: 네, 너무 좋다. 5316님.
2: 그 시절의 그 내용이라서
3: 리얼해요. 진심이 그래. 느껴지네요.
2: 네. 네.
0: 자, 1조의 장원은 5316님이시고요. 바로 2조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네.
0: 2조도 요령은 같습니다. 자, 먼저 3496님.
6: 시!
5: 시킬까 말까 고민할 때는
6: 야!
5: 야식이 정답입니다. 야식 시켜!
0: 떡 시킬까 떡?
3: 떡?
2: 너무 맛있다.
5: 뭐든 좋을 것 같아요.
3: 떡 주세요. 네.
0: 종이배님. 네.
6: 시!
3: 시야도 떡 먹을래? 아니면 나랑 사귈래?
6: 야!
3: 야, 나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
0: 아, 이 정도는 알.

0: 이거 들이대야지
1: 아,
0: 세상에. 큰일 나겠네.
1: 그,
0: 자, 위대한 개차반님.
2: 씨!
3: 시부야 부녀회장. 어머.
2: 야!
3: 야노시오.
2: 멍미.
0: 재밌었어요.
2: 네.
0: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2: 네.
0: 재밌었어요.
2: 선배님.
0: 예, 계절 그리기님.
2: 시!
0: See you again.
2: 야!
0: 야리가또 고생. 이게
3: 뭘까요?
0: 자, 네분 가운데 한 분도 뽑아주세요.
3: 다시 돌아와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 거잖아요.
2: 그러니까
0: 아,
2: 야리가또 고자이마스.
3: 맞아요.
2: 아, 영어랑 일본어구나.
3: 네.
2: See you again.
3: 글로벌하고 좋네요.
2: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어떤 거? 어떤 거?
2: 뭐였지?
3: 저는 4번.
4: 그러니까.
3: 네.
0: 그냥 직관적으로 딱 눈이
2: 저도 그냥 4번.
3: 저도 4번.
0: 그래요, 4번.
3: 네.
0: 다시 앵콜하기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계절그리님 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는 의미로 적어주신
3: 네.
0: 계절그리기님
2: 계절그리기님
0: 예, 단문 50원 네.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런 생각을
0: 네, 처음에 저는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져요.
2: 아,
0: 버전이 두 개잖아요.
3: 네 맞아요.
0: 처음에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3: 네.
0: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2: 맞아요.
0: 바람에
2: 맞아요.
0: 조회수 조금 손해본 것 같아서
3: 맞아요.
0: 안타깝기도
3: 맞아요.
0: 하고
3: 많이 손해봤어요.
2: 많이 긴급동으로 올라갔었고
0: 네.
2: 그걸 타면 이제 막 100만원 금방이었는데 댓글도
3: 네. 아,
2: 100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렸어야 돼서
0: 아.
2: 너무 속상해서
3: 그쵸.
2: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0: 근데 바로 네. 또 세 분 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버전은 어, 그 누구시죠 그분이?
2: 아이키님이요.
0: 아이키님.
2: 네, 네,
0: 네.
2: 네.
0: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혼자
3: 네,
0: 완전.
3: 네. 맞아요, 맞아요.
0: 캐리하시네.
3: 너무 멋지게.
2: 네, 네
0: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
2: 너무 네, 멋있죠.
0: 네, 근데 이제 그 조회 뭔가 다시 재업로드하는 이슈 네. 때문에 아쉬웠는데 바로 또 세 분 버전이 올라온 거
2: 맞아요.
0: 보고
2: 맞아요.
0: 다 잊었어요.
3: 아.
0: 네, 그거 보면서 제가 술도 못 마시는데 술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3: 감사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그
2: 와,
0: 컨셉
2: 감사합니다.
0: 자체는 어, 어떤
2: 그건 이제
0: 네.
2: 약간 몽환적인 노래가 약간 몽환미가 있잖아요.
0: 네.
2: 가사도 그렇고 음악 멜로 뭔가 사운드도 그렇고
0: 처음에 그 기타 따라다라
2: 따라다라 약간 컨트리 팝 느낌도 있는 곡이거든요.
0: 약간 세기말 느낌 세기말 느낌이 좀 나요.
2: 네 맞아요.
3: 네.
2: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몽환적으로 풀어내고 싶었고 그런 여러 야경들의 컬러풀한 그런 색깔들을 뭔가 기대와 희망 같은 그런 것들을 담은 거예요.
0: 네.
2: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되게 멋있게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지 못했던 보여드리지 못했던 농익은 모습으로
3: 비웃으시는 거예요?
2: 아니야. 아닙니다.
0: 이게 농익는다,
2: 네.
0: 농익었다는 표현이 되게
2: 네.
0: 큰 칭찬인데 이게
2: 맞아요.
0: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2: 맞아요.
3: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스스로 얘기하시네요. 근데 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2: 네. 왜냐면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0: 예.
2: 그런 성인이 됐잖아요.
0: 어른이 되었죠. 어른이 완전.
2: 네, 네, 완전.
3: 그렇죠.
2: 그렇죠.
3: 예.
2: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그런 표현들을 해보는 게 그렇다고 뭐 야하진 않잖아요. 저희.
0: 아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2: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성숙한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고
0: 네네.
2: 그 이 노래가 사실 듣자마자 되게 사람을 심장이 되게 뛰게 만들잖아요.
0: 네네.
2: 그런 비트도 그런 뮤직비디오 미감에 많이 묻어나게 좀 여러 야경을 여기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컬러를
0: 네.
2: 이용해서 이 노래의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0: 네. 또 다 만족하세요 세 분 다?
3: 네.
2: 네. 네. 너무 잘 예쁘게
4: 좀 잘 해보지 않았던 맞아. 컨셉이었는데
0: 네.
4: 이제 노래에서 주는 어떤 진짜 그런 성숙함 그리고 또 멋있는 느낌들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도 되게 재미있고 네, 즐거웠던 경험
2: 약간 레트로하기도 하잖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 분이 직접 회사 시아 엔터테인먼트 설립하시면서 말하자면 그 채널도 새로 파신 거죠?
3: 네.
2: 네,
3: 네
2: 맞아요.
3: 맞아요.
0: 저도 구독자예요.
3: 아,
0: 네.
3: 감사합니다.
4: 오자마자 그 구독자라고 얘기해 주셔서
0: 예,
4: 너무
0: 예.
4: 감사했어요.
2: 대단하신 분이다. 엔젤 투자.
3: 아, 그러니까. 최고의.
0: 자, 그러면
3: 우리의 최고의.
0: 그러면 이제 저희 이음 가족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 라이브는 솔직히 말하고 라이브는 처음 들어요. 그것도
2: 아.
0: 바로 앞에서 세상에. 와. 예, 스테이라는 곡 뭔가 어,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그냥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냥 젖어들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과연 또 라이브는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과 예,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제가 청할게요.

0: 아, 노래가 너무 짧아요. 한 15분 하면 좋겠어. 아, Stay. 예. 시아의 이게 이제 더블 타이틀곡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곡인 거죠?
1: 이게 네, 메인 네, 타이틀.
2: 이게 메인. 네. 네.
0: 그리고 메인 타이틀. 예.
2: 더블 타이틀곡은 이제 봄처럼 그댄.
0: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바람 무범 님께서 드라이브 생각나는 곡 해 주셨고요. 9663님은 도시 밤야경 즐기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겠다. 예, 댓글 맛집님은 크 얼씨구나. 나무님 목소리가 천상이네요. 2861님 이게 라이브라고요? 세 분 CD 삼켜 드신 것 같은데 어서 뱉어내세요.
3: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앞에
1: 앞에 못했잖아요. 몇 글자 못했고
2: 너무 제 인이어가 지금 요즘 좀 말썽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0: 저 되게 고가의 인이어일 텐데.
2: 그러니까요.
4: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아직 수리를 못 맡겨가지고.
2: 아, 네.
0: 그래서 예예. 예.
2: 제가 막 앞에 좀
4: 괜찮아요. 라이브를 못해서 키도 맞추다가
0: 전혀 몰랐어요.
2: 네. 아, 정말.
0: 러백의 미기 알려주신 거죠. 예.
2: 네.
0: 아 세상에 예. 5326님께서 저 노래방에서 시아 노래 부르고 노래방 사장님한테 박수도 받고 서비스도 30분 받았었대요.
2: 우와. 뭐, 왜지?
0: 못해.

0: 못해서인지 잘해서인지는 알아서들 생각하시길.
1: 이거는 잘해서겠죠.
2: 네, 그렇죠. 박수도 받으셨는데. 네. 네.
0: 그 못하는 우와. 노래를 더 듣고 싶어서 30분 주지는 않으시겠죠.
2: 그렇죠. 맞아요.
0: 아, 1033 이건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서로에게 멤버들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각각 어떤 동생이고 어떤 친구인지.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 1시간 갈 수도 있는 건데.
3: 그러니까요.
2: 맞아요.
3: 짧게.
1: 짧게.
0: 키워드만 살짝 담아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성우님?
2: 아, 그냥 이제는 뭐 그냥 가족이죠.
3: 맞아요.
2: 네. 사실 그 맞아. 단어로 설명하는 게 가장 짧고 굵을 것 같은데 팬분들도 그렇고 네. 저희도 그렇고 저 이제는 가족인 맞아요. 것
0: 네.
2: 같아요.
0: 네.
1: 야, 지금 처음부터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자매처럼 막 꽁냥꽁냥 하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모습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3: 그리고 이 여기 저희가 이런 이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0: 네, 네.
2: 맞아요.
0: 네.
2: 맞아.
3: 그냥 유일한 예. 네. 유일한 이제 팀인 거죠.
0: 어마어마한 네. 재산이기도 하고
3: 그럼요.
0: 복이기도 네. 하고 네. 네. 축복인 거죠. 제가 이 그 방송 원고에 나오는 질문들은 뭐 많이 주로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을 내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년 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3: 네.
0: 떨어져 지낸 기간이 꽤 기니까 살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5년 만에 만나서 아 이런 건 좀 달라졌구나 싶은 게 뭐 의식이 되든 안 되든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대로네. 이 사람이 이게 그대로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이어서 그런 면들이 혹시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요.
1: 다 근데 그대로예요.
3: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예전에는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토크하고 이런 데서 사실 앞에서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숙소 생활하거나 저희 집에서 잠깐 살고 이럴 때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뒤에서.
2: 맞아, 맞아.
0: 네.
3: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 아, 예.
3: 원래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별거 아닌 거에 막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냥 너무 똑같다. 술 못 마시는 것도 똑같고 삼겹살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2: 맞아.
3: 것도 똑같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맞아, 좋아하는 맞아. 것도 똑같고 뭐 똑같고
0: 오히려 그 네. 15년이라는 공백이 현 시점에서는 네. 뭔가 채워갈 게 많은 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20년 동안 활동했으면 이렇게 친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오히려. 그리움이 좀 맞아. 깊다 보니까
0: 네.
2: 더 맞아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더 깊은 마음을 나누려고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얘기할 그래요. 것들이 있고 서로 어떻게 지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또 교류를 하면서
0: 네.
1: 더 그런 관계가 또 애틋해져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3: 못 만난 네. 시간만큼 좀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0: 네.
3: 뭐 아까 막 투덜댔지만 막 대표 힘들어요 막 이랬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멤버들 좋은 쪽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진짜 노력하기도 하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0: 예,
3: 네.
0: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네. 우리 남 대표님도 네. 이행시 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자.
3: 근데,
0: 생각나세요?
1: 네.
2: 생각나는데
3: 여기 누가 약간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2: 그래도 해봐요.
0: 그래도 그럴까요? 오리지널 들어봅시다. 네. 그럼
2: 띄워주다.
1: 자,
3: 시 시의 정규 앨범 4집에 나왔대.
1: 야
3: 야호.
0: 자, 우리 저 PD님 이분 저 떡 받으실 만해요 안 해요?
1: 오케이.
0: 그럼 저희가 매니저님 번호로 해가지고
1: 야,
0: 네. 원래 한 번도 출연자분께 네, 드린 적이 없었는데
1: 진짜요?
0: 이번엔 드릴게요.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 잘게들
1: 저는
2: 아니 너무 다
1: 아낌없이 주는 나무
0: 알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이렇게 아니다. 저희가 따로 따로 구매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2: 청취자분들 드려야 되니까.
1: 맞아. 네.
3: 혼나셨네요.
0: 네. 밖에서 네가 뭔데 마음대로 줘. 약간. 제가 이래요. 예. 제 돈으로 사서 드릴게요.
1: 너무 좋아.
0: 자, 그 앨범 이번에 앨범이 네. 앨범 이름이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3: 네. 네.
0: 뭐죠?
3: First Again.
0: 예, 저는 뭐 대충

0: 짐작은 가는데 예, 어떤 다짐을 담고 있을까요?
1: 같이 시작 처음처럼 다시.
0: 아직 입이 잘 안 맞네.
2: 예, 저희가 잘 안 맞아요.
1: 하면서 맞추고. 예. 아, 이게 달라진 점이다.
0: 예, 예.
1: 옛날이랑.
2: 옛날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연습 네. 이런 아. 얘기하기 전에 막 연습도 맞아, 많이 하고 맞아. 그랬는데 맞아.
3: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이러니까 있었는데.
0: 한번 다시 하죠, 그러면. 시작. 시작.
4: 처음처럼 다시.
0: 처음처럼 다시. 네. 처음처럼 다시라는 의미도 되지만 제가 또 하나 살짝 비틀어 보자면 다시 해서 처음. 네. 아.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해서 이게 처음이다. 네, 옛날에 네. 처음 있었지만 네. 두 번째 처음. 예, 예. 네. 그런 의미.
1: 그래서 만들어 주신 노래를 해 나와서 여러분들과 예.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죠? 공연도 있다고.
1: 아, 네. 네. 저희 콘서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0: 아, 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1: 8월 29일부터 서울에서 시작하고요.
0: 네.
1: 그리고
2: 네, 그리고 9월 5일
1: 네.
2: 부산에서 네. 만날 수 있고요.
1: 네.
3: 그다음 며칠이죠?
0: 전무님.
2: 잠깐만. 아니 지금 그 참 헷갈리네요. 저희가 2주 텀 있을 때가 있고 1주일 텀 있을 네. 때가 있어서
3: 9월 12일이
2: 9월 12일이요?
3: 12일이 네. 대구
2: 9월 12일 대구에서 하고요.
0: 네. 검색하고 있어.
2: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명절이 있어서 저희가 좀 텀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10월로 넘어가서
1: 네.
2: 청주 수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제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고
1: 네.
0: 더,
1: 네.
0: 더
1: 제가 네, 브리핑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네. 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서울이고요. 네. 30일 네, 네, 서울. 이틀 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부산 9월 5일 토요일 네. 부산 KBS 홀에서 합니다.
0: 네. 지역까지만 말씀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0: 네.
1: 대구 9월 12일 토요일 하고 대구에서
0: 네.
1: 청주 10월 9일 금요일 날
0: 네.
1: 합니다. 그리고 수원이 10월 17일 토요일 날 합니다.
0: 아, 네. 팬분들이 네. 얼마나 좋으실까.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CI 네. 콘서트를 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1: 네.
0: 그래요. 1170님께서 시아 정식 토크쇼 런칭 해야겠어요. 대표님 진행시켜.
1: 이거 괜찮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 이게 토크쇼가 될지 저희 네. 그냥 수다방이 될지 모르겠는데.
3: 맞아.
1: 근데 이게 콘서트로 오시면
2: 그쵸.
1: 네. 네. 진짜 조금 더 이제
3: 좀 더
1: 리얼하게
0: 네. 네. 예.
3: 과거 재미있는 시간을
0: 과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열려있는 네. 그런 무대를 네. 만날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진짜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한 분 한 분 예. 간단한 매진만 예. 전무님
3: 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세준 오빠와 이은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팀으로 또 오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0: 네.
3: 오늘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0: 아, 그러셨어요?
3: 네, 네. 저희가 그냥 진짜로 다 하는 거 다 받아주시고 너무 더 예쁘게 봐주시고 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고요. 엔젤 투자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3: 최고예요.
0: 무엇보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네. 신이 많이 났어요.
3: 아, 네.
0: 예.
3: 아, 네.
0: 그리고
3: 너무 3번이. 행복했습니다.
2: 저도 이제 혼자 나왔을 때 이제 당연히 시야에 관한 질문도 하셨고 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제 스스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이은밤에 인사드리러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0: 예.
2: 시아 정규 4집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래야죠. 그리고 네. 대표님. 예.
1: 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진짜 선배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진짜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렇게 막 순수하게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아가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0: 네.
1: 이제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많은 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1: 엔젤 투자랑 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필요할 때 올게요.
0: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공연 네. 잘하시고
1: 네.
0: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네. 꼭 네. 와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초대하겠습니다.
0: 네.
3: 네. 네. 꼭 와주세요.
0: 꼭
1: 네. 네. 네.
0: 저희 스태프도 같이
1: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0: 자 끝곡 그 앨범 정규 앨범 가운데 하나 또 골라볼까요? 마지막 곡으로
1: 네. 네.
2: 계절은 돌고 돌아라는 곡인데요. 네. 시아를 예전에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또 굉장히 이 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네. 이 곡이 왜 타이틀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 곡도 정말 좋은 곡인데 그치. 아쉽게 타이틀에서 탈락한 곡이에요.
1: 그렇구나.
0: 정말 저희가 돌고 돌아 15년 만에 어렵게 이렇게 앨범이 나왔는데 그 마음 가득 담아 또 밝은 곡으로 돌아왔어요. 계절은 돌고 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세 분에게나 팬들에게나 너무너무 지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은데 마음껏 누리시면서 건강도 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한철 씨의 노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아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이 시간대에 경험하기 힘든 텐션이었죠? 예. 우리 스태프들이 다 기가 빨려가지고 지금 다크서클이 되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국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때는 1971년 충남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에서 배수구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백제왕릉이 발견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돌로 만든 짐승 형상이 있습니다. 머리 한가운데에는 쇠로 된 뿔이 있고 몸통 옆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상상 속 동물이죠. 아마도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넣었을 텐데요. 이 동물을 진묘수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요. 백제문화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신비의 동물 진묘수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공연의 주제의 음악은요. 미남당이라는 드라마 주제곡 부채춤을 춘다를 개사하고 편곡해서 만들었어요. 웅장하면서도 흥겹고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 4인조 퓨전 국악밴드 고니아 그리고 소리꾼 유태평양이 함께합니다. 백제춤을 춘다 들어볼게요.

지분다 백제 지분다 백제 지분다 백제 지분다 백제 지분다 요술 빛이 난다 요술 빛이 난다 영원 불꽃 주인 손길 요술 빛이 난다 이 땅 위에 새겨지리 진교수의 전설 청산초록 길 밝혀라 요술 빛이 난다 온 세상이 무너져도 묘수 따라 가

수가 없어.

수백 년간 백제의 비밀을 지켜온 수호자 진묘수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장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들려준 백제춤을 춘다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자, 제주소년의 홀로아리랑이 선곡이 되어 있네요. 예,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푹 숙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위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해입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곳이라서 생명의 뇌라 부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뇌인데요.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세 번째 뇌, 그걸 우리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고도의 정신기능, 창조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이고요.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평등, 정의, 사랑과 같은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이 세 번째 이성의 뇌에 있는 각성 중추를 자극하는데 좋은 문학 작품과 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오늘 산책길에서 그런 음악, 자진한잎 중에 계면두거를 새롭게 연주한 음악 듣겠습니다. 권성택의 집박,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진한 입 중에 계면두거 들으셨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의 새로운 편성, 새로운 방식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3월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녹음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에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생명의 뇌이고요. 두 번째 중간 뇌가 이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세 번째 뇌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대뇌피질부가 있는 전뇌로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죠.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인간 고유의 뇌라서 인류의 뇌, 인간의 뇌, 이성의 뇌라 부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추론

떠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정의, 평등, 사랑 이런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게 한 게 바로 세 번째 인류의 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려고 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세 번째 이성의 뇌의 역할인데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도 이 세 번째 뇌 담당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일도 세 번째 뇌를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입니다. 중거라고 하는 이름, 중간 부분을 높게 들어 노래한다 해서 중거라 부르는데요. 중간이라 해도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고요. 초장의 12번째 박부터 높이 들어서 노래합니다. 산촌의 조용한 밤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다소 쓸쓸한 서정을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산촌의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11일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에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시비를 열고 하늘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오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여름이네요. 오늘 수군가 중 한 대목을 들려주시면 기운 차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오늘 기운이 없으신가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 기운 차리신다고 하니 후반부에 수군가 중에 한 대목 골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생방송은 왠지 더욱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또 더 반가운 마음 저도 드네요. 네, 두 분 오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 처용무 반주음악입니다. 신라시대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처용설화인데요. 처용설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수록돼 있습니다. 신라 헌강왕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울산 지역에 해당하는 개운포 바닷가로 왕이 놀러 나갔죠. 그런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주변이 어두워지자 일관이 말하기를 이건 동해 용의 짓이라서 좋은 일을 베풀어야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왕이 마침내 용왕이 아니라 왕이 용을 위해서 절을 짓도록 명했고요. 그러자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죠. 처용은 달밤에 거리에 나와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성과 짝을 맺도록 하고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역신이 와서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범하려 하자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그 모습에 감화된 역신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고는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이후에 역병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처용의 형상을 그려서 문간에 붙여놓으면 그 집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처용이 춘 춤이 처용무라 전해지는데요. 그걸 보아서는 원래 1인 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춤이 조선시대에는 다섯 방위에 해당하는 오방 처용무로 확대되고요. 학무연화대무와 합설해서 학연화대 처용합설무로 큰 규모의 춤이 됩니다. 오늘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제천에 이어서 신라성대 수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염불, 산하천리곡을 부르는 후대창사, 그리고 끝곡 웃도들이까지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서 처용무 반주음악이었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로 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지초실님께서 그와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어느 직업이나 공부에 열심히 하고 노년의 대화가 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쇠구슬처럼 늘 서로 부딪혀서 굴려야 녹슬지 않듯 뇌도 그런 것이겠죠 하는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뇌라는 것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할 때 더 많이 개발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오늘 누군가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감정이든 이성이든 뇌가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동해서 동의하기도 어렵네요.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처용은 화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분노 대신 관용과 예술로 상대방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낸 거죠. 처용의 이야기가 오늘 유난히 큰 울림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을 들으셨네요. 처용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역신이 와서 아내를 범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노로 유발이 될 텐데 정말 말씀대로 관용 그리고 예술로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죠. 오늘 마들째님께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으로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우리 정악 보허자 계통의 음악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보허자가 조선 후기 무렵 풍류방에서 현악기 위주로 연주되기 시작하는데요. 1572년에 옛 악보인 금압자보에 이 음악이 수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압자보에는 보허사란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옛 이름 그대로 보허자라고 표기하다가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보허사란 곡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이 특별히 우리 문인들의 애호곡이라서 여러 거문고 악보에 수록돼 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의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오늘 이 3종의 악기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하는 보허사 듣겠습니다. KBS 국악 반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36님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제 일요일 가진회상 전곡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니 긴 곡을 구름에 달가듯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잘 감상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가진회상 합주로 할 때 상현하고 밑도드리로 갈 때

다른 악기들은 윗도들이로 하는데 새피리는 윗도들이로 하나요? 윗도들이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정악이 나름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윗도들이 연주는 다 윗도들이를 연주하는데요. 간혹 새롭게 하고 싶어서 웃도들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윗도들이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문화의 여백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만나보려고 합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에 수록되어 있는 박송암 스님의 삶에 대해 쓴 글인데요. 부처님께 달리 무엇을 공양하랴 범패 박송암이란 제목입니다. 이 글은 1980년대에 스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월간 음악동화에 명인 명창을 찾아서에 수록됐던 거라서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던 1980년대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스님이 74살 때이던 그 당시 이야기인데요. 글을 발췌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범패 인간문화재 박송암은 전혀 노쇠해 보이지 않았다. 오척 단신이지만 혈색 좋은 동안에다 먹물빛 승복 안에 감추어진 어깨가 실로 탄탄해 보였다. 산새 소리를 뒤로하고 경내를 벗어나 사저로 내려가는 동안 스님은 사뭇 어울리지 않게 그날 오후에 열릴 아마추어 야구 결승대회 결과를 어찌 예측하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저 노구의 야구라니 나날을 그렇듯 젊게 산다는 것인가. 스님의 사전은 두 채의 집이 니은자 형국으로 앉아있는 아담한 규모였다.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은 송암 스님은 범패란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인 영산제 등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즉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 공양인 것이라고 문외한인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종류에는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이 있으며 그중 바깥채비는 짓소리와 헛소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 열자를 개송하는데 하루를 끌라 하면 하루를 끌고 한 시간에 하라면 한 시간에 하고 또 30분에 마치라면 30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범패라고 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잘라 정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천마디 또는 만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범패의 특징이었다. 범패는 봉원사에 입적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당시 봉원사에는 범패 스님들이 많았고 그 방면에 명인들도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 노장으로 이월하 스님을 꼽았는데 운 좋게도 송암은 월하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어찌나 진도가 빨랐던지 너무 서두른다는 꾸중을 달고 살았다. 가르치는 스님이 도리어 더 미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범패는 예나 지금이나 악보나 서책에 의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구전심수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어서 습득이 어렵고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 동음집도 있었고 체보한 악보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거듭 되풀이되다가 정한 데 없이 굴곡을 이루고 단성 선율로 나가면서 유장하기가 장강 같은 그 깊고 그윽하고 청아하며 유연한 범패의 맛을 악보가 다 그려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따르자면 제 소리와 제 맛을 내기가 지난할 수밖에 없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21살 때였다. 기회는 늘 우연을 빙자해 오는 것인가.

0: 큰 재는 을에 종일 계속되기 마련이었다. 그날도 밤 11시쯤 되자 종일 범패를 부른 어산 스님들이 모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영산제의 절차항 중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운수 상단 권공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범패를 가르치고 제를 지휘하던 스님인 어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몇 스님이 음을 틀려 화음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음을 틀린 스님이 쫓겨났다. 어장이 송암을 불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30여 분 계속되는 동안 그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불러냈고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것이 바로 송암이 범패승으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정식으로 데뷔한 기회였다. 내가 소리를 한번 냈다 하면 다른 소리가 다 죽어버렸어. 내 성음이 유난스러웠지. 소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청량하고 유려한 성음을 지닌 송암은 그 후 각종 제에 불려다녔고 바쁜 범패승의 길을 순탄하게 걷게 되었다. 그때가 아마 38살 때였을 게야 극단 청춘극장에서 소리를 했어. 용수를 쓰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라가며 내가 회심곡 한바탕을 부르면 아래 위층 관객들이 울음바다를 이루고는 했어. 1973년에 범패 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고 1977년에는 42표 가운데 38표라는 절대다수의 표를 획득해 봉원사 주지에 선임되었으나 한사코 사양하고 오로지 범패에만 전념해왔다. 신림동 장안사의 오송강, 봉원사 이수길 두 스님에게 범패를 전수시켰고 김구혜, 마이룬, 이원명 등 여러 스님에게도 범패를 지도해왔다. 새벽에 일어나면 범패를 구음으로 흥얼거리며 뒷산을 산책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 일과 중 가장 보람이 있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아직도 몇 시간 계속되는 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지녔다고 미소 지었다.
1: 지신을 전

무력 탐심 내지 마오 삼일 수심 천재 보여 백년 탐을 일조지니라 사흘이나 닦은 망을

좋다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색즉시공.

전진 모두 소용없고 북이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

나서 산 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천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내 효성함도 연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연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술인데 요술의탕 문무주공 삼강오륜 팔조먹

여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삼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나를 눈먼 소용이 어찌 볼까 지공무사 밝은 나를 높은 산에 먼저 뒀고

가는 데는 승성남녀 존비귀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제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이런 말삼 불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공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네 이고 등락

부부금실 해로 백년 하실 적에 술하자 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범패의 화청 들으셨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범패의 명인이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에 수록돼 있는 박송암 스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 달리 무엇을 공양하라 하랴 범패 박송암이란 제목으로 쓴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에 계시던 1980년대 스님이 74살 때의 이야기라서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는데요. 스님은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의 손자이고요. 그의 부친이 봉원사에 승적을 둔 운허 스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는데요. 13살 때에는 봉원사 앞에 간이 이발소를 차려서 봉원사 스님들의 머리를 깎는 일도 하셨고요. 경성호텔 사무원, 또 화공약품을 수입하는 무역중개회사, 또 양복점의 사무원 등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나이 19에 봉원사에 입적했습니다. 범패는 봉원사에서 배우셨고요. 평생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송암 스님 범패를 종종 들려주셔서 스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 반갑습니다. 송암 스님께서는 절대음감을 가지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셔서 범패를 아주 빨리 배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금과 아쟁해금 석대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삼중주 듣겠습니다. 발현악기 가야금 그리고 찰현악기인 아쟁과 해금 이 세 악기의 어울림이 궁금한데요. 오늘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산조 삼중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곤조곤 펼쳐나가는 진진한 대화 같은 그런 연주였죠. 세 분의 조화가 참 멋스러웠는데요. 산조 삼중주였습니다.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아주 예쁘게 핀 나팔꽃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연휴를 보내고 온 탓에 오늘이 마치 월요일처럼 느껴지네요. 힘찬 한 주 보내서요. 올해 처음 핀 나팔꽃 보내드려요 하셨습니다. 아주 예쁘게 핀 보랏빛 나팔꽃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 마당에 나팔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보라색, 진분홍색, 또 분홍색, 때론 파랑색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색깔도 예뻤지만 이 나팔꽃이 한 낮 시간이 되면 지잖아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팔꽃 보는 재미가 꽤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육구사사님께서 그런 어린 추억을 상기시켜 주게 하는 그런 사연과 꽃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검정콩님께서 빈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유유히 떠다니는 주인 없는 종이배에는 무임승차 개미들의 천태만상일까요? 잘도 흘러가네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 들려드린 음악 감상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세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수군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세계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이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등장인물로는 별주부, 토끼, 용왕이 있고요. 또 어전회의에 등장하는 여러 어류들, 그리고 별주부가 육지로 가서 보게 되는 다양한 동물들,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제시가 되죠.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내용에 몰입하게 되죠. 오늘은 수군가 중에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해 용왕이 영덕전을 새로 짓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내 병을 얻었고요. 선의도사가 내려와 진맥을 하고 약을 쓰지만 듣지를 않자 용왕은 화식을 하는 인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라 하면서 마침내

0: 토끼 간을 약 처방으로 내리죠. 그러자 그 간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용왕이 어전 회의를 소집합니다. 토끼를 데려올 신하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를 이면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이때야 남의 용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의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빈객이 전승만기였다. 주육의 장기시여 이삼일을 즐기시더니 영의 천의 역풍을 복중에 과히 세어 우연 특병하여 각가지로 약을 다 써도 효용 보지를 못할지 진세상간에 조그만한 태간이 약이 된다 하오기에 용왕이 토끼를 구할 길 없사와 혼자 앉아서 자탄을 하시는디 왕왕

0: 은호
1: 하하제
0: 혁해 만경박구
1: 하시오 하이
0: 백군이 후말리오
1: 하제

0: 예 묘언니
1: 아
0: 다시 우하이 통

힘없이 다니기라한 짐승을 내가 그 어찌고 하가 들어한 말이오.

조사 가로되 대왕 성덕으로 어찌 성공 제신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당고시었겄다. 이때 용왕이 수부조종 만조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도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었겄다. 성상은 그 성제는 도 판선비노 주소고징어 할

0: 대대 산성대로 모 방청사 조계 해운공방 평사청어 군수해 영담홍어 초부장조구 부별랑 정창 승례 정다리 가오 사우나 요리 근군 보조 상 순치 논치 준치 삼치 병치 가득 가오리까지 영을 돕고 그저 아빠가 아빠가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후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 지졸 면면 상구하여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달달지요
1: 다요제
0: 정은잉어가 열자가 오대 승상 거북이 나가며 헛떠하뇨 승상 거북은 지략이 놀랍다고 이 모두 다 대본고로
1: 다요타
0: 세상을 나가오며
1: 얼씨구

0: 장 당근 면도기 면 주일 삼기 끝까지 채무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는지 보내지를 못합니다.
1: 하이 좋지.
0: 수문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헌 현자오대 얘기나
1: 글쇼
0: 장수구대하고 호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에 까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날 살림 농돌이 입각기다 물에다 봉등 담시 그로털 그생겨 담물려대로 죽거드면 인간의 이질 백질 설사배아 피난디약으로 먹사군이 보내지는 보들이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신호호양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천수가마하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주

0: 바치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감이 있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나 내 쫓아라.

지공이라. 세상 흘러가 오며 어쩌라는 득집어다가 대왕전을 바치리라. 용왕이 마로 효준

0: 저기는 혀줄을 물고 서로도 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이 없이 묻고 죽게가 된지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디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하이. 슈, 하이.

0: 마시고
1: 나
2: 탕수를 올리거 날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 보기를 자라와.
1: 그렇지.
2: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은 그리 하여라.
3: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전회의를 소집하자 수국의 여러 신하들이 모였는데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별주부가 자청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 하고 상서를 올렸네요. 별주부가 토끼의 얼굴을 모르니 화상을 하나 그려달라 하고 청하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이었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저도 식물사진 보내드려요. 엄마가 키우시는 식물화분이에요.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세요 하셨어요. 양증맞은 화초들이 참 예쁘네요.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 연주 농부가 듣겠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농부가 기악 연주,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였습니다. 5619님께서 앞서 감상한 수금과 제를 문의하셨는데요. 강도근 제 이난초 바디 수금가입니다. 또 육자배기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날 범패의 명인 박송암 스님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19살에 봉원사에 입적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범패를 배우셨고 평생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범패를 부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에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진솔한 분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옛날 옛적 녹두를 잔뜩 심어 밭을 일군 한 영감이 있었는디. 그 영감을 녹두 영감이라 불렀겄다. 아 근데 요것 봐라. 뒷산 토끼들이 날마다 영감 밭에 와서 제 것인 양 녹두를 따먹는지라. 싹 드고 잎이나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똥똥똥 따먹는 토끼야. 내 녹두 따먹지 마래.

녹두를 따먹는 도끼에 골치 아픈 영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하는구나.

발등에 자두 얹고 손가락 사이사이 살구를 끼워넣고 입에는 홍시 물고 턱에는 배고이고 양겨드랑이에 사과를

시간이나 달라 토끼들이 영감 옆으로 살살 다가와서 어찌 죽었노? 코피 나고 입이 막혀 배꼽이 쑥 빠져갔다. 아이고 영감, 녹두심어 먹여주더니 우리더러 장사 지내달라고 녹두마 채워서 죽었구나. 토끼들이 녹두 영감 장사를 지내려고 자갈 치우고 질경이 뜯어 직넝쿨로 염을 놓고 머리에 둘러이어 거리제를 지낼 적은

녹두영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벌떡 일어서서 토끼 한 놈을 탁 잡아껐다. 이렇듯 한 토끼를 잡아들여 부뚜막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 붙일 부싯돌을 찾으려고 잠깐 자리를 떠날 적에 슬금슬금 다른 토끼들이 나타나서 솥단지에 빠진 토끼를 구해주는 뒤 때마침 영감이랑 딱 마주쳤겄다. 할렐레 할렐레 토끼 살려! 토끼가 달아난다 토끼가 달아난다 벽가리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치면 토끼가 달아나고 장독대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치니 간장독 된장독만 와장창! 조가지묵 날려몰라

녹두영감 토끼를 쫓다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토끼를 죽을둥 살둥 잡기보다는 칭이나 실컷 치고 놀다 보면 모두가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토끼 잡는 것을 포기한 녹두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토끼와 함께 어울려 한번 놀아보는디.

아동뱅이 군자지 규교의 의지뱅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있었고 삼척 유아라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려마는, 요선의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일동 여기를 인력으로 할 수가 있나. 전라도는 운병이 있고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을품에 박씨 형제가 살았으되 형 이름은 놀보요, 아우 이름은 흥보였다. 사람마다 다 오쟁이 육보인디 놀보는 오쟁이 칠보였다. 그 어찌 칠보냐 하면은 이놈이 밥꿈 먹으면 남한테 심술 부르는 보 하나가 왼쪽 갈비 속에 가서 장기 궁짝만한 것이 붙어가지고 병부줌치 찬듯 딱 이놈이 앵겨가지고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르겠다. 똘보심사 폴짝시며 술잘 먹고 싸

암잘하기 대장군 방 벌목시켜 오규방에 이사원 구삼설방에다 집 짓기고 남은 오적에 불 지르고 불붙는 뒤 부채질 새초분으로 불 지르고 생인 잡고 춤추기와 소대상의 주정내어 남의 지상 깨뜨리고 질까는 과갱양반 재고를듯이 붙들었다 해다지면은 내어줬고 이원 보면은 침도적질 지관 보면은 쇠감추고 새갓 보면 땀때 뜨고 좋은 망근 핀작근

0: 라면이 본세난 네 만못기와 글씨는 네 엽수시고 사지병어 비상없고 지주병이다 가래춤 뱉고 옹구진 가래 뜨고 사긋기만 작대기 자고 우는 애기는 발꾸락 빨리고 똥누는 놈 주잔치기 새암가상에 허방을 놓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겁사둥이는 돼지반 놓고 안진뱅이는 택견하고 이런 육실을 올림이 심술이 되어놓니 삼강을 아느냐 어쩌노를 아느냐 이런 단정을 맞을 놈이 심술이 이래노니 삼강 오른을 알며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이놈이 비오고 안개 다 붙인 날 와가리 성물 내가지고 제 동생 흥보를 부르는디 내 이놈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 형님 저를 부르겠습니까? 오냐 너 불렀다. 너 이놈 네 자식들 장계를 보내시면 손자를 몇 살로 짓겠니? 너희놈 늙어가는 행만 믿고 집안에서 할 일 하나 없이 뛰어똥뛰어똥 슬슬 돌아다니는 게 내 눈꾼대야 시어 보아줄 수가 없구나 이놈. 오늘부터서는 네 계집사식 싹 다리고 나가보라라.
1: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0: 용서고 뭐시고 쓸데없어 썩 나가. 넌 내 성질 알지? 만일 안 나가서는 이놈 사륙지함이 날 것이다. 썩 나가!
1: 흥보 듣고 기가 막혀 놀보 앞에 가꾸러 없죠. 아이고 여보 형님 피란간 나가라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이거 엄동 서른 봉어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지지산으로 가오니까 배에 숙제 줄여 죽었던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형님 한 번만 통촉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단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복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들어보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역에다 거여가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보가 부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어디 간지 이게 없어서 잘 가가라. 울며 불며 나갈 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생겨놓은 내 거지 다툼 없이 평생 그 호의호시 먹고 있고 쓰고 남고 쉬고 먹고도 있고 남어 세상군별을 몰랐더니 흥보놈의 신세가 일조에 이르게 들 줄을 귀신님들 갈겼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가.

갈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경상도는 태백산, 전라도로는 지리산. 산중어가 사자 언제게 백물이 귀하가 이겨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로 갈까. 서울 가서 사자 언제게 경호를 모르니 있다구만 맞고. 충청도가 사역은 이게 양반들이 억시어서 살 수가 없은 이게 건두고 들어간다 말이야. 그럼 여랑 돌아다닐 적에 고을이를 찾아들면 객사 통대청도 조악이라 하야 보고, 빈불방아시리도 조악이라 하야 마누라식에 바보도 오면 고초장안이 얻어왔다고 텐배때로 때려도 보고, 흥보가 이렇게 풍마우십을 지킬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여랑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했는데 일간 초역입이었거늘 그 동네 사람들이 흥보 내외를 인권하야 그다가 몸을 잠시 으태가야 하실 적에 흥보 내외 근실은 좋든가 자식들을 낳았어도 깜빡이 하나 없이 아들만 또 구형제를 조롯이 낳겠다. 훈소를 막고 먹을 것이 없어노니 흥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거 어머니를 조르는데 이런 가관이 없든가 보더라. 한 놈이 나아니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나 죽겠어 밥 좀 주오 밥 좀 주오. 또 한 놈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시리떡 좀 해주시오. 그놈이 그 두 가지로 담는다. 따수면 따수하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시리떡이 달지요. 또 한 놈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국에다가 흐흔 쌀밥 좀 말아주시오. 또 한 놈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나는 거 연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누 산적 좀 해주시오. 먹어볼라요. 없다 그놈 입맛도 안다. 또 한 놈 나앉으며 없다 그놈들이 그 음식 타는 걸 해놓으니까 쇼기 니운니구나 죽겠구려. 나는 아무것도 말고 우유차나 한 그릇 뜨근뜨근 끼래주시오. 아이고 이놈아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린다. 흥보 큰아들놈이 쓱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아이고 이놈 만나는 왜 코 안 뚫은 코동부살이 목성음으로 어미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 오고 날 장가 좀 들여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손자도 안 늦어가요.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계가 여태 있으며 중원 가장을 헐베끼고 어린 너희들을 베끼었느냐.

불이 난다. 이놈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흥보가 들어오더니만은 시끄러. 집안에서 옆에 내가 항상 양앙 울면 재수가 있어야지. 그 울지 말소. 나 오늘 읍에나 좀 갔다 내올라네. 아니 읍에는 뭐 들어가신단 말이오? 환자심이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내야 할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에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저앉았더니 함부로 가지 마시오. 요망시럽게. 아 그건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그런 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지. 내 갓 좀 내워서 가서는 따두었어요. 아 뒤안 귀뚝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가서는 귀뚝 속에.

0: 쏟아주신단 말이오?
1: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 조대비 국생이 났는디 어떠한 친구 한 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하다고 나달에 콘체 시리아 되그리요.
2: 아, 이 사람아,
1: 내 정상에 지금 갑방에 몇 개 뜻이 있을 수 있나? 끄실려면 끄실려시려고 그 규뚝 쓰고 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디다 또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이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하고 있다 시방. 달기장은 장 아닌가? 덕석군에게 내 조대도 좀 내오고 흥부가 체림체림을 차리는디 절대 부러진 흠팔이 우세가 끊을따라서 빈자 떨어진 흠만큼 과불관자 중덩줄 통나게 졸라매고 자락 떨어진 흔종초막 열두도막이 은뜻 흥복동 눌러뜨고 세살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성시로 선초달아 활활활활 붙이면서 죽어도 양반이라.

삑삑 내려오다가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길 것다. 환사오방하고 그 인사할 일이 걱정이요. 하쇼를 하자니 나는 반남박가 그 양반인데 내가 아직 미식하고 하소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오. 일을 어쩌고 하고 내려가다가 제 손에 자다 꿈 깨드더겠다. 옳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볼까. 질청 안을 썩 들으시니 아전들이 우 일어나며 아니 이거 박생은 아니시오? 알아봤지 그 알아봤지. 그건 네 아이라 가니 환사방 다퇴니라 생활하시고 예 우리야 다 편수만한 박생은 백시장 기운 안녕하시오. 우리 형님이야 여전하시지. 아니 박생은 어찌 오셨소? 환사오방한테 문의가 있어 왔지만은 겉들이실지 아닌지 모르지. 무슨 문의요? 권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심이나 주시면 갖다 먹고 가을이 착실히 갚아드리게 말은 거치실지 아닌지 모르지. 아 박생환 백시장이 부잔디 그 환자 자신한 말이 웬 말이요? 형님 것이라도 너무 여러 번을 갖다 먹고 보자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러실 것이요. 박생환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보실려오? 아, 돈 생길 틈은 팔고 말고. 박생환 곤장이 하나 뭐 맞아보실려오? 흥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만은 쓰바닥이 뺑도로 채돌하다 뜯어갔다. 아, 여보. 고을이라 찾아오니까 그 별안간 권장말이 웬 말이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권장일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의 성냥씩 열 개면 서른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장까지 제직이 놨으니 그 일 한번 해보실래오? 흥보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돈 30냥을 가지시면 1년 유행이 풍족하고 돈 또 단냥을 가지시면 우선 호기가 될 때다야. 여보시오 그 일고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쟁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냥 날려주시오. 아 굴란 꾸리하오. 저 아지원 그 동어를 보아라 괴문을 열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응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되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올라오며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돈 봐라 찢어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도너츠를 사서 먹고 피지집으로 들어간다. 여보 피지장수 피지를 돈 바느지만 주시오. 부지런 음식을 사서 먹고 대장부 한번 끄러매 옆전서른 단양이 떠들어를 간다. 저 집으로 들어오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가고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흔져보는지 노래 골채 이 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저이 부도 어디 웬일인가. 얘라 이 사람 옷을 사람 흥보 마누라 나온다. 박응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

도와라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돈 근본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배에 넘어는 춤반 돈 봐라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돈 봐. 방으로 들어가서 여봐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우루먹에 좀 많이 끼려라. 그래서 객기 한 통씩 먹어보자. 자식 데리고 흥분 내외고 한 통씩을 막 먹어놨든지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들 코끝에서 국말귀기 쇠주 후죽국 내리듯 댕강 흐르며 고자백이 잠으로 보다 앉아서 자지. 그 틈을 타가지고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시오 이 응감 대체 낮에 그 돈이 어디서 나시며 어디서 그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고 오셨소? 시끄러 큰일 보통은 비불발설이었다잉. 내미 알면 큰일 날 돈이시. 낮에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100명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열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에 성냥씩 10개면 30냥이요. 낮에 그 돈은 난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 냥일시 자네 혼자만 할 소에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고 중원가장 폴지품을 팔아 생명구지를 한다으니 하나리 비행 돌고 땡이 툭거지 난도 떴다가 철컥 거꾸로 지며 어 영감!

명지 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공기가 있는 법이니 제발 덕분에 가지를 마오. 영영분 권장 한 개를 맞고 보면 총신 꼴병이 뜬답디다.

시끄라! 가난다고 가고 말란다고 말 것이 가디. 대장부가 한번 헌 일을 이렇게 울적에 흥보 자식들이 총소리 드는 겨우목 패드담에 일어나더니만 아버지 병원 가실래요? 오냐? 아버지 병원 가시거든 것 날 당분 앞 허리끈 하나 사다 주시오. 아 이놈아 당분 앞 허리끈은 뭐 들라고? 그놈을 배에다가 쏙 북두 매도 딱 메고 훌훌 뛰어보지요. 또 한 놈이 나한테니만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날 그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 들래? 그놈을 딱 눈에다 들메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갈퀴질을 하야 보면 동피부나 서피부나 그 눈에 티 안 좀 들겠소? 으따 그놈 눈간장은 단단히 한 놈이로구나. 한 놈이 나한테니만은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그러면 날 그 조대 하나 사다 주시오. 담배 좀 놔도 필라요. 에이 후리 아들놈들한테. 흥보 큰 아들놈이 쓱 나왔더니 아버지 그 병원 가실래요? 뭐냐?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나 각시 좋은 놈 예쁜 놈 하나 사다 주시오. 에이 이놈 쓸 놈은 한 놈도 없구나. 아침밥을 지어 먹고 흠노 배영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갈 적에 혼자 말로 군담 먼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백령 내려갈 적에 백령 영문이 무섭구나. 쉬어다 보니 대장기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 대로구나. 심산맹호 엄룡 같은 용자 부친 불로사령들이 이리가고 저리갈 적에 그때여 파금보는 수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산문가래를 당도하니 그날싸 말고 죄인 취혈이 났던가 보다. 죄인 잡아들어라. 에이, 야단이 났지. 흥복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산채로 염내 다방님을 찾아왔나 보다. 산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위엔 놈들이 너대장판이나 앞에 두드려 맞거늘. 흥부한 마음에는 그게 다 돈 버는 사람인 줄 알고 앞다 그놈들 모녀와서 고생하는다마는 돈 수여러 백냥 버는구나. 그 나도 한번 까고 업쳐볼 팍. 산문간에 가서 볼기를 딱 까고 업쳤지. 엊기지 들어온 필마산에 하나

내가 총총 나와보니 위원님이 볼길을 까고 없제건을 발찌를 톡! 이게 뭐여? 내 맞이로 왔구만. 내를 잘 만나? 뭐라도 그 숙이는 매지에? 아 이런 제기를 붙을 사서삼경 다 보아도 쪼쪼리 문자는 처음 듣는다더니만 아 산문간에 와서 볼기 까고 내 때려달라놓으면 변형 패판 중 재밀시. 그러고 있을 적에 사령들이 와 쏟아져 나와보니 그 중에도 흥부 아는 사령 하나가 있던가 보다. 아 이거 박세훈 아니시오? 알아맞히고 알아맞혀 니 아이라 가디. 박세관 이거 어쩐 일이오? 내 맞이로 왔지. 아 박세관 고라소 고라. 아 달가리 골지 사람 고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엔님이 박은곳이 대신이라고 했기요. 내 솜씨로 권장 열게 때려보내는디 헛다 그놈 탕착을 매잘 마시디다.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그럼 생겼던가. 키가 땅짤막하니 모구는 주벅태기 쥐털 수염거살이고 핀대코 발심발심하면서 헛다 그놈 매잘 마시디다. 엇불까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가시오 마시오고 우는 바람에 우리 앞집 교수 예비라는 애 알고 내 팔등거리를 해버렸구나. 번수네돌 그리헌가 수번이나 평안이어서 나는 간에 나는 간에 실청 밖으로 썩나서며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보고 너무 신세로다. 내 맞이로 오는데도 손재가 붙으니 이견이 어디 웬일이냐. 내 집이라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이 떡 싸주마고 달래지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싸주마고 달래 넌디 돈지 있어야 바로 로지 흠영패며 올라갈지 그때여 흥부 마누라는 영감평영 간지 후에 후원노 단을 묻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난이다. 하나님 전 비난이다. 평영 가신 우리 영감 내 한계도 아님 받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천만 축수로 비난이다.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주를 바라보며 어찌하야 못 오는고. 병영영문 권장을 막고 장도 지나서 못 오나. 시대 오다 욕을 보느냐. 아이고 어쩔 거나. 어찌가야 숨못 오느냐. 한참 일이 설리 울다가 막둥이를 업고 마중을 나와보니 흥보가 허멍 패며 울며 올라오지.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어디 매맞으시면 장채나 좀 봅시다. 장채가 무엇이고 예편에 죽은 것이고 놔둬. 원 예편에가 예지간이 밤새도록 방정을 떨어야지. 가시오 마시오 그 우는 것을 앞집 교수협이라는 놈이 알았던갑서. 아 그래갖고 내 발등거리 해버렸단 말이오. 아니 그러면 매를 안 맞았던 말씀이오. 매 맞으시면 사람 자식이 아닐까. 흥보 마누라 좋아라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0: 영감 배영 간제 후거 후원 으라가 단어를 묻고 부대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내 아니 맞고 돌아오니 이런 정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흥보도 좋아라고 도구대춤을 한번 추는디 얼씨구나 좋다 좋다 좋다 한참 이리 춤을 추고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흥보 마누라의 말이었다. 여보 영감 그런 그 허황한 소리 지혜 발 믿지 말고 건너 말 가서 아주머니 댁이나 한번 다녀오시오. 형제간에 어찌 그리 보고 싶지도 않소? 아 글씨 말씨 어찌 형제간에 보고 싶지 않겠나마는 만일 건너갔다가 형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간에 다소간 주시면 좋으되 겁 만일 보리를 주면 어떻겠는가. 보리라니까 흥보 마루라는 먹는 보리인지 알고 아이고 이 통에 보리 찾고 뭐 찾고 아무 것이라도 말만 주면 재택 아니요? 자네 그럼 보리 이름 다 알겠는가?
1: 알기를 이르겠어.
0: 어리 그러면 좀 주선기 해보소. 까보리, 통보리, 쌀보리, 늘보리, 범보리, 양찰보리 이 지랄하고 있다시 봐. 누가 그런 보리 말이가디? 자네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모르네 그리요. 그놈으로 날 탁 쐬리면 죽지 않겠는가? 속담이 내 맞는 것을 보고 보리 탄다고 그러니. 아이고 형제 간에 윤기가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대체 자네 말이 당연하니 나 한번 다녀옴세. 흥보가 차림차림을 차리고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설이 아침 지운 날 발짱 쥐고 옆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갈지 혼자 말로 군담한다 여러 해 못 본 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간에 주시더나 몽둥이로 때리려나 이리 생각 저리 근심 반단 의심 건너간다. 놀보집을 당도하니 놀보 하인 마당쇠가 우르르르 나오더니 아이고 작은 서방님 아이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오 나는 그대로 지냈다마는 너 고생이 어떠느냐? 그러고 큰서방님 성질은 전과도 어떠냐? 큰서방님이요? 말씀도 마시오.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단 성질이 장리나 더 솟아십니다. 장리가 더 솟다니. 그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는 그 재앙을 모시면 걸대장만 오고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재앙을 모시면 대전으로 바칩니다. 대전으로 바치다니. 돈에다 붓으로 쓰지요. 이것은 고기요, 저것은 배비요, 이건 떡이요, 술이요, 식혜요,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 우효요. 싹 써가지고 울목에다가 줄러러니 늘어놨다가 새벽이면 영천순 맑은 물에 싹 씻혀서 QMG다 깨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 선영을 굶겼더란 말이냐. 그렇지만은 내가 엊그제 왔다가 형님을 아니 배우고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욕가 아내를 들어갔다 나갔다 한참 일이 할 적에 놀보가 영창을 가만히 바라보니 웬 그림자가 알른 나는 어제 밖을 딱 내다본 즉 제 동생 흥보가 왔거늘 에께 이놈이 왔구나. 시련 이놈이 나를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오든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놈이니 내가 미리 앞 창문을 칠박고 개동굴령에 도둑지 신지침을 썩내가지고 댐뱃대로 제때를 부서지게 깨뜨리며 에헴 에헴 이런 때는 어느 놈이 날 다리에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왔든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놈이시면 이놈 능지 처참을 내리라. 이런 사람 같으면 제사가 빗났으니 썩 나올 일인디 빌면 줄 줄 알고 빌로 한번 들어가 보는디 우르르르르 쫓아 들어가 영창 밑에 엎지며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소인 문안이오. 놀보가 영창을 드르르르르르

열며 의관을 반드시 쓰고 견디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로소이다. 흥보 흥보. 작년에 쟁기지고 도망한 놈은 청보요. 또 꽹이고 도망한 놈은 홍보였다. 흥보 흥보. 금시 초문인디 나 과연 모르겠소. 아이고 형님, 형님 함자는 놀자 보자요. 아우 이름은 흥보 아니오 형님. 여보시오, 나는 5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일을 삼척동자라도 당하는디 날 보고 형님이라니. 당신 큰 망발을 해도 분수가 있지. 당신 질 잘 못 들었어. 이 놈의 동으로 가서 물어보시오. 흥보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주전 비난이다. 인명이 제천이라 설마 은돌 죽살이 까만원 여러 끈이를 불모노니 할일 없이 죽겠네다. 형님 스라를 물러나와 밤낮 주야로 벌어서도 삼순구식을 할 수가 없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두로 그저 있고 그저께 하루를 문드러 매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하지도 없이 다 죽겠소 형님. 쌀이 되면 탄만만 주옵시고 배가 뜨면은 열말만 주옵시고 돈이 되면 삼십냥만 주옵시고 그도저도 못하거든 지갱이 남봉 운내라. 양단가르 주식 얻으면 지금 굶어서 죽을 처자 구원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이맘때 동네 식당 앞을 지나다 보면 하나 둘 보이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콩국수 개시. 어떻습니까? 이 다섯 글자만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것. 저는요,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맞죠? 그런데요, 이 냉면도 있고 또 뭐 부산 쪽에는 밀면도 있고요. 차가운 면 음식이 사계절 내내 흔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콩국수에는 여름 음식 이상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던 시절부터 가족들 더위 먹지 말라고 콩을 불리고 또 삶고 갈아내던 정성. 차가운 콩국물 한 모금에 땀을 식히고 또 속을 든든히 채우면서 또 열심히 일하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햇살은 조금씩 뜨거워지고 몸도 마음도 서서히 여름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요, 콩처럼 담백하게 속을 채워주는 마음을 담아서 내 곁에 있는 그와 그녀, 네, 누구든 좋습니다. 그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더위 오기 전에 맛있는 것 좀 챙겨 드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이렇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그릇 콩국수처럼 고소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도민요 뱃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안향년, 오정숙, 남혜성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도민요 뱃노래였습니다. 노래의 안향년 오정숙 남혜성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동네 식당 유리문에 그 콩국수 게시라는 종이가 붙으면요. 저는 괜히 반갑더라고요. 달력보다 먼저 계절을 알려주는 안내문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콩국수 뭐 재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 만들려면 쉽지 않고 또 사람마다 기준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곱게 갈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간을 맞출 때도 어떤 지역에선 소금, 어떤 지역에선 설탕,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무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입맛은 떨어지고 몸은 쉽게 지치잖아요. 그럴 때 차갑고 고소한 이 콩국수 한 그릇, 속을 채워주는 참 고마운 음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콩물은 상하기 쉬우니까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바로 드시거나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솔바람 물소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또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 챙겨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하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경기 대풍류 듣겠습니다. 연주의 이지영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의미 있는 곡들을 골라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산조 젊은 연주가들의 첫 번째 산조 사랑입니다. 이 앨범은 국악방송의 신인 발굴 무대를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젊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산조 바탕을 담아냈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곡은 서정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입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

하며 점차 호흡을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느리게 풀어내며 긴 숨을 가라앉히듯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유파를 만든 박종선 명인은 전남 담양의 국악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박영실, 백부 박동실, 외조부 공창식까지 집안 대부분이 당대의 명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쟁에 깊이 매료된 명인은 이후 서울로 올라와 한일섭 선생 문화에서 혹독하게 음악을 익혔고 스승의 가락 위에 자신의 것을 더해 지금의 박종선류 아쟁 산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산조를 들려줄 연주자 서정호는 전주 대사슴놀이 기악부문 장원 등을 수상하며 일찍부터 주목받아온 연주자고요. 스승 박종선 선생의 음악을 곁에서 익히며 손동작 하나, 몸짓 하나까지도 배우려 애써왔습니다. 오늘은 아쟁 특유의 깊고 거친 숨결, 그리고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산조의 맥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의 아쟁으로 박종선류 아쟁산조 14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서정호의 연주로 만나본 박종선류 아쟁산조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도들뼈 누리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악방송이 제작해온 음원 가운데 의미 있는 한 곡씩을 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연장지곡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수현장 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 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짜고 달고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싫어하는 음식, 먼저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런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또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신장 혈관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편해 보여도 나트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신장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가당 음료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나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되고 이런 변화가 오래 이어지면 신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짠 간식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자칩이나 육포처럼 자꾸 손이 가는 간식은 나트륨 섭취를 늘리고 몸을 붓게 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베이컨도 맛있고 과자는 자꾸 손이 가고 달콤한 음료도 쉽게

당기죠. 세상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하지만 신장 건강은요, 그런 익숙한 선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입이 먼저 찾는 것보다 몸이 덜 힘든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초로인생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일엽입니다.

다시 오기 어려워라. 운주유학 창자방과 동남제풍 제갈공명 경천위지 무궁조와 용찬만갑

세서 병토제를 지낼 적에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에 늘어놓고 7, 8천

0: 생전에
1: 텐데요. 연주의 박병천 외 여러분입니다.
2: 명당 터잡아 지경다가 집을 짓었으니 성주경을 한번 쳐드립시다.

성주객을 초월려드렸으니 이 집 자손들이 태산같이 높았으니 벼슬공도 두고 네 명을 한번 놓아줘 봅시다. 팔뚝강산이 기봉할 때 환경도 백두산은 양자

늦어서 괜한 노릇 생겼구나. 두루산이 떨어져서 한금산이 생겼던가, 만금산이 떨어져서 천찰산이 생겼던가. 천찰산은 무필 봐도 이댁자손이 나신 거든 보다 더 뒷다시

독성아야 자유야 두고 국가유야 대평화야 정가를 주시거든. 법에다 안고 장궁에 들어가서 설지 발언을 바로 이 걸정을 닦고 묶거든 인계래가 마무리하다가 중산에다가 무선 열고 귀에 걸치지하니 문 열어 가지며라. 대국은 손목이라게 일청의 손자 가야 자국음자 하야기로 내라도 와요 사단난이 선단이래야. 세상이 깊은 곳에 천하에다 하배하고 하이로 내려와서 어디에는 호사와이요 헌법면은 장상인데 다라.

거리 산춘 상안수 깊은 잔향 이주참에 호주참에 백칠두 하련이와 대개긴들 아니할까 작은 부사 북촌상사 가지무사 자굴룡 남정우사 삼도대백 좌우정구 우정구

1부 마무리 곡 진도식 김굿 성주경 벼슬궁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박병천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죠.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추억을 공유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 오늘은 서울 서초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래된 선율 안에 담긴 깊이 그리고 그 전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내는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의 정기 연주회 소식인데요. 공연은 오는 6월 29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전통예술원 음악과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일부는 수제천으로 문을 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과 검은고가 더해진 새로운 편성으로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 기다립니다. 전통예술원 음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성 학생이 독주자로 나서서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이 담긴 가야금 산조의 멋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2부는 관현악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검은고 협주곡 침묵, 해금 협주곡 푸른 달이 연주되고 마지막은 손다혜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빛나는 땅입니다. 미래의 땅 독도를 향한 염원과 바람을 담은 곡으로 공연의 끝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티켓은 공연 당일인 29일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부터 국립국악원 예약당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자,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 타령 듣겠습니다. 백대웅 작곡, 연주의 주미하회 여러분입니다.

백대웅 작곡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 포타령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주미하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유현의 춤인데요. 연주의 한국 검은고 앙상블입니다.

한국 검은고 앙상블의 연주로 유현의 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월광입니다. 연주에 강원 도립 국악관현악단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이 월광은요, 국악 작곡가 정동희가 억완용 시인의 시 표정 없는 달을 읽고 받은 느낌을 음악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바다 위에 비친 달빛, 그리고 물결 따라 흔들리는 달 그림자 속에서 시인은 적막함과 슬픔, 또 때로는 흥겨운 감정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정동희 작곡가는 그 마음을 음표로 다시 그려냈습니다. 정동희 작곡, 강원 도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월광 함께 듣겠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여름 과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죠. 네, 마당 평상 위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커다란 수박 한 통 쩍 갈라 놓으면 그 빨간 속살에서 여름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또 수박 하면 꼭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수박설인데요. 요즘 기준으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따는 일, 이건 장난이 아니라 명백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도입니다. 네, 도둑질입니다. 농사지은 분의 땀과 시간이 들어간 농산물이고 또 재산 피해

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 수박서리가 여름밤의 추억처럼 이야기되곤 했었죠. 먹을 것이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던 시절 마을 아이들이 허기를 달래고 장난도 치는 일종의 철없는 놀이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수박밭 근처 개천가에서 미역을 감다가 원두막 아저씨 주무시나 이렇게 살짝 눈치를 봅니다. 이때 두어 명은 망을 보고요. 한두 명은 밭 가장자리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수박을 한 통 얼른 따서 개천가로 줄행랑을 칩니다. 수박밭 주인 어른도 아이들이 서리한다는 걸 아예 모르셨던 건 아니죠. 네. 한마디 하십니다. 잠꼬대처럼요. 다른 수박은 상하지 않게라. 그렇죠. 네.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름의 불문율은 있었습니다. 한 집만 계속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싸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눠 먹고 끝낸다. 그 시절의 설이, 네, 가난과 장난, 또 허기와 인정이 뒤섞인 묘한 풍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요,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그땐 그랬었는데, 아유, 요즘도 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백한 범죄고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목욕이나 가실라우 듣고 오시죠. 노래에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입니다.

0: 않네. 그저 기다리고 돌아오면 속 나누고 살 줄 알았는데.
1: 목욕이나 가실라우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수박 한 통에 담긴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박을 시원하게 먹는 방법도 참 소박했습니다. 냉장고가 집마다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수박 한 통을 우물물에 담가 두었다가 계곡물 한쪽에 둥둥 띄워두었다가 해질 무렵 꺼내 먹었죠. 그 차가운 물기 묻은 수박을 식칼로 쩍 가르면 그 소리만으로도 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곡물이나 하천물은 보기에는 맑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물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낭만은 마음속에 두고 수박은 아이스박스나 냉장 보관으로 시원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박 보관법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르기 전에 먼저 씻는 건데요. 껍질은 먹지 않는데 왜 씻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칼이 껍질을 지나 속살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껍질에 있던 세균이 수박 속으로 옮겨갈 수 있답니다. 또 하나, 먹다 남은 수박을 반통 그대로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죠.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미 랩을 씌워 보관했다면 다시 먹을 때는요, 절단 면을 조금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안전에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계곡물에 수박 하나 담가 두면 그게 여름 피서였죠. 참 정겨운 풍경이었는데 올여름 수박 한 조각 시원하고 달게 드시고 그 안에 담긴 옛 추억과 오늘의 지혜도 함께 맛보시죠.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남도민요 기악연주곡 자진육자백입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자진육자백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수박 한 통에 담긴 추억들을 꺼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축제 같은 하루입니다. 연주의 꽃별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축제 같은 하루였습니다. 연주의 꽃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매일 건네는 말이라도 그 안에 마음을 담으면 그 말은 어느새 하루를 여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환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업이 대리네 쌀 이한철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불안을 돌멩이와 바위에 비유합니다. 지각, 잠깐의 금전적 어려움 같은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돌멩이 같은 불안이라면 바위 같은 불안은 생계, 노화, 죽음처럼 인생의 큰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평소엔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도 더 놀랍니다.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바위 같은 불안을 한 번에 밀어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요. 오늘도 크고 작은 걱정이 있겠지만 너무 겁내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안도 결국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자,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네 쌀 시작하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아리수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앵매기였습니다. 삼성할부지님, 요즘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수수하게 웃는 수요일 아침 앵매기 타령 들으면서 창호의 들인 햇살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불안을 돌멩이 혹은 바위에 비유하는 한 정신과 의사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돌멩이 같은 불안 몇 개쯤 품고 살고 또 가끔은 바위 같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 읽기 오늘 잘하면서 혹여라도 돌멩이 같은 바위 같은 불안이 고개를 이렇게 들라치면 너 누군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전국 날씨 살펴보니까 흐리거나 비 오는 곳 대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비 올지 모르니까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비 대비하는 의상, 우산, 뭐 장화까지는 아닌가요? 왜요? 요즘 패션 장화도 많은 걸요.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문자 주제는 요즘 나를 불안해하게 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통장 잔고, 얼마 없을 텐데, 월급날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불안을 머금고 통장 잔고 확인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외출 중 저녁 9시 지났는데, 당최 전화를 안 받을 때, 문자를 안 읽을 때, 요럴 때, 깜짝깜짝 놀라고 은근히 불안하죠. 좋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크든 작든 내 마음에 돌멩이처럼 남아있는 걱정이나 불안 이런 거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잘 알아봐 드리고요. 토닥토닥 해드리는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레소리의 노래 사소한 이야기 듣습니다.

두레소리의 사소한 이야기, 삼산의 파파파파까지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순간 언제였는지 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돌멩이 같은 걱정과 불안. 제가 57 여성인데요. 요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돌멩이가 제 마음속 우물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걱정이라는 돌멩이 길어 올려야죠. 운동을 조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키워나간다 생각하시고 사소한 운동, 짧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운동 0204님 이미 하고 계시는데 월수금 나가는 헬스 프로그램에 연휴가 끼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운동을 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0204님 그리고 앞서 사연 보내주신 황성희님 두 분 다 건강히 잘 될 거야 응원 드립니다. 1324님 아들이 남편 차를 몰고 나가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디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결혼 전에 남동생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 그 기억이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그죠? 그래도 뭐 아드님에게 안전운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불안이 있다.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자분자분 얘기를 건네주시고 또 아들이 안전운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불안보다는 불안의 양을 한 4분의 3 정도 덜어내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사연 문자 샵0302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불안 뭐 많이는 아니고 한20%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 걱정 들어봅니다.

얼터너티브 그런지 락 스타일로 풀어낸 사년불 싱싱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그에 앞서서 소리꽃 가객단의 걱정 들었는데요.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오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러면 30% 정도가 남는데 그중에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수수료 좀 빼면 한 4% 정도가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다라는 가사 오늘 아침 곱씹어 봅니다. 2919님 아이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하고 나면 걱정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혹시 아이들이 부부싸움은 하지 않나, 손자, 손녀, 교통사고 등 위험은 없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걱정조차도 떨쳐내고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생각이다. 아, 내가 역시나 조부모로서 또 부모로서 걱정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2

의사님, 이거 공감됩니다. 건강검진 후에 저기 추가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이런 말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검색하고 걱정하고 잠 뒤척이고 정말 걱정 많았는데요. 추가 검사 결과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6294님, 아이고, 뭐가 그래도 수치가 좀 높았나 본데요. 그마저도 없애버리게 건강관리 더 신경 써서 잘 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8031님, 회사에서 팀장님이요. 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이러면 불안이 불안이. 정말 되게 불안해요. 별일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머릿속으로 하루 일을 다 되짚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세상의 모든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국장님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이거 하지 마시고요. 별일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별일 아니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괄식으로다가요. 미괄식 우리 회사 직원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7815님,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아무 일정 없는 날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예전엔 쉬는 날만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내가 쓸모가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한번 채워 나가시면 어떨까요? 일상의 여유도 즐기고 무언가 작지만 할게 있다는 그 즐거움도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월 땅의 등대라는 음악을 듣는데요. 이 음악 후렴구에 보면 호이야 호이야 훨훨 날아올라라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도 훨훨 날아나기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자는 거겠죠.

1월당의 등대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송내관이 새 책을 냈습니다. 두둥,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책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일까지 10분께 책 선물 드립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어제 오후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죠. 네.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 중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인명 피해도 있고 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지요.
1: 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33분쯤이었습니다. 예. 네, 사망자가 시공사 소속 현장 관리소장 60대 이모 씨,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 또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 이렇게 사망을 했고요. 예. 원래 두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심정지다 했는데 이 외부 전문가 구조기술사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이 사고는 원래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가의 슬라브, 그러니까 다리 최상단 제일 위에 콘크리트판 같은 거 이렇게 슬라브 깔아놓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절단하던 중에 침하 현상이 생겼어요.
0: 그렇군요.
1: 2.9cm 정도 그렇게 침하가 벌어져서 요거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0: 어허.
1: 예, 그래서 소방당국은 일단은 뭐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려고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고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0: 거더요?
1: 그러니까, 네. 그 슬라브하고 공중비계 사이에 설치된 건데 일종의 대들보처럼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3명이 사망, 3명이 부상입니다. 구조된 그 부상자는 3명. 30대, 40대, 50대 남성이고

0: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 예.
0: 서울 시민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서소문 고가차도가 되게 오래되고 노후화됐던 곳이에요.
1: 예.
0: 그래서 서울시가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해서 새로운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1: 그 과정으로 이제 철거를 시작한 거였는데.
0: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공사를 전면 중지를 한 상태고.
1: 예.
0: 또 조심스럽지만 일단 그 서울시장 그 지선에서도 서로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1: 그렇겠네요.
0: 그런 상황에 어떤 뭐 개발이라든가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려워진 분위기가 된 것 같고
1: 고가차로 아래 철도가 지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그 전차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연 연착된 것도 있었고요. 그 오늘도 열차가 그 경의선 서울 수색 구간이 운행 중지되는데
1: 예.
0: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편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1: 어허.
0: 앞으로 이제 경찰은 그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닌지 등을 규명하게 됩니다.
1: 그래야겠네요. 자, 노후시설 철거하다가 또 다른 안전사고가 벌어진 셈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5.18 희화화 이벤트 이후 갖가지 논란과 논의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0: 네, 어제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1: 네.
0: 좀 저의 평가를 내놓자면은 사과문에 좀 알맹이가 다 빠졌다.
1: 무늬만 사과 이런 네, 건가요?
0: 그리고 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이 좀 오너로서는 좀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방패 삼는 모습이라는 생각까지 아이고. 좀 들었거든요.
1: 예.
0: 실망이 크다라는 반응이 사실상 큽니다.
1: 예.
0: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입맛에 안 맞는 기업을 죽이려고 든다. 스타벅스 응원한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 기업 측에 있는 분들,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네요.
0: 네. 불매는 뭐 누구한테도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뭐 어떻게 거기를 쓸 수 있어. 너는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뭐 할 수 없는 건데
1: 예.
0: 문제는 이번 문제 같은 것들을 늘 그랬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용진 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사실 되게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직원 실수를 넘어갈 네. 수 있는 일도 좀 이렇게 커져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1: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0: 네, 이게 정말로 뭐 딱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1: 맞습니다.
0: 예, 그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가 커진 것도 그 우리가 일베라고 하죠. 일간 네. 베스트 저장소. 여기 일베가 등장한 이후로 우리 사회 수많은 혐오 표현들이 등장을 했고 일베식 조롱 숨기기 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손가락을 네. 이렇게 한다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너네 이거 혐오한 거 하지 이렇게 뭐 되게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사실 이 일베 문화라든가 인터넷 문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무슨 손가락 가지고 뭐 저렇게 난리야 라고 이해를 못하셨을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어떤 이런 조롱을 본인들만이 아는 약속된 조롱을 숨겨놓고 자기들만 알아봤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인 거거든요.
1: 전혀 생산성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0: 근데 이 참사나 고인을 조롱하는 건 어느 진영이든 사실 인간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1: 하면 안 되는 거죠.
0: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치적 진영이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지키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죽는 문제에서도 너 어느 쪽이야? 어느 진영이야? 이렇게 정치적 해석으로 꼬리표를 달게 되는
1: 네.
0: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1: 이제 정치 진영 사이에 그 명칭의 극자가 앞에 붙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일베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낳았고 사이트 폐쇄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뭐 10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1: 예.
0: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
1: 아하.
0: 이렇게 혐오 사이트 폐쇄할 수 있는지 혹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규정을 할 수 있는가. 공방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1: 그러네요.
0: 이렇게 던졌는데 일베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이게 일베 닫는다고 혐오 표현이 없어지겠느냐.
1: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니까.
0: 뭐 주소지 간판만 바꿔달고

0: 더 심해질 것이다. 라거나 또 반면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분별한 혐오를 유통하면서 방치하는 플랫폼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1: 예.
0: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그래서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환수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고인과 참사를 조롱하는 혐오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여파가 경쟁사인 대만의 TSMC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성과급 때문인가요?
0: 네, 맞습니다. 대만에서도 우리도 한국처럼 파업하자.
1: 아, 우리도 반도체 많이 팔았는데.
0: 네, 그런 거예요. TSMC도 잘 나가거든요.
1: 예.
0: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35%, 순이익은 58%나 늘었어요.
1: 어호.
0: 그런데도 성과급 삭감설이 돌면서 직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1: 더 벌었는데 성과급은 덜 준다.
0: 네, 그러니까 TSMC는 뭐 지금 추정이지만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 새롭게 또 동시에 건설하면서
1: 예.
0: 자금이 대규모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TSMC 일부 직원들은 삼성도 저렇게 노사협상 했는데
1: 예.
0: 우리도 파업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줄인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 반응은 그래서 좀 하이닉스가 독을 푼 게 삼성한테까지만 푼 게 아니고
1: 예.
0: 전 세계에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1: 네,
0: 있어요.
1: 그러네요 정말.
0: 예,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노사 간에 협상을 했잖아요.
1: 예.
0: 근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직원 투표 진행 중입니다.
1: 오호.
0: 투표율이 90%에 달했는데 비반도체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1: 아, 노조들 사이에서, 노조 안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네요.
0: 네,
1: 의견이.
0: 노조가 여러 갠데요.
1: 아하.
0: 협상 이번에 한 기업 그 노조는 초기업 노조라는 곳이고
1: 노조.
0: 여기에 동행 노조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투표권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 노조는 이번에 투표를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목소리를 못 담으니까 이거에 문제가 있다. 동행 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1: 예.
0: 그리고 또 다른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TSMC도 그렇고 다른 데 투자를 하잖아요. 번 돈은 투자한다. 번 돈은 투자한다. 이건데 직원들이 욕심부리고 망치고 있다라는 여론이 생길만 하기도 합니다.
1: 예.
0: 그렇지만 이 완제품 부분 특히나 휴대폰 사업부는 적자 부문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반도체가 힘들 때도 늘 효자 실적 유지하면서 삼성의 반도체가 버틸 수 있게끔 돈을 가져다 준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동행 노조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 이제 투표에서 배제된 이 과정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이번 주 안에 투표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금의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1: 아이고.
0: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어찌어찌 협상안 노사 간의 협상안은 타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 K-POP의 위상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캐대언 주제곡과 BTS가 미국 AMA에서 큰 상을 받았네요.
0: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줄여서 AMA 시상식입니다.
1: 네.
0: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고요. 그 스트리밍,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번에 골든, 예, 캐대헌의 골든은 또 테일러 스위프트를 꺾고
1: 우와.
0: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골든이 1월 달에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상 받고
1: 예.
0: 2월 달에 그래미에서 상 받고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상 받더니 이번에 이렇게 AMA에서도 받은 겁니다.
1: 와, 진짜 엄청난 히트인데요.
0: 히트도 쳤지만 참 용기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가 사랑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예. 그 영화도 글로벌 누적 시청 5억 회 넘기면서 오징어 게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는 무려 대상을 수상했어요.
1: 그래요?
0: 예, 정확한 이름은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이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데 경쟁 후보만 봐도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등 있었지만
1: 예.
0: 이 대단한 이름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 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시상식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 미안해. 이런 마음입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0: 어제 내린 비가 당초 오늘 대부분 그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오늘 비가 좀 그쳐가다가 내일 한 차례 더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어제 오늘 내린 비가 이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된 거라서요. 지하차도 고립이나 하수도 역류, 또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돼서 위험 지역 접근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도 유의해 주시고요. 기온은 잠시 꺾이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1: 예.
0: 어제부터 되게
1: 아,
0: 꿉꿉하더라고요. 예,
1: 그렇더라고요.
0: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컨디션 조절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RR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BTS의 노래 버터 듣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들었더니 정말 좋네요. BTS의 버터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2부 첫 곡, 기악 연주곡 경북 모심기, 성금연의 가야금 연주, 이병우의 피리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청우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우리 역사 노래를 갖고 왔어요.
0: 오호.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인물 이름을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이 곡은 국립국악원에서 만든 대한민국 영웅가라는 노래예요. 효과음에 가려진 인물은 고구려를 이어갔고 발해를 세운 인물이에요. 고왕이라고 불렸던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주몽, 2번 왕건, 3번 대조영, 4번 김동영.
1: 어?
0: 아 진짜 PD님 생선 작가님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이 사람은 발해를 세운 대단한 영웅이에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호가 역사 인물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국악 국립국악원에서 만든 노래 대한민국 영웅가 속 가려진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음악 들어보시죠.

자, 고구려 멸망 이후 옛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만주에 발해를 세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주몽, 2번 왕건, 3번 대조영, 4번 김동영입니다. 확실하게 한 사람은 아니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끼어 있고요. 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대하 드라마도 있었는데 주인공은 최수종 씨. 아, 근데 보기에 이런 드라마가 두 개나 있네요.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최수종 주연의 이 드라마, 오늘 정답인 드라마의 주제곡입니다. 주병선의 노래고요. 노래 제목은 어머니의 나라.

0: 주병선의 노래 어머니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이 넷살 2부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만주에 발해를 세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주몽, 2번 왕건, 3번 대조영, 4번 김동영이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8908님 정답 3번 대조영, 또 2096님도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1번 주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쿠야, 제가 물레동 사는 최수종 박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가정을 잘 아끼는 그런 우리 애청자분이신가 봅니다. 화딱지님도 1번 주몽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남편도 최수종 씨처럼 멋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7507님 정답 3번 대조영일 것 같아요. 보기 중에 4번 김동영에서 큰 웃음 터뜨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근데 뭐 김동영 씨도 훌륭한 사람이죠. 네, 잘생기고 효자이고 또 먹는 것을 돌같이 보고 무력이 조금 있는 것이 흠이긴 한데, 흠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몽, 왕건, 대조영 사이에 이름이 낀 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답 과연 뭔지. 7444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역사 공부한 보람있네요 하시면서 대조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면 이쪽인 듯한데요. 자,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대조영이었어요.
0: 아하.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발해가 이름부터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그리고 발해라는 이름은 바다 이름에서 따온 거라더라.
1: 지도 알아요.
0: 아는구나.
1: 암튼 이제 속내관 아저씨한테 웃기는 사교육 받으러 가야 하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505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313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1001님 소금구이 막창, 그리고 7555님께는 전병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055-3137-1001-7555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윤선 작곡가가 만들고 다스름이 연주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함께 듣죠.

윤선 작곡 다스름 연주로 바람의 나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오늘도 송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 나눌지 기대 갖고 만나봅니다.

0: 웃기네요. 사교육. 속속 송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송내관입니다.
0: 네, 네. 지난 일주일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한국사책 관련 강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와, 또 전국으로 발로 뛰셨군요.
1: 네, 반응이 좋습니다.
0: 아, 네. 지난 시간에 송내관님의 야심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개정 증보판 속 역사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경복궁 답사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예,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예, 특집으로 한번 제가 편성을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송내관의 글과 사진, 입담 그리고 드라마 장면까지 같이 들으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재밌습니다.
1: 준비 많이 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야심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1: 아, 오늘은 133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133쪽.
0: 오, 여기는 사진이 굉장히 이국적인 곳이네요.
1: 이국적이죠. 이곳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0: 오와. 네.
1: 그 이게 왜 한국사 기행에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이 나오느냐? 이곳에 고구려인이 있는 벽화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5,000km 떨어져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고구려 사신이 온 거예요.
0: 우와. 그러니까
1: 당시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린 지레짐작할 수 있겠죠.
0: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당시가 당나라랑 신라가 고구려를 막 협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좀 급한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즈벡까지 도움 요청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고구려 사신이 갔던 그곳에 또 송내관님도 직접 가서 사진 속에 송내관
1: 있죠.
0: 아주 조그맣게 있네요.
1: 예, 그리고
0: 굉장히 큰 광장인가 봐요.
1: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그 벽화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나오죠.
0: 예.
1: 예, 거기가 바로 그분들이 고구려 분들이세요.
0: 아.
1: 그 조우관이라고 깃털을 꼽은 그 모자를 쓰거든요. 고구려
0: 그러네요.
1: 사람들은. 예,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고구려에서 온 분들이라고.
0: 우와.
1: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궁전 벽화인데요. 그 이게 당시에 바르후만 왕이라고요. 사마르칸트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0: 예.
1: 파워가 엄청났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당시에 이란, 몽골, 중국, 고구려 각국의 사신들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그린 거예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가 않다. 정말 국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0: 오호.
1: 제가 KBS 역사 스페셜 매니아잖아요.
0: 예.
1: 야, 근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그 지승현 배우님 아십니까?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양규 장군으로 나온
0: 예.
1: 그 미스터 션샤인에도 잠깐 나오시거든요.
0: 맞아요. 네.
1: 네. 이분이 이제 이 진행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와.
1: 네,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0: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 네.
0: 자, KBS 역사 스페셜 시간 여행자 사마르칸트로 간 고구려 사신 편 1부 오디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 소구들을 다스리는 바르후만 왕입니다. 주변으로 각국의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구려 사신도 보이네요.
3: 7세기 중엽의 사마르칸트는 동서 교역의 거점이었다. 고구려는 유라시아 전역을 무대로 외교전을 펼쳤고 문화를 교류했다.
2: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역사를 삼국의 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더 넓은 세계와 닿았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3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0: 오, 야. 이렇게 고구려가 넓은 지역까지 진출을 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죠. 얼마
0: 아이고.
1: 후에. 그리고 당시에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0: 예.
1: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정착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절터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사진이 있는데요.
1: 그죠. 135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제 고구려 절터에서 절하는 장면 나오죠.
0: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송내관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인 것이 134페이지는 분명히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일본에 또 가
1: 그렇죠.
0: 계시고 그런데 역사적인 이야기 흐름은 바로 연결이

0: 되고 그러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오사카 인근에요. 기즈가와시라고 예.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고려 사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는 겁니다. 예, 고구려의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아 여기도 대중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또 렌트를 해가지고
0: 렌트 힘들었어요.
1: 힘들었어요. 근데 이곳이 그 왕인의 그 문화권이었거든요. 이 지역이요.
0: 예.
1: 오사카 지역이. 그래서 가면요 왕인 공원도 있고요.
0: 와.
1: 왕인 병원도 있어요. 네, 그 영역입니다. 이곳이요.
0: 예. 일본의 문화에 우리나라 영향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고구려의 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송대관님과 역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고구려의 혼 듣고 왔습니다. 자, 웃기는 사교육 송내관님과 함께 송내관의 야심작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책 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송내관과 함께 한국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책 선물도 주신다고요?
1: 그렇습니다. 와, 준비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1: 공유해야죠.
0: 우와, 좋습니다. 여러분,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그리고 긴 건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로 책 필요해요, 송내관님 응원해요 이런 내용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로 가볼까요?
1: 14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0: 145. 예. 오, 큰 사진 있는데 여기는 발해예요? 발해?
1: 예, 발해 석등. 야, 이거
0: 우와. 발해를 꿈꾸며 그 발, 거기에 발해요?
1: 발해, 발해, 발해. 그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그 발해예요. 예. 예. 우리가 교과서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발해 공부할 때 나오는 발해 석등이라고 있습니다.
0: 예.
1: 제가 거길 갔어요.
0: 어이, 갔는데 석등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1: 엄청 크죠. 저는 되게 작게 봤거든요.
0: 그러니까 한 제 생각도 한 그쵸? 1m 정도, 1m 20cm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우와.
1: 근데 실제로 저랑 비교해봐도 엄청 이거 규모에 놀랬거든요, 저도.
0: 그 눈으로 어림짐작해보건데 한 6m 정도 되는 높이네요.
1: 아, 근데 여기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여기도.
1: 이게 이제 제가 하얼빈에서 고속연차를 타고 이제 그 무단장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중국 열차 아세요? 그 완행 열차?
0: 예.
1: 그 약간 그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 오. 그 전형적인 옛날 공산주의 열차가 있어요. 아하. 러시아, 몽골. 야, 그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달리는데 예.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어요.
0: 오.
1: 네, 천천히 가는데 그 시골을. 네. 여기는 택시도 없어요.
0: 그래요.
1: 제가 중국말도 몰라요. 그래서 간신히 번역기 돌려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드릴 테니까 좀 태워주세요. 해서 간신히 갔습니다 여기.
0: 와. 와.
1: 결국 갔어요. 네. 네. 이 발해가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0: 예.
1: 수도만 5개였어요. 수도만.
0: 수도가 5개요? 네.
1: 그곳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이 석등이 있는 곳인데요. 상경 예. 궁궐터도 있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대조영이죠. 대조영. 대조영이 말갈 또 거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만든 대제국입니다.
0: 예.
1: 그 당나라 기록을 봐도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국과 교류를 했겠죠.
0: 예.
1: 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0: 와.
1: 일본이에요. 일본의 후쿠라항이라고 있어요.
0: 네.
1: 거기 가면은 발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0: 오,
1: 제가 직접 갔어요.
0: 144페이지에 사진 있네요.
1: 그렇죠. 바로 옆에 보면은 잘 보시면 여기 일본이잖아요.
0: 예.
1: 예. 아,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네요.
0: 동번쩍 서번쩍. 예. 이 사진 아래에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후쿠라항에는 발해 사신이 왕래했음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 그리고 송내관님이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찰칵 찍혀 있습니다.
1: 예, 제가 그 발해를 향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0: 오, 바라보는 방향이 발해 쪽이군요. 예, 예.
1: 여기도 렌트카를 빌려서 갔습니다.
0: 일본 렌트카 포인트 많이 쌓았겠는데요?
1: 많이 쌓았어요. 근데 여기 일본이 편의점에 제국이잖아요.
0: 예.
1: 여기는 편의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시골이에요.
0: 우와,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1: 배가 너무 고픈데 예. 지나가다가 진짜

0: 우연히 가정식 백반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1: 우와.
0: 와, 진짜. 야, 이게 또 묘미예요.
1: 일본 가정식 진짜 맛있어요.
0: 맛있어요. 예.
1: 네, 이게 아주 정갈하게 나오고.
0: 그렇습니다. 그 제가 또 요 장면 또 준비했습니다. 예. 다큐로 한번 준비했어요.
1: 오, KBS 역사 스페셜 속 거대한 발해 제국의 비밀 들어봅니다.
2: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온 발해 사신은 일본의 작은 항구에 도착한다. 그곳은 이시카와 현 후쿠라항. 후쿠라 항구에 서 있는 비석은 1200년 전 이곳을 지나간 발해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발해 사절이 이 항구에 와서 머물렀고 당시 후쿠라 항의 이름은 봉랑진이라 했다.
1: 아하, 그랬군요.
0: 여기 갔습니다.
1: 자,
0: 자 이제 우리가 또 고려로 가봐야죠. 이제
1: 고려로 갈까요? 네,
0: 고려로 네. 갈까요? 고려 고려.
1: 이 199쪽에 보면 송내관님께서 엄청나게 큰 징기스칸 동상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몽골?
0: 몽골이죠. 예, 몽골입니다. 몽골까지 갔어요.
1: 동아시아를 그냥 헤집고 다니셨군요.
0: 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그 고려의 역사를 보면요. 거란의 침략과 몽골의 침략으로 나뉩니다.
1: 예.
0: 거란의 침략 때는 초기에서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물리쳤어요. 근데 후기 때는 몽골의 침략을 막지 못했죠.
1: 아이고.
0: 결국 왕은 강화도로 도망칩니다.
1: 예.
0: 그런데 아,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또 힘을 모아서 몽골군과 저항을 해요. 제가 이 장면 보면 정말 영화 같아, 영화 같아.
1: 영화죠. 영화 만들었잖아요.
0: 예. 예, 당시에 그 몽골 장수 살리타라고 있어요. 살리타.
1: 살리타.
0: 지금 우리로 치면은 사단장급입니다.
1: 예.
0: 근데 그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켜요. 근데 지금 용인에 처인성에서 그를 죽여요.
1: 우와.
0: 그를 살해합니다. 우리 그
1: 백성들이.
0: 우리 백성들이. 예. 이거 원래 몽골은요 대장이 죽으면 확 물러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요. 그래서 오. 갑자기 싹 물러났고 그래서 그때 시간을 벌었고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기적이 처인성에서 일어나서 제가 그게 너무 그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다가와서 예. 제가 그 장면을 넣었어요 책에다가. 예. 그 지금도 처인성 가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한 편 준비했잖아요.
1: 아, 그렇네요. 예. MBC 드라마 무신 속의 장면입니다. 처인성 전투 장면 오디오로 만나봅니다.
3: 대고려국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살리타이. 금방 스님, 몽고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리타이의 목을 수습하라. 그리고 승군을 처인성으로 보내 몽고의 적장이 죽었다고 고하라. 예, 스님.
0: 오. 아, 바로 이 드라마의 현장 처인성 203쪽에 있습니다.
1: 203쪽에 아주 비중 있게 송내관의 역사 수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처인성 전투에 대한 글도 담겨 있는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그 책 속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 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그런데
1: 사진들이 다 예술인데요. 특별히 216쪽. 이곳이 무량 아, 수전이잖아요.
0: 이제 부석사.
1: 부석사 네. 석등고 작은 창으로 무량수전이라는 편액 글씨를 딱 사진에 담았어요.
0: 담았습니다.
1: 와, 요거.
0: 아, 예술이 예술이에요.
1: 네. 그리고 옆에 작게 그 편액을 바라보고 있는 송내관의 모습도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0: 예, 이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있잖아요. 예. 요 편액을 공민왕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우와.
0: 예, 공민왕은 고려 말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공민왕이 그 살해를 당합니다.
1: 예. 네,
0: 살해를 당하고 이제 고려는 급속도로 하락을 하죠. 추락을 합니다.
1: 예.
0: 결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어하.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가 주도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성공을 하죠.
1: 예.
0: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1: 아, 그래요.
0: 예. 당시에 이제 정도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네.
0: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1: 오.
0: 그게 조선이죠.
1: 조선이 되는 거고.
0: 근데 이 포은 정몽주는 아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
1: 아.
0: 그 둘이 이제 막 논쟁을 하죠. 쉽게 네. 말하면 백분 토론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공부를 하고
1: 예.
0: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할까?
1: 아하.
0: 한번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대사를 써보자. 그 제가 이제 그대로 썼는데
1: 네.
0: 연기 한번 해줘야죠.
1: 아, 여기서 연기 해줘야죠.
0: 해줘야죠.

0: 자, 새나라 조선의 건국 시점에 예. 두 분 선생님이 나눴던 대화. 제가 삼봉 정도전 정도전 예. 역을 하고
1: 제가 이제 포은 정몽주 역을 합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이거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같이 네. 연기해볼게요. 네.
0: 포은 선생님, 사람이 늙고 병들면 죽듯이 500년 고려도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백성은 젊고 생생한데 국가가 병들어 있으니 백성들만 고통받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지요.
2: 삼봉, 아무리 노쇠해서 약을 잘 먹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 법이네. 500년 고려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자네와 내가 힘을 합치면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 삼봉, 내가 태어난 나라는 고려이고 내가 죽을 것도 고려일세.
3: 이야, 좋아.
1: 자, 우리끼리 이렇게 정신승리하지만 그냥 우리는 애송이죠. 이게 프로들의 대화를 들어봐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예,
1: 자,
0: 아, 그럼 바로 비교되잖아요.
1: 바로 비교되죠. 우리가 얼마나 어설픈지 한번.
0: 가지고 오셨네. 가지고 오셨어. 자,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1: 예, SBS 드라마입니다.
0: 정도전 역의 김명민.
1: 예, 그죠.
0: 정몽주 역의 김의성. 우와, 명배우들이 나누는 대화 장면 만나보시겠습니다.
4: 사형. 어차피 나라란 창업을 하고 나면 수성기가 있고 중흥기를 거쳐 난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고려의 제도는 그 폐단이 백성을 죽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백성들은 새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천명이 아니면 무엇이 천명이란 말입니까?
5: 하늘이 고려를 버리지 않았다면 자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지. 설사 이 나라의 운이 다했다 해도 나는 유자로서 내 나라와 최후를 함께하겠네. 내가 죽기 전에는 고려는 끝나지 않을 것이야.
1: 아, 완전히 비교되죠?
0: 아, 근데 우리가 거의 쭈구리가 될 그런 쭈구리야.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드라마 속에는 음악이 빰빰빰빰빰빰빰 깔리잖아요. 깔리면 또 달라요.
1: 우린 나빴어요.
0: 나빴다고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요. 자, 성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OST 수록곡입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하나리 부리시니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2: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이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한음 한음 천천히 이어지는 소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시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에서는요, 정악합주곡 경풍년을 시작으로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사 죽지사, 그리고 궁중무용 춘행정까지 이어지며 선비 문화의 풍류와 정서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또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마지막 남녀창가곡 태평가까지 더해져 조화롭고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의 해설도 함께 마련돼 정가가 조금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여름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호흡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가의 밤 6월 2일 화요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며

0: 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검은고 협주곡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추상과 벌시스, 가야금 협주곡 달꽃,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삼중 협주곡 무산양과 타악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국악 스타들의 가능성과 개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예인의 밤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래의 국악 스타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직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네마 굿이란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록 영상과 실제 무대가 함께 호흡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따라가며 세대를 이어온 기억들이 장단과 몸짓, 영상 속 풍경으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논어 위령공 편을 보면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을까요? 그러자 공자는 서라고 대답합니다. 용서의 서자를 쓰는 서인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설 줄 아는 마음 혹은 관용의 의미로 쓰입니다. 공자는 서라는 한마디 대답을 하고 내용을 보충하는데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건데요.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죠. 종신토록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는 공자의 마음.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새겨봅니다.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현악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